0: 자, 스베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적극 우려 이클립스의 소나기 띄워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발라드리니까 좋네요. 예. 지금은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아침에 비해서 지금 구름이 엄청 많이 갰어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하늘이 파래요. 이거 비 많이 온다 그러더니 장마라 그러더니 지금 여기저기 비는 어떻게 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소서부터 중복까지 2주 가까이 되는 시간. 이게 날도 더운데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라서 쉽게 피곤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또 요 2주간이 또 마침 요것도 내가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또 마침 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딱 걸려 있는 시간이네 이거. 예? 참나 이 참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8.1MHz CBS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겠죠? 설마. 예예. 예. 그래 주시겠죠? 예예. 예.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는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소서 절기를 맞아서 올여름의 바람이나 소망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뭐뭐 하소서. 네, 뭐 이런 문장으로 적어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서 특집이니까. 맛있는 점심을 사주소서. 내가 담은 주식 올라주소서. 또 뭐가 있을까요? 청취율 1위하게 해주소서. 뭐 이런 거죠. 사춘기 무탈하게 지나가게 해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오소서.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That's right.

자,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뭐뭐 해주소서. 네, 황지원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그리고 원더걸스의 텔미. 네, 말해봐, 말해봐. 소원이 뭔지 말해봐. 텔미, 텔미. 예. 자, 띠리리띠띠. 메오로시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내게도 청취율 조사 전화 오게 하소서. 아멘. 아멘. 동네 노는 언니님. 저 동생이 일단 타봐 하면서 조만간 20년 만에 장롱에서 면허증 꺼낼 건데요. 무사히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기를 알디가 빌어줘요. 이 겁쟁이 20년 만에 맘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 맘먹는 게 중요하고, 무사하길 빌어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도로주행보다는, 본인이 몰게 될 차가, 가스페달을 요 정도 밟으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요 정도로 부드럽게 밟으면 차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요렇게 속도가 줄어드는지, 급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시고, 어느 정도로 내가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몸에 익히셔야 돼요. 바로

도로 나가지 마시고요. 연수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빵빵한 호랭이님, 폭발하는 식욕 억제해 주소서. 이거는 저도 지금 억제를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하석풍님, 니가 좋아 단발마리 써 주소서. 이게 가발이 없는 것 같은데요. 로아맘님, 그 돈주왕 씨 오늘 게스트로 나와요? 뭐 가시는 길이라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기다려 보죠. 예예. 자, 오늘은 무엇무엇 해 주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람이나 소망을 한 문장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서입니다. 저의 소원요? 나의 소원 뭐가 있을까? 배불리 365일 먹고 자도 살안찌게 해 주소서. 지금 레인보우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입에서 아멘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거. 자, 문자 계속 받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저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2주 동안 보이는 라디오 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레인보우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이 조니 스팀슨의 Flower 그리고 러브의 Paris in the Rain 듣고 올게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어, 약간 로베르토 바죠. A Lover's Concerto. 이거 손이 원래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Lover's Concerto. 네. 자, 아이, 나나나나나나. 어, 저 면도 안 한 것까지 보여요? 야, 진짜? 어, 화면을 얼마나 확대해서 보신 거예요? 어, 자, 봅시다. 게시판 봅시다. 솔롱고스님. 광고의 리듬 타는 알디. 철들게 하소서. 저 철들면 라디오 그만두고, 막 인생에 막 어떤 그런 고뇌에 빠져서, 예, 모든 걸 그만두고 전 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 안 드는 게 좋아요, 저는. 어, 지밥님. 아,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 좀 더 자고 싶어요.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되돌려 주셔서 알디는 다시 집으로 퇴근시켜 주시는 겁니까? 지밥님. 감사합니다. 선주님. 어제 버스에 우산을 놓고 내렸는데 오늘 딱 그 버스를 타서 그 우산이 있게 하소서. 하필 아들이 좋아하는 우산이라며. 아, 그럴 확률이 없죠. 근데 보통은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마지막 정류장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휴식 시간 들어가는, 네, 가라지에 들어가거나 기사님이 바뀌시거나 하는 타이밍 되면 그때 한번 이렇게 쓱 한번 훑지 않나요? 버스 안에? 그래서 이제 뭐 잃어버린 물건이나 승객들이 떨어뜨린 물건이 있는지 이렇게 쭉 확인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이제 그 버스 스테이션 모이는 곳에, 네, 이제 분실물 같은 걸로 모여 있을 텐데 전화 한번 해보시죠. 요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1781님. 결혼 2년 차인 아들 내외 2세 점지해 주소서. 어, 2세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예. 우리 2세 얼굴 빨리 볼 수 있도록 점지해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그 뭐 결혼 2년 차면 아직 또, 예, 그죠? 네. 지금 자기들끼리 너무 좋을 때니까. 네. 좀 시간을 좀 주시죠. 네, 네. 요런 게 또, 예, 닥달한다고. 예, 예. 어, 우리 뻥튀기처럼 뻥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예, 예. 산들바람님, 처음으로 당겨본 오이지 만나게 잘 돼서 이번 여름 잘 보내게 해 주소서. 처음 담가본 오이지가 맛이 잘 나올 확률이 좀, 네, 간도 그렇고. 근데 좀 이렇게 뭐 오이지 만든다 뭐 한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대충 간을 좀 싱겁게 잡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심심한 건 이번엔 좀 심심하게 됐네 라고 하면서 먹지만, 너무 막 맛있게 맞추려고 하다가 간이 조금 오바되면 어우 이거 짜서 못 먹거든. 예. 네, 좀 심심하게 드세요. 다빈 유빈맘님. 장마도 좋고 다 좋은데

22일에만 비안오게 해주셔서 이사날이거든요. 무사히 이사 마칠 수 있게 해주소서. 비오는 날 이사해야지 잘 산다잖아요. 어떤 분들은 살짝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날 신문지 깔고 짜장면에 탕수육 먹게 해주소서. 짜장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몰튼 할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옵니다.

Ciao, buongiorno, signore e signorita. 다들 좋은 아침? 난 돈주앙 알레한드로 델피에로 로베르토 바조라고 해요. 그대창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맡았던 기억하시죠? 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메시지 남겨보아요. 나 지금 공항 가고 있는데. When you smile, all the gloom turns to sun. 그대창엔 부의 기운이 느껴져요. 남들 놀 때 일하면 두 배 벌 수 있다는 거 진짜예요. 그러니 9시부터 11시까지 일단 listen. 우린 다음에 더 리치하게 다시 만나요. 차오. Where you were.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로베르토 바조님의 안부, 네, 듣고 오셨습니다. 그 이태리에서 통영 냄새가 난다고. 약간 이태리에서 약간 석화

약간 굴 껍다구 같은 냄새가 약간 예. 이분은 갈 법하면 나타나서 헬로 시니어 시니어리 있다 이러고 나타나. 네. 좋습니다. 피노키오님, 택시 운행하는 아기 새입니다. 장거리 손님 딱 한 분만 배차해 주소서. 원래 약간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 손님 어디 가세요 그때 아무데나 가주세요. 예? 그냥 아무데나 가주세요. 어떻게 손님 부산 한번 쏠까요? 가주세요 아무데나. 자 부산 쏩니다. 가다가 이제 한 저기 이제 그 서울 경기 지나면서 아 근데 이렇게 아무데나 가는 경우가 이렇게 잘 없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 우리 손님? 너무 영화를 많이 봤나요 제가? 장거리 손님의 기준은 뭘까요? 서울 경기를 넘나드는 그런 걸 수도 있고. 6225님 아들 결혼 예정인데 혼수 드레스 입어보는 날 인사 아, 안싸돈보다 젊고 날씬하게 보이게 해 주소서. 근데 이게 약간 그렇더라고요. 혼주 드레스 입어보는 날인데 이 안싸돈보다 젊고 예쁘게 나한테는 이 색깔이 더 잘 어울리니까 난 이 색깔 입을래 막 이게 이런 식으로 막 고집을 피우시게 되면 이게 나중에 뒷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예, 적당히 예. 적당히 예쁘게 서로서로 예쁘게 서로서로 골라주시고 양보하시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요? 이게 아, 뒷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에이, 그걸 그렇게 욕심을 피우더라 이러면서 예. 자 설탕 토끼 마녀님 우리 회사 인원 충원 중인데 인재들 넘쳐나게 해 주소서. 사람이 없어서 넉 달 때 주말도 휴일도 없이 1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어이구. 아니 근데 인원 충당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지금 어떤 인원을 충당 중이신지를 저희한테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 전국 방송이잖아요. 혹시 합니까? 네, 좋은 인재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런지. 삼순맘님. 퇴직한 신랑 8월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1년 동안 매일 도서관에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대로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찰떡같이 엿같이 찰싹 한 방에 붙을 수 있게 해 주소서. 네, 지금 핸드폰 건너편에서 아멘 들리죠. 아몰랑님. 알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 주소서. 잔소리, 쓸소리, 회초리, 괄괄괄 뭐든 좋으니 아기새님들과 오래오래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게 해 주소서. 잭잭.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주 명곡 하나 듣고 갈까요? 아니 얼마 전에 또 시경 씨가 나와가지고 제 노래를 또 스틸을 하려고. 이 양반은 제 노래를 지금 한 달 안에 두 곡을 뺏었어. 뭐 하는 거야. 자 원곡으로 들어보죠. 알렉스의 화분. 오늘 이거 틀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띄워드릴게요.

자, 우주 명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흰색 모자를 뒤로 돌려서 쓴 거지 수영모를 쓰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모자를 뒤로 쓰고 있었더니 수영모 쓰고 계시는 거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신 걸 의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이 설마 수영모겠어? 라고 생각하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자,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함 보관 장소와 그 주변에는 CCTV로 촬영 못하는 사각지대가 일부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오늘 밝혔습니다.

0: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지 등 보관장소 관련 CCTV는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회전이 불가능하며 촬영 범위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CCTV 관리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역시 제출 자료를 통해 사각지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6일 이번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며 수주전이 막판까지 초박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액 171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30% 가까이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1,800% 이상 급증했습니다. 20조 원에 가까운 성과급 영향이 있었음에도 이번 분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 주력 유종 가격을 대폭 인하해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사우디 국영 아람코는 현지 시간 6일 8월 인도분 아랍 경질유 가격을 배럴당 $11 내려 역내 벤치마크인 오만 두바이유 평균보다 $1.5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할인 판매는 2000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하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빠르게 재개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인 절기상 소서인데요. 비가 오더라도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 곳곳으로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고 습도 또한 높겠습니다. 대구가 34도까지 예상되고 전주 33도, 대전 32도,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일부 충청도와 경북 지역에는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스페이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G.O.D의 하늘색 풍선 네 띄워드렸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이버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에서 브레딩공 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에 새롭게 탄생한 가맹점. 드디어 30호점을 돌파했네요. 자, 30호점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욕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오일땡바스입니다. 애청자 김민재님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고요. 아기세 인증하시면은 10% 할인 가격으로 꼼꼼하고 친절하게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화장실 그 레노베이션도 가격이 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화장실만 하는 경우보다는 어디 이사 들어가실 때 이제 집안 인테리어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화장실만 좀 이렇게 따로 공사하시는 분들.

0: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라. 와, 10%면은 진짜 많이 깎아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 좀 괜찮지 않나요? 뭐 금액이 뭐, 예, 어마무시합니다. 10%, 예, 예. 자, 어쨌든, 예, 여러분들, 리모델링, 욕실 리모델링 전문 업체의 오일땡바스. 야, 이제는, 예, 진짜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잭잭 가맹점 구체적인 리스트 궁금하시면 그대창가의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으로도 오시면 됩니다.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에서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검토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방문하실 때는 여러분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시고요. 할인 혜택도 챙겨가시고 다녀오신 후에는 인증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 둘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CBS 98.1MHz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오소.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5: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AI가 다.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자, 조윤진님의 신청곡이었죠.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샤키라의 Zoo였습니다. Zoo. 예. 자, 아하하. 마천루님, 우리 아들 쉬고 있어요. 거기 회사가 어디요? 우리 아들이 쉬고 있어. 그 회사가 어디요? 아까 그 문자 주신 분 답장 없나요? 어디 회사시라고? 아직 없어요? 에헤이 참. 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님. 우리 딸 7월 19일 건축기사 실기시험 붙게 해주소서. 은혜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응원한다. 어, 7월 19일에 건축기사 실기시험을 보시는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 건축 뭐 이쪽 얘기하면 아이고 그쪽 너무 힘든데 괜찮겠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점 매수가 답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따놔야죠. 그죠? 우리 따님이 아주 현명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결과 좋기를 응원합니다. 1259님, 저를 그대 작은 창가에 방충망이 되게 해 주셔서 여기 말고 딴 데 아무 데도 못 가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원래 이렇게 가랑비에 속옷젖듯 스며드는 방송입니다. 둘둘둘 하나님, 지난주에 미용실을 시작했어요.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손님들과 같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모쪼록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게 해 주소서 하셨습니다. 단골 손님들 많아지게 해 주소서. 그 모든 단골 손님들이 숱도 많게 해 주소서. 머리도 빨리 자라게 해주소서. 파마도 빨리 풀리게 해주소서. 새치도 많게 해주소서. 현 형제님, 고딩아들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서 JLPT 급수시험 찰떡같이 붙게 해주소서. 제발요. JLPT가 뭐예요? 일본어 시험인가 봐요. 일본어 뭐 능력시험 뭐 이런 건가 봐요. 이게 일본어를 잘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거는 일본 친구를 사귀는 건데. 공부하는 것보다 일본 친구를 사귀면은 그 재미에 점점 빠져들어서. 친구를 사귀어보면 어떨까요? 아직 고등이니까. 에이프릴님, 우리 집 재수생 아들 수능 잘 보길. 올해는 부상 안 당하고 실기 만점 받고 대학 합격하게 해 주소서. 이거 비슷한 마음이신 어머님들 많으실 거예요. 뭐 그게 재수생이든 아니면은 그냥 실기생이든 뭐든 간에 한 방에 잘 붙게 해 주소서. 자, 한 방에 붙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가 또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배움이 중요한 거죠. 고독한 대식가님, 비상금으로 골프채를 주문했는데 택배 기사님이 가족들을 없을 때 방문하게 해 주소서.

여보, 이건 뭐야? 이거 웬 골프채야? 아, 이거 우리 저 그 동창 친구가 아유, 저 골프 안 맞는다고 그 저기 해가지고 버린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자기 나랑 당근할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5만 원에 사갖고 온 거야. 5만 원에. 근데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비닐로가 씌어져 있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저기 보내면은 다 이게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씌워갖고 이렇게 그립까지 싹 받고 새 걸로 만들어서 보내줘.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하시고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임재범의 비상, 부활의 생각이나.

하이드파크님입니다. 알디, 제 나이 올해 44. 저에겐 두 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요. 잔소리가 어찌나 많은지 알디는 저리 가라입니다. 신호등 바뀌면 바로 건너지 마. 밥 먹을 때 채소랑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 먹어. 점심 먹고 식초 마시고 있어? 너 교통카드는 챙겼어? 매일 출근할 때마다 잔소리고요. 톡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잔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허당이긴 해요. 카드 흘리고 다니고 신호등 건너다가 사고 날 뻔 적도 있지만 언니의 잔소리가 고마우면서 답답하거든요. 언니가 저런 말 꺼내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자, 알짜딱깔센 하이드파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45살 언니가 43살 된 동생을 마치 3살짜리 아이 챙기듯이 챙기고 있군요. 스스로 허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본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그 잔소리의 이유를. 카드도 흘리고 신호등 건너다가 사고 날 뻔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언니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 같은데, 자, 일단 비슷한 경험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일단 하이드파크님께 이 곡을 처방전으로 띄워드립니다. 이지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

너 말고 니 언니야. 자, 알잘딱갈센 하이드파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지금 뭐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무려 40대를 함께 걸어나가고 있는 동생과 언니. 오늘 사연 보내주신 하이드파크님이 동생이신데 네,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언니가 아직까지도 정말 이거는 이 정도면은 그냥 생활 잔소리죠. 신호등 바뀌면 바로 좀 건너지 좀 마. 좌우 살피고 건너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채소랑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 먹어. 어? 밥부터 먹지 말고. 너 점심 먹고 식초 마시고 있어? 너 출근한 너 교통카드 어디 있어? 챙겼어? 나갈 때 비 오는 날이면 전화 와가지고 너 우산은 챙겼어? 내가 우산 갖고 다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밥 먹고 누워 있지 좀 봐. 근데 저는 늘상 대상이 누구든 저는 잔소리를 좀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라기보다. 근데 제가 잔소리를 할 때는 보통 안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잘하고 정말 똑부러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잔소리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에 약간 뭐해? 나 뭐 있어.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여기서 봐. 그러면은 도착했어요, 제가. 4시 반에 보기로 했어. 내가 한 4시 한 20 한 5분쯤에 주차하면서 전화를 해요. 어디요? 그러면 친구 첫 마디가 아 맞다. 그래서 얘 별명이 아 맞다예요. 아 맞다. 아 맞다. 어디야? 아 맞다. 와 가지고 이제 계산하라고. 아 맞다. 아 진짜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아 맞다 얘 이름이 아 맞다예요. 약간 우리 하이드파크님 약간 아 맞다 아니세요? 그래도 저는 좀 챙겨주는 사람 있을 때 고마워해라 약간 이 위주긴 한데 언니가 잔소리를 안 하려면 본인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죠. 아무래도 언니가 우리 하이드파크님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빡빡하고 깔끔하고 진짜 엣지 있는 약간 그런 룰을 가진 네 어떤 그 선을 가진 삶을 살고 계시는 모양인데 딱 밥 딱 먹을 때 밥 언니한테 오히려 잔소리 해보세요. 언니한테. 언니 밥 먹을 때는 채소랑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 먹는 거야. 알고 있어? 알았지? 점심 먹고 식초 마셔야 돼. 알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그래도 된다고? 동네 노는 언니. 노래가 이렇게 선곡이 된다고요? 너 말고 니 언니. 넌나비님. 남친을 만드세요.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아 언니에게 남친 소개가 더 빠른가? 두 분 다 기혼자라면? 엔셜리님, 와 우리 언니랑 67% 비슷하다. 67%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립니다. 저도 우리 언니랑 한 살, 연년생입니다. 우리 언니는 먹는 거 습관 이런 거. 국물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어. 먹을 때 무슨 가루, 몸에 좋은 가루 이런 걸 자꾸 타줘요. 이런 거지.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딱 푸면은 그 위에다가 녹차가루 뿌려주고 막 삼겹살 먹으려고 칙칙 구웠고 아 맛있겠다 한 입 딱 먹으려는데 비계 띄고 먹어. 비계 띄고. 스칼렛님 알디가 잔소리하는 거 녹음해서 매일 들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는 잔소리 정도는 상대적으로 귀여워 보일 겁니다. 뭐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예예. 별처럼님 동생이 언니에게 잔소리를 해보세요. 거울 치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생이 언니에게 잔소리.
신호등 바뀔 때 바로 건너지 마 언니. 좌우 살피고 건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잔소리도 하고 내 자신을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리틀 믹스 피처링 찰리 푸스의 Oops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Lucky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아마따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거 난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아이돌, 약간 삼형제 삼남매가 있는 집에 아이들을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예요? 센터를 맡고 있는 첫째예요. 잔소리를 맡고 있는 둘째입니다. 아마따를 맡고 있는 막내요.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지. 아마따는 어디에도 있어요. 사람이 4명 모이면 1명은 아마따고요. 가족 중에 아마따 1명이 꼭 있고요. 회사에도 가면 아마따가 꼭 있어요. 그 아마따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거며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들은 호두과자처럼 전국에 존재하는 걸까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희나비맘님, 우리 큰딸 별명이 아마따인데. 이랬다니까. 아 근데 이 집은 큰딸이 아마따래. 아이고야.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군요. 크크. 이런 걸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해탈하고 귀엽게 봐주기 시작을 하죠. 마이클 넌 투 스트라이크. 아, 마이클 넌 스트라이크의 약간 패러디군요. 마이클 넌 투 스트라이크. 며칠 전 동네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멈춤. 8살 정도, 5살 정도로 돼 보이는 형제가 제 차 앞으로 건너가는데 동생이 손을 들고 건넘. 제 차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순간 그들의 대화가 들림. 형 말. 야, 뭐 애처럼 뭐 또 그렇게 손을 드냐. 아, 참 진짜.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 자. SBS 그대 작가 알렉스입니다. 오늘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요. 벌써 문 닫을 시간이네. 11시 5분부터 백영경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많이 주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요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보넥도. 예, 보이넥스도어의 바이럴. 이거는 하석풍님의 신청곡. 요거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 매적 관광 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5% 넘게 급락해 8000선이 깨진 것은 물론 7500선까지 밀렸습니다. 급락장 속에 장중 한때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역대급 2분기 영업이익 발표에도 SK하이닉스와 함께 동반 하락했으며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불발 여파로 20% 넘게 폭락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오름세를 보이다 장중 다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성과급 충당금 제외 시 106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0: 단 한 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달성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에 메모리 수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실적으로 증명한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국이 고배를 마신 것은 결국 캐나다와 독일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관계에 밀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기술적 측면에서 이번에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독일 TKMS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캐나다는 실물 건조 여부와 납기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나토 동맹국을 선택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를 향해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SNS를 통해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까지 튀르키예에 머무른 뒤 9일부터는 몽골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들을 이송 전 검증하는 데 모두 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관련 국정조사특위의 2차 현장조사에서 투표지 등을 임시공간에 장기간 보관함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내용의 투표지 이송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투기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며 지정 방안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엔 12시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76%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보도블럭 금은 밟지 않고 걷기, 흥얼흥얼 노래 부르며 춤추듯 걷기, 그리고 비오는 날엔 모릉덩이를 첨벙첨벙 뛰어가며 걷기. 아이들에겐 걷는 것마저 놀이가 됩니다. 어른이 된 우리, 그래도 아직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리듬에 따라 발걸음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까닥까닥 고개를 끄덕이고

발끝으로 박자를 맞추게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빗소리도 노래도 구름 사이로 반짝든 햇살도 우리 하루의 리듬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당신의 힐링타임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은요. 이승환이에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노래는 저를 고 일대로 돌아가게 하네요. 밴쿠버님.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타임머신 타보는 것도 좋고. 행복이님은 혼자서 한라산 걷기 크크크 하시면서 손 흔들어 주셨어요. 한라산 걸으면서 백원경에 랄랄라 듣기도 좋고.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일부러 첨벙거리며 걷던 어린 시절. 날씨가 어떻든지 놀궁리에 하루가 짧았던 그때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꿉꿉한 날씨지만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보아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퀴즈 타임 드라마가 좋아서 여름 향기 나는 드라마 오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퀴즈도 풀고 즐겁게 같이 가요. 제가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왔었거든요.

0: 도착할 때쯤 되니까 비가 그치고 여기 목동 하늘은 구름 살짝 낀 날씨에 햇살도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하늘은 어떤가요?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기분 좋은 하루의 리듬,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데이식스 예뻤어 델리스파이스 고백 원경님 방송에 나오는 노래 듣고 있으면 예전 좋았던 어떤 시점으로 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여름방학님 내 인생의 여름방학 같았던 시절에 가 계실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하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했더니 0423번님 다른 데는 진짜 비가 오나요? 강릉은 해가 쨍쨍, 덩달아 신난 매미들이 우렁차게 맴맴 떼창을 합니다. 우리나라 좁다고 해도 이런 거 보면 또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날씨가 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님, 도남동의 하늘은요. 새털구름과 뭉게구름 사이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김봉화님, 여기 인천 서해구는 해가 쨍하게 있어서 장마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날씨입니다. 2138번님, 저희 집은 19층인데요. 영종도는 하늘, 바다, 구름 정말 예뻐요. 이번에 영종구 개청했는데 앞으로 영종도에 많이 놀러오세요. 이렇게 동네 자랑까지. 하늘이 정말 예뻐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 사실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영종구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6947번님. 경기도 화성의 하늘은 비 그치고 햇님과 멋진 구름들이 예쁘게 공존하고 있어요. 하늘 역시 푸르고요. 가을 하늘 느낌도 살포시 납니다. 그런가 하면 특대님. 토스트 사러 왔다가 배가 고파서 순대국 먹고 있네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순대국 특대로 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랄랄라도 함께. 호호하하님. 혹시 오늘의 드라마 여름 향기인가요? 2003년 친구들과 무주 리조트 놀러 갔었는데 그때 한창 여름 향기가 인기 절정이었거든요. 리조트에 프로포즈 방이라고 이름 붙인 드라마 촬영 장소도 있어서 친구들이랑 구경하고 설렜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많이 웃고 즐거웠던 그 시간이 그리워요. 지나보니 그때의 걱정은 정말 별것도 아니었네요. 그러게 여름 향기도 한번 해야겠는데요. 오늘 드라마도 여러분을 추억 속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태연 만약에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듣고 만나죠.

드라마는 안 봤지만 대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대사 어디서 들었더라? 추억의 드라마 속 대사를 듣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 랄랄라 추억 소환 퀴즈. 드라마가 좋아서. 바로 대사 들어볼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너 좋아해.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최한결 역의 공유 씨 대사였죠. 이런 것도 있어요. 뭐야? 너 여자야? 여자냐고 묻잖아. 아, 공유 씨 얼굴 생각만 해도 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2007년 여름, 청춘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끈 드라마입니다. 여자인 주인공이 남장을 한 채 꽃미남 직원들만 일하는 카페에 취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배우 공유, 윤은혜가 주연을 맡았던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커피하우스 본점, 2번 커피 프린스 1호점, 3번 도깨비.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있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0분께 시원한 커피 드릴 거예요. 이 드라마 OST도 명반이었어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 요조가 함께요. 커피 한잔 어때?

미국의 강력한 힌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3068번님, 엄청 오래된 드라마인데 지금 봐도 설렘. 그거 보고 바리스타가 꿈으로 바뀌었어요. 친구들 모두요. 맞아, 이 드라마 방영 후에 바리스타라는 직업 그리고 카페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죠. 공유 윤은혜를 비롯해서 고 이선균 배우, 최정한, 김재욱 등이 출연을 했고요. 지금 다시 봐도 설레는 장면이 참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배경도 여름이고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에 여름 냄새 폴폴 나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이 드라마 다시 찾아본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지금 이 시간이네요. 서정적인님. 향긋한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보기 하고 싶어요. 9840. 오래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예요. 윤은혜 귀여웠는데. 4568번님. 맞아요. 윤은혜 씨 전 이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고은찬으로 나왔었죠. 옛날 생각나네요. 나도 드라마 보면서 설렐 때가 있었는데. 쩝. 짝퉁 성재님. 저 태어나기 전 드라마지만 명작은 세대를 아우르는 거죠. 3738번. 정말요? 이때 태어나기 전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커피 프린스 1호점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커피 프린스 1호점요. 4138번님, 방송 너무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매일매일 화이팅 하세요. 하고 야호님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10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와중에 도깨비라고. 도깨비 10주년 메인 등장인물 나오던데 오랜만에 공유씨 봐서 반가웠습니다. 도깨비도 벌써 10주년이 됐군요. 커피 프린스 1호점 OST 제가 명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랄랄라 시그널 뮤직도 이 드라마 OST라는 거 혹시 아세요? 랄랄라 It's Love라는 곡이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듣고 계시죠. 음반에서 이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최한성 역으로 나왔었죠. 고 이선균 씨의 목소리 바다여행 듣겠습니다.

화분. 알렉스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러브홀릭의 노래로 이 노래가 나왔었답니다. 화분 노래 들으니까 고 이선균 배우와 함께 알디가 드라마 파스타에 나왔었네요. 그렇군요. 언제 한번 파스타도 해야겠는데요. 드라마가 좋아서에서. 드라마가 좋아서에서 만나고 싶은 드라마 있다면 여러분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733번님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6주간의 다이어트 대회가 끝나고 심사와 우승까지 그리고 어제 우승 화보 촬영까지 고난의 9주간의 고행이 끝나고 오늘 장밋빛 점심을 앞두고 있네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저에게 칭찬 부탁드려요. 와, 대단하십니다. 우승까지 하신 거잖아요. 장밋빛 점심 메뉴가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식사하시고 시원한 커피도 한 잔 하세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청하 콜드의 노래로 들어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6291번으로 청하셨어요. 헨, 나는 여기에 있어. 백원경의 랄랄라는 내일도 여기에 있을게요.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합수부는 인쇄업자를 대상으로 선관위와 투표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실제 공급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도 소환해 투표용지를 준비한 과정과 선거 당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용지 부족 사태를 겪지 않은 다른 구 선관위 관계자도 불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경찰 내부에서조차 냉소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고 뒤늦게 경찰이 감찰을 벌이다 담당 형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에 보니 확신이 생겼다, 보완수사권은 있어야 한다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한 혐오, 역사, 왜곡 표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와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89%를 웃돌았으며 직접 목격했다는 답변도 74%에 육박했습니다. 혐오 표현의 유형을 보면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과 비극 조롱이 89%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전 교조는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황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 IB들의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평균 3%대로 올라선 것으로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했습니다. 주요 IB들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성장 눈높이를 올려 6개월 사이에 모두 1%포인트 전망치를 높여 잡았으며 일부는 3%대 중후반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1,200억여 원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공익채권 규모는 여전히 1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미지급 임금과 공익채권 변제에 투입되며 자금 여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7도, 습도는 73%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하지와 대서 사이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을 알린다는 오늘 바로 소서 절기죠. 작은 더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서 몸이 가장 지치기 쉬운 때도 이 무렵인데요. 다행히 제철 음식이 풍부해서 그 힘으로 여름을 견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제철을 맞은 호박이며 감자가 1년 중에 가장 맛있을 때고요. 복숭아, 옥수수, 오이, 가지, 완두콩, 메밀 등등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가 어느 때보다 풍성해서 미각이 즐거워지는 절기인데요. 그러고 보면 여름은 후텁지근한 무더위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즐거움과 지혜도 함께 얻는 계절인 것 같죠?

조나스 블루 줄리안 파레타의 퍼펙트 멜로디였습니다. 7월 7일 화요일이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셨습니다. 능수화가 후드러지게 피고 백일홍이 꽃송이를 열기 시작하는 때 바로 소서 무렵인데요. 긴 장마의 한가운데여서 빗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부침개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호박, 감자, 깻잎, 가지 등등 집에 있는 재료들로 뚝딱 만들기만 해도 여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니까 계절에 딱 맞는 음식을 자연이 미리 준비해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철 음식 챙겨 먹는 날. 여러분의 소서 밥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0: 방탄꼭지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

제니퍼 로페즈였어요. If you had my love. 또 줄리나 님이 와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호레노츠 님이 아 이 케이티 페리 곡에 뮤비에 케이티 엄마로 데비 깁슨이 나오나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케이티 페리의 Last Friday Night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글로리아 님이 여름을 이기는 방법은 잘 먹는 거죠. 진짜 먹어야지 힘이 나죠. 그죠? 잘 챙겨 먹고 맛있게 또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 이런 가운데 저를 먹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왕서방님. 지수님, 오늘 의상은 긴말이 같다고 하셨네. 긴말이. 아, 떡볶이 생각이 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옥수토박이님이 아, 오늘 보러 하시네요. 맞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그렇습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이뤄지고요. 이제 어제 방송분을 들었는지 오늘 조사가 이뤄집니다. 약 2주 동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또 해피송 잘 들어주시고 연락 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순옥님은 오늘 불쾌 지수가 높습니다. 지수님 어떤가요? 하셨는데 여기는 해피송입니다. 이곳은 유쾌 지수가 가득한 곳이죠.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아, 그 노래도 있었지. 제시어로 팝송을 찾아보는 날. 오늘의 제시어는 Think입니다. THINK. Think. 우리 이거 진짜 중학교 때 막 배웠던 기억이 나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Think가 들어있는 그 노래들 지금 떠올려주시고 뭐 사연도 있으면 적어서 해피송에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팝송 제목 안에 Think가 들어있으면 해피송에 전해주시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KT 턴스털이에요. Other Side of the World.

영도다리님, 아 부산 덥다 더워 하셨는데 부산이 끓은가에 그래도 부산은 바닷바람이 부는데 아, 두 곡이었고요. Bad English, 존 웨이트 임성이죠. When I See You Smile, 또 케이티 던스털의 Other Side of the World였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요. 오늘 제시언 아시죠? Think입니다. Think. 4953님,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길래 아유 오늘은 좀 시원하려나 했는데 다시 해가 쨍 뜨고 바람 한 점 없는 오후네요. 아, 오늘의 노래는 Go West의 King of Wishful Thinking 신청해봅니다. 진짜 아침에 막 출근할 때는 다들 좀 비 올 때 출근하신 분들은 걱정도 하시고 힘들게 오셨을 텐데 지금은 아직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쨍쨍합니다. 라몬스님 비틀스의 Think for Yourself, 또 나무 그림자 하나님은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이 곡도 몇 분이 신청하셨는데 예전에 라인 댄스를 배울 때 이 음악에 맞춰서 동작을 했더랬죠. 올 가을에 우리나라에 또 공연하러 오죠. 의학세님은 티파니의 I think we're alone now. 티파니 곡도 신청하신 분 좀 계셨고요. 두치님은 플릿 우드맥의 Think About Me, 또 마리아느님은 브룩 벤튼의 Think Twice, 해피그님은 아소토 유니언의 Think About You 각각 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의 제시어는 Think. 먼저 페로님, 딸기산도님, 스모키예요.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아침에 조이보이에서 샬롬 CCM 듣고 살짝 건너와 봤습니다. 마침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 지수님, 이렇게 만나네요. 오, 동행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제 얘기 듣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두 곡이었어요. 해피그님, 화곡동 김밥님, 패트리치 패밀리의 I Think I Love You, 그리고 스모키의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제시어는 Think죠. 화곡동 김밥님,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 Think of Me. 아, 이 곡이 그 오페라 유령에 실렸던 곡이죠.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고. 고우마미님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Love Stones, I Think She Knows. 그 언제였던지 동남아 여행에 푹 빠져 있을 때였는데요. 핫한 클럽이라고 해서 간 곳에서 이 곡을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리운 거는 동남아 여행인지 그 시절의 향수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핫한 클럽 아닐까요? 와, 동남아의 핫한 클럽. 막 상상, 저는 진짜 제가 막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베트남이나 싱가폴, 필리핀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클럽을 못 가. 이건 안 가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핫하고 뜨거웠을 것 같은데. 보람님은 노라 존스, Thinking About You, 또 나이도의 Don't Think of Me, 둘다 좋고요. 메이플 피카님, 칼스의 You Might Think, 명곡이죠. 돌프 원의 Think You're the One for Me까지 잘 찾아주셨습니다. 머라이어 박님, 에드시언의 Thinking Out Loud, 아, 이 곡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제시어는 Think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1182님이 신청하셨네요. Elliot James Ray예요. I think they call this love.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생각난다는 분 계셨고요. 메타버스커피님, 메이플비가님, 밥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이었고요. 또 왕서방님, 마리아느님, 캔디핑, 마리안숙님, 불벤츠의 Think Twice, 또 분덜리히님, 피러와 요라님,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Think of Laura, 플루트님이 이 곡 신청하려고 하셨다고, 조르지오님도 너무 좋은 곡들, 특히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음악은 가십니다 하셨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을 시간입니다. 안졸리나 졸리나님, 크리스 리의 Fool If You Think It's Over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인 선원이 승선한 외국 국적 선박도 속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태운 외국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17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외국 선박에 탄 인원은 10명인데 이들 외국 선박은 해협을 빠져나올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해수부가 전했습니다. 현재 해협 내 한국 선박은 지난 5월 초 피격으로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를 포함한 두 척이며 이들 선박은 수리와 선적 등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협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23조 8,297억 원, 영업이익 1조 5,788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영업이익은 146.9% 각각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누적 매출은 47조 5,569억 원, 영업이익은 3조 2,525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 모건 스탠리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분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주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상승 종목군이었던 반도체주는 순환매 여파로 신고가 경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월 한 달간 11% 오른 뒤 최근 2주 사이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후퇴와 국제 유가 하락도 반도체 투자 열기에서 벗어나는 순환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하고 반도체주에서 벗어나는 순환매의 수혜 업종으로 경기 소비재, 운송, 바이오테크를 꼽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높은 습도 때문에 탈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수분 보충에 주의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 탈수 환자는 19,937명으로 한 달 전보다 31.3% 증가했습니다. 경희의료원에 따르면 탈수는 단순 수분 부족이 아니라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뜻하며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수 있고 수분 손실이 지속될수록 피로감, 두통과 함께 집중력 및 혈압,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정아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름철 건강관리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있다며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수분을 섭취하되 카페인이나 알코올 등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음료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국세청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모레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 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3: 1시 5분입니다.

하늘바다님, 오늘부터 1일입니다. 지수님의 해피송. 이곳이 선곡 맛집이네요. 뜨거운 햇빛 속을 걸어서 방과 후 수업을 하러 갑니다. 음악 들으면서 경쾌하게 다녀올게요. 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오늘 걸으면 경쾌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잖아요. 이 에어컨이 팡팡하게 틀어져 있는 실내에서 바깥을 보면 아유 날씨가 화창하네 쨍하네 이러지만 막상 그 햇빛 뜨거운 햇빛 속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생하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이에요. 클레오파트라님, 유디 집앞 별마당에 와서 쇼핑하며 듣고 있습니다. 에드시런 좋아합니다 하셨고, 향기님은 오 신청한 노래가 나와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하셨는데, 또 혜숙님, 우디님, 5426, 머라이어박, 핫종님이 신청하신 에드션의 Thinking Out Loud 되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왔고요. 가을은 선물님, 아휴 집에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집에 계시니 그렇지 빨리 밖으로 나오세요. 곤미녀님, 오늘은 하얀까망 지수님, 장마철 오락가락하는 하늘 같기도 하고 지수님 옷이 흐렸다 맑았다 밝았다 어두웠다. 며칠째 이어진 장마 끝에 반짝 햇살도 찾아왔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빨래를 한가득 널었습니다.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주니 빨래도 마음도 뽀송뽀송해지는 기분입니다. 와, 진짜 이 장마철 날씨가, 특히 장마철 이 하늘의 기분이 7번도 넘게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아주 성이 났다가, 세차게 비가 왔다가, 좀

0: 끝인가 싶더니 다시 또 비가 오다가 다시 또 맑아지다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야 빨리 해 이런 것 같은 날씨. 자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해피송 2부는 이런 얘기 나눌게요. 숫자 7. 자 우리 햇님이들은 숫자 7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뭐 우리에게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007 제임스 본드도 있지요. 숫자 7.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7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우리 해피송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자 숫자 7 하면은 우리 햇님이들은 어떤 기억이 있고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오늘 2부 주제 숫자 7에 대한 이야기 기다릴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부엔 카미노님 쉬에라였어요. Thinking about you. 또 우리 주유님 1830 해피초 이림자님 나무 그림자 하나님 찰손 브라워스님 왕서방님 보람님 찰리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또 벤자민 잉그로소의 Do you think about m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숫자 7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봅니다. 먼저 꼬마 마녀님, 저는 7년차 직장인, 그러니까 현 직장에서 7년차입니다. 이전에는요, 내내 계약직을 전전긍긍 했는데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 직장 계약직으로 왔다가 정규직 시험 봐서 합격! 그렇게 7년차입니다. 꾹 눌러 앉아야겠죠? 하셨는데. 뭐 이거는 선택이지요. 근데 직장에서 7년차가 고비가 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신입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까마득한 20년, 30년 선배님들 모시기에는 아유 아직 애기지 뭐 하는데 실은 7년차가 애기는 아니잖아요. 이때 자신의 커리어를 잘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차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7년차 린입니다. 상진님은 저는 숫자 7에 추억이 많은데 때는 바야흐로 1977년 7월 7일 저녁 7시 7분 그때도 기독교 방송에 양희은 씨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 탔어요. 오 이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진님 우리 아카이브 다 뒤져서 우리 상진님 사연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2809님은 저는 숫자 7하면 조카가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 700원짜리 과자였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당시 힘들다고 했더니 용돈을 탈탈 털어서 사주더라고요. 보통 과자나 이런 것들이 간식이 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700원이면 보니까 500원의 약간 상위 버전 그런 느낌인데요. 왜 뭉텅이로 비닐봉다리에 들어있는 스낵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에 4개 딱 이렇게 들어있는 쿠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천생연분님, 7하면 77 사이즈 하셨는데 77 사이즈 없으면 우리 엄마들 피곤해집니다.

7575님. 저는요, 주식 매수할 때나 매도할 때 가급적 숫자 7로 끝나게 하는 강박 아닌 강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9만 7천원, 3만 1,700원처럼요. 근데 요즘 제 주식 계좌가 너무 퍼렁퍼렁해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유유유유 하셨는데, 아, 오늘 보니까 진짜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7575님 휴대전화 뒷자리가 7575 이건 운명입니다. 7로 끝나면 오른다. 7이면 오른다. 7575. 주민마마님은 7하면 7.8기 아닐까요? 하셨는데 7.8기 하면 우리도 복싱의 홍수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햇님들도 7.8기의 경험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2부 주제는 숫자 7입니다. 7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 경험들 알려주시죠. 메이플피카님 신청하셨고요. 에디 머니에요. Think I'm in love.

잠실 갈매기님. 아, 제가 꼬꼬마 때 이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흥얼거리고 따라했었는데 그런 기억에 파편이 있습니다. 다 큰 우리 어른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흥얼거립니다. 알고 따라하기 어려워요. 눈꽃송님. 와, 신나고 좋습니다. 졸음이 싹 날아갔다고. 3857님, 또 옥수토박이님, 칼세, You Might Think, 그리고 스팅의 I Can Stop Thinking About You, 또 메이플비카님, 에디머니의 Think I'm In Love 였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2부 주제는 숫자 7입니다. 우리 람보르 곱돌님. 7은 저를 위한 숫자죠. 생일도 7월이고 무엇보다 제가 좀 칠칠치 못합니다. 알고 있죠. 예전에도 칠거지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곱돌님. 아, 무슨 곱돌님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칠거지악 이런 것도 있었다. 아미고님. 우리 아들이요. 칠성부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아셨는데. 아,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칠성각이라는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 진짜 만두가 일품이었고 예전에는 진짜 중국집에서도 만두를 손으로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만두 빚는 게 그죠. 순교돌대님, 칠하면 박지성, 손흥민 선수 유니폼 번호 그 7번이 떠오릅니다. 뭐 아니다 맞다 얘기가 있지만 보통 에이스들이 7번을 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나저나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박지성 예전 선수고 이제 K축구 혁신위원장이잖아요. 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3563님은 오늘 아침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뒷자리가 딱 7. 어제부터 운동과 식단을 했더니 오늘 7의 숫자가 행운의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하루 만에 기적이 생길 리는 없겠지만 꾸준히 하라는 응원으로 받아들이렵니다.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가 7이다. 아, 앞자리가 궁금하네요. 어쨌든 꾸준히 해서 7, 6, 5, 4, 3, 2, 1, 땡! 카운트다운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9509님은 숫자 7 하면 결혼이죠. 저희 부부 1977년도 12월에 결혼했고요. 내년이면 결혼 50주년 금혼식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50년이 흘렀습니다. 어휴, 눈 두 번 깜짝이면 100년인데요.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둑과 야구님 신청하셨고요. 토미 페이지, I think I'm in love.

신촌케빈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77번이었어요. 아, 7하니까 그 시절 77반이 생각나며, 아따, 한 반에 70명이 넘게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딩딩이 이모 경애님은 우리 남편이 특전사였는데, 77년 7월 7일 77동기회 만세! 하셨네요. 이야, 이런 것도 아내가 기억을 해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에디스의 Thinking of You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의학세님 청하셨고요. 티파니의 I think we're alone now.

2809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라디오 들을 시간도 없었는데 드디어 여유가 생겨서 제일 먼저 해피송으로 달려봤습니다 하셨는데요. 우와 고맙습니다. 티파니의 곡이었고요. I think we're alone now 였습니다. 9807님 행운의 7월 7일 하늘도 맑고 화창한 오늘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행운이 가득하세요 하셨어요. 아 행운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행복은 가득히 또 준비하고 있을게요.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의 주인공,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4953님이십니다. 여러 신청곡이 있었는데요. Go West의 곡 청하셨죠? King of Wishful Thinking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지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7% 넘게 하락해 7,4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1시 35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612.16포인트 7.6% 내린 7,439.17을 기록 중입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64% 내린 7,919.20으로 출발해 오후장 들어 하락세가 가팔라져 장중 한때 7.73%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23분쯤에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가 일시 효력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에서 10%대로 내리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3.27% 내린 819.41을 기록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B2 현상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해 증시 급변동 때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융투자업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면 높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사실상 B2를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관해서도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 8.17 전당대회에서 멸칭 사용 등 과도한 네거티브를 할 경우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경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서로를 향한 멸칭 사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비방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신도 최소 5만 6천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중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충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에서 24년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소 5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레벨 테스트 금지법이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8: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9: 2시 5분입니다.
10: 이봉규의 어떤 가요?

0: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FX에요. 핫서머 서머. 아우 더워 더워 핫서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보로봉보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원입니다. 어제 점심 한 오후까지 비가 오더니 어제 저녁부터 비가 안 왔고 또 밤새 또 왔다가 오전부터 또 안 오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31.9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곳이에요. 서울이. 서머 서머 핫서머 FX 핫서머. 우리 봉팔님들 계시는 곳은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보니까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금 비 내리는 곳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소나기는 산발적으로 아마 내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비가 와서 정말 후텁지근합니다. 비 온 뒤라. 우리 봉팔님들 괜찮으신가요? 컨디션 관리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심도 이럴 때 같은 날은 순댓국 드시고 그리고 물도 많이 잡수시고 컨디션 관리. 평소와 같은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오늘 7월 7일이니까 7이 두 개나 있는 날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요. 3과 7이래요. 물론 뭐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선호하는 숫자를 실제로 조사하면 보통 3 혹은 7이 언급된대요. 실제로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뭐 안정, 균형의 의미가 있고 7은 럭키 세븐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듯이 행운의 숫자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7을 좋아하죠. 그래 럭키 세븐이 두 번이나 더블로 들어간 날 오늘 A면은 사용과 신청곡 대회로 만나볼 텐데 오늘은 내 인생의 행운이란 주제로 봉팔님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받겠습니다. 행운의 정도는 봉팔님들 각자가 느끼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귀농해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운 좋게 대박이 났다든지 이제 막 오픈한 마트에 갔는데 내가 선착순 1000번째 당첨이라서 선물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이제 저 같은 케이스 저는 이게 진짜 내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내 아내를 만난 것.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행운이다. 진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봉팔님들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행복이다. 입에 침 발랐어요. 작고 사소해도 좋으니까 우리 봉팔님들께서 만난 각자가 만난 행운 지금부터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행운을 주제로 얘기하는 만큼 오늘은 사연 소개된 봉팔님들 모두에게 사연이 소개됐다. 그러면 모두에게 행운 듬뿍 담은 아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신중하게 읽고 오늘은 소개할 거예요. A면에서 한 명만 소개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안 들면. 사연이 방송 탔다. 그럼 커피 쿠폰 바로 가는 거예요. Let's get it, yo. 이봉규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전에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0: 이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가 좋아

주얼리 니가 참 좋아였고요. 성시경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였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오늘은 행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봉팔님들께서 내 생에 만난 행운이란 주제로 신청곡과 이야기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이 행운이란 주제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행운 3479번님이에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요. 전 지금의 제 딸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거의 아빠 껌딱지가 아니라 아빠 집착 모드예요. 신청곡은 리셋의 러브 어택, 뭉디 야하. 사진 보면 압니다. 보내주셨는데 저도 딸 아빠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를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표정이 안 나와요. 아빠 옆에서. 행복이 묻어나옵니다. 딸내미와의 관계에서 아주 멋진 적금을 드신 셈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3479번님께는 커피 쿠폰 한잔 남겨드리고요. 7920번님, 저에게 행운은 7월 7일, 오늘이 생일인 우리 둘째를 만난 것입니다. 어느새 초4가 됐어요.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 하고 의젓한 엄마에게는 또 애교쟁이 우리 아들 생일 진짜 진짜 축하한다.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아저씨도 함께 축하해요. 초4인데도 애교쟁이 아들이라니. 보기만 해도 배부르죠. 이런 둘째는 진짜 사춘기도 안올것 같아요. 나중에 사춘기 오더라도 금방 지나가고 속도 안 썩일 것 같아요. 7920번님, 붕디 제 행운은 저희 엄마 딸로 태어난 거예요. 제게 친구 같기도 하고 지혜로운 멘트도 되어주시고, 아, 멘트가 아니라 멘토가 되어주시고, 제 아이에게 인자한 할머니로 또 매일 아이를 돌봐주시고, 늘 오래오래 곁에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7920번님의 어머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 기분이 참 좋으시겠습니다. 내 딸이 나를 지혜로운 멘트로, 아, 자꾸 멘트라고 하죠. 멘토로 여겨준다 생각하면, 엄마로서는 그 키우면서 지난했던 과정이 얼마나 다 눈녹든 녹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이에게 정말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혜로움, 내 할머니, 내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정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467번님은 마트에서 돼지갈비 만 원어치 사고 응모권을 접수했는데, 와우! 김치냉장고에 당첨됐었대요. 비록 여동생에게 50만 원에 팔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와! 이거 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항상 그 마트에서 영수증 뭐 이벤트 하면은 에이,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절대 안 뽑을걸? 이거 뽑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실제로 뽑긴 뽑는군요. 여동생에게 또 50만 원을 팔았어요? 그래요. 집에 이미 있으셨나 보다, 김냉이.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께 계속 저희가 커피 쿠폰을 한 잔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9826번 님도 동네 마트를 처음으로 갔는데 행운권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에 이름 적어놓고 추첨하는 날 가니까 웬걸 선풍기가 당첨돼서 이런 행운도 나에게 있구나 싶었어요. 와, 이런 거 당첨되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 평생 한 번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뭐 행운 번호 한다 그러면은 뭐 32예요. 그러면 항상 뭐 근처도 못 가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08님들? 저희 어떤 가요도 돌려 번호판 하고 이런저런 코너 하다 보면 그 특히 번호와 관련된 텔레파시와 같은 코너들 정말 신기한 게안 되는 분들은 끝까지 안 돼요. 근데 되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도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저희도. 그렇다고 두 번, 세번 받았다고 오늘 번호 맞았는데 안 드릴 순 없잖아요. 우리 진짜 페어한 게임을 하는 건데. 되는 사람만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봐도. 3479번님의 신청곡, 리센입니다. Love Attack!

아일리잇의 빌려온 고양이였고요. 그 전 곡은 347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리센 앤 러브 어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운 얘기 좀 더 해보죠. 야, 이분은 아이디부터가 찐입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 저에게 행운은 36세에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큰 아이들은 이제 거의 남 같은데 그래도 18살 막내 아들이 제 눈앞에 있을 때 아유 정말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사춘기 없이 잘 커준 막내 아들 민준 정말 정말 사랑한다. 사춘기도 없었어요. 근데 한번 무조건 오는데 한 번은 무조건 오는데 남자애들은 19살이 올 수도 있어요. 20살이 올 수도 있고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셋째는 둘째보다도 더 사랑인가요? 어떤 느낌일까요? 집에 자식이 셋이나 있다면 아,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결혼해서 또 손주까지 낳아서 명절 때 막 집안이 애들 웃음소리로 바글바글 하면은 그냥 막 배부를 것 같기도 하고 아,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떤 느낌일지. 7575번님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요. 몇 년 전 아파트에 이제 당첨된 일입니다. 그때 안 됐다면 지금도 전세 만기 날짜만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지금은 내 집이라 뭐 벽에 못 하나 박을 때도 눈치 안 보고요.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역시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은 돈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청약 당첨되셨었나 보다. 내 집이 주는 안정감. 집값이 떨어져도 어차피 뭐 팔 때까지는 손해가 아닌 거잖아요. 나중에 팔 때만 올라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집은 뭐 갑자기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다가 이런 게 아니니까요. 실거주 가치도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물성 자산이 이제 집이고 현금성 자산이 주식이라면 이 자산의 이 두 가지 종류는 양극단에 있는 거니까 우리 사람은 이런 현물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아주 큰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게 집이 주는 바로 안정감이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의 문자는 딱 이분만 제가 소개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는 제가 보통 아첨 문자로 분류하여 소개하지 않으나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3712번님, 저에게 행운은 봉디를 만난 게 완전 대박이죠. 하투 하투 하투 하투. 이분만 소개할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저도요. 저에게도 3712번님 만난 게 행운이랍니다. 하투 하투 하투 하투. 봉팔님들은 어떤 가요에서 지금 힘 받고 가실다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오히려 봤습니다. 봉팔님들 문자로부터.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DJ가 청취자에게, 청취자가 DJ에게 주고 또 주고 받고 또 받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1528번님께도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사연 소개해드리면요. 20살 때 호프집 이름이 오필슨 코리아입니다. 여기 단골이었는데 친구랑 댄스 경연대회 같이 나가서 1등 해가지고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탄 적이 있습니다. 엄마께는 식당에서 응모에 당첨됐다고 뻥쳤어요. 2인이라 친구네 부모님께 양보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당첨 운이었네요. 아, 친구랑 댄스 경연대회 나가서 왕복 항공권을 탔는데 그걸 또 친구네 부모님께 양보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덕을 많이 베풀고 살다 보면 덕을 이렇게 쌓으면 나중에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6665번님은 저는 예전에 홈쇼핑에서 금강산 당첨돼가지고 부모님 효도해드린 게 제 인생에 잊을 수가 없네요. 20년이 지나고 돌이켜봐도 너무너무 행운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많은 홈쇼핑에서 행운권 추천 많이 했더랬죠. 금강산을 보내주는 여행권에서 여행권이 당첨되신 거예요. 6665번님은. 요새는 홈쇼핑에서 뭐 10만원 상품권? 뭐 5만원 상품권? 그렇게 단위가 이제는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 라디오도 그 상품 규모가 컸어요. 진짜 세탁기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뭐 전자레인지 생활 필수품 전자제품도 드렸고 어떤 때는 경차도 라디오에서 드리기도 했고요. 지금은 근데 예전이랑 많이 다르긴 하죠. 아이디 402님 신청하신 곡 듣겠습니다. 명카드라이브예요. 냉면.

Mighty Mouse featuring 선예 Energy였고요. 그 전 거 명카 드라이브 냉면 402님의 신청곡 보내드렸습니다. 내 인생에 행운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은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정정이님이에요. 느껴집니다. 정말 저에게 올 행운이 있다면 저희 딸에게 몰빵해주고 싶어요.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게 아내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그 심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건부일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만큼은 조건이 없어요. 저도 자식을 낳고 알게 된 것은 자식에게 하는 이 사랑은 유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다. 제가 처음 해본 유일한 무조건 사랑이 바로 제 딸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처음 배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정정이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큰 행운은 아니지만 뭐 작은 행운도 행운이니까요. 커피 쿠폰 우리 정정이님께 보내드리고요. 요건 꼭 어머님이 드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2809번님은 저의 행운은 이별한 남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 박스 안에 전 남친이 숨겨둔 5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별의 슬픔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한 500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 5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그 남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 박스에 그 5만 원 거 들어있는데 아, 5만 원 때문에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떡하지? 아이, 5만 원인데 넘어가자. 500이었으면 연락했겠죠. 저기 2809야, 내 500원 좀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연락했을 거예요. 우리 봉팔님들은 얼마까지 눈 감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별한 내 연인이 갖고 있는 짐에 내 돈이 있다. 얼마까지 눈 감고 넘어가겠어요? 저라면은 한 고민되네요. 한 200? 한 200 정도까지는 참아볼 것 같아요. 한 200 정도. 200 정도. 201만 원부터는 연락할게요. 저기 누구야? 그 이별한 처제 미안한데 그 좀 그 박스에 그 10만 원만 수수료하고 190은 좀 돌려줄 수 있을까 하고 소심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0685번님 10년 전에 개그우먼이시죠? 김지선 씨가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금연 캠페인을 신청하고 선정돼서 한 달 동안 금연 일기를 작성했고요. 발송하면 매우 한 번씩 방송해 줬습니다. 방송 덕분에 현재까지 금연 중이고 와, 노트북과 상품권까지 받았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노트북에 상품권까지 받았습니다.

0: 상품권까지. 이거 너무 좋은 코너인데요. 금연 캠페인. 어떤 가위에서 요건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0685번님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면서 4201번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부가킹즈 피처링 윤도현이에요. 여행길.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뽕팔님들 듣고 있어요?
1: 면역력, 기력, 체력, 활력 전부 다 원하니 당신의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완벽한 서비스 전국 CBS 주파수 알려주겠소 981, 98.1 서울과 경기 청주 그리고 포항 91.5 대구와 광주는 마라구 103.1 군 나누기

0: 3은 3, 제주 93.3, 777, 대전 91.7, 강원 93.7, 전북 103.7, 더블 마운틴, 울산 100.3, 부산 102.9, 소리 질러! 나 같은 미남만은 전남 102.1, 나 같은 훈남만은 경남 106.9, 태백 산맥 넘어 대관 영동 넘어 강원 영동 91.5. 매일 오후 2시 5분 어떤가요에서 우린 We are the one. 이번 교회 어떤가요 들어볼래? Come on. 이번 교회 어떤가요 즐겨볼래?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1: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흑구맘님의 신청곡이에요. 오늘 A면에 딱 맞는 곡이네요. 첸, 최고의 행운.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8%대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후 1시 51분부터 20분간 유가 증권시장의 매매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데 따른 것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이번까지 올해 들어서만 6번째, 역대 11번째입니다. 인천 도시역사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프로그램 교실 밖 인천 탐험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의 역사와 주요 명소, 문화를 배우고 전시실 활동과 나만의 작은 인천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되며 8월 한 달간 단체와 개인 과정으로 모두 8차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인천시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등록 야영장 307곳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 결과 245곳은 양호했지만 62곳에서 모두 239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시설 개선과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시청 중앙홀과 대회의실에서 2026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열고 현장 채용과 취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개 기업이 참여해 333명 채용을 목표로 기업별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셀트리온 등도 채용 정보와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AI 캐리커처와 이력서 사진 촬영, 이미지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생활, 행정, 고용, 교육 등 이주민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내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포털은 AI 챗봇과 다국어 자동 번역, 실시간 질의 응답 기능을 갖춰 언어 장벽을 낮추고 지역별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여주가 오는 11일부터 야외 놀이시설을 임시 개장합니다. 후각 탐험장과 물놀이장, 대형견 운동장, 피크닉존 등 반려견 특화시설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정식 운영에 앞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오후부터 경상권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밤사이 전국의 대부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6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6: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7: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6: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교회 어떤가요? 비면의 첫 번째 선물은 반짝이님의 신청곡 멜로망스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비면 접속 체크하기 전에 요거 언급하고 가야 돼요.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다 아십니다. 3분기 청취율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거. 출근하는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02에 2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 받고 어떤가요를 언급해 주셨다. 그러면 바로 어떤가요에 제보해 주십시오. 전화 받았다는 사진 인증 혹은 어떤 번호로 받으셨는지 꼭 함께 남겨주시고 인증 남겨주신 봉팔님들께는 애정 듬뿍 담은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마침 3814번님께서 오늘 청취율 조사 첫날인데 바로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인증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3814번님께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사 전화로 와서 받았는데 청취율 전화라고 해서 너무 제가 더 반갑게 말씀드렸더니 통화하신 선생님이 더 웃으시던데요. 제가 듣는 방송 얘기하라고 해서 하나만 말해야 하나요? 해가지고 이봉규를 1번으로 얘기하고 줄줄이 CBS PNFM 방송 얘기하고 제가 더 신이 나가지고요. 어느 가수 좋아하냐고도 물어보길래 우주 좋아합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주의 팬클럽 무즈거든요. 아,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느낌 좋아요. 어떤가요? 이번 청조 기간 때 일 내나요? 일 내나요? 사진 인증까지 완벽하게 해주신 3814번님께는 애정 듬뿍 담은 쿠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접속 체크 들어갈 시간이에요. 어떤가를 듣고 있다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622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코요테요, 만남! Do you want a bomb?

오늘도 봉규와의 만남, 청주 전화와의 만남, 봉팔님과의 만남, 렛츠고! Yo, DJ 봉, this body! 발렌피고님, 왜 나는 보험 가입 전화만 오나? 02-2로 시작하는 전화라고 합니다. 02-2로 시작한다. 저도 전화 오면 어떤가 얘기하려고요. 김밥 열줄님, 말씀.

0: 백숙님, 펑키님, 아기상어님, 초콜라떼님, 소금이님,
1: 6479님도 접수. 여기는 이봉규의 어딘가요?
0: 봉디 목소리 우주로 날아갈 듯. 구구님 텐션 로켓 한번 태워드려요.

있지. 저희도 사무실에서 늘 이 시간에 봉지 듣는데 저희 직원이 봉지 좀 부산하대요. 빈센트님, 우리 직원분께 문자 하나만 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샵 1212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직원분께서 어떤 점이 좀 부산스러우신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불만족스러운 부분까지 저희는 AS해드리며 방송합니다. 꼭 말씀해주세요. 이봐요. 왜 불러? 30분 후면 퇴근하시는 9093번님, 별나나님, 그리심님, 해니다리님, 지바미님, 마음에

인사진 길 오르고 있는데 텐션업 좀 해주세요. 민아미나님 물론이죠. 텐션으로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청취하다가 동료에게도 재밌나다고 들어보라 했어요. CBS를 안 듣는다고 하던데 티 안 나니까 꼭 들어보라 했어요. 매일 무임인데 오늘은 첫 팝송 문자입니다. 고맙습니다. 4682번님. 4682번님께는 행운의 커피.

625번님 코요태 만남 디바 왜 불러였습니다.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이 노래 뭐 랩쇼 시간이에요. 어떤 봉팔님들께서는 아, 선곡이 참 좋은데 노래 나올 때 제발 좀 감상만 할 수 없냐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것. 어찌 보면은 뭐 음악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시끄럽고 뭐 부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하게. 근데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가 위해서 보통 평일에 생방하면 한 20곡 나가는데요. 20곡 중에 2곡 정도 부산스럽습니다. 2곡 정도만. 20분의 2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번 중에 한 번만 시끄럽다. 그거 한 번만 좀 참아주면 안 돼요. 한 번만 좀 참아줘요. 한 번만. 제가 방송을 6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런 문자가 정말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토토님께서 한 번만 좀 양해해 주세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커피 쿠폰 한 잔 보내드리면 양해가 바로 될까요? 로비라도 좀 해야 될까요? 토토님의 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다 같이 행복하게 들으면 좋으니까. 이 노래 모랩쇼 갑니다. 요거는 좀 덜 부산스러운데. 요거는 아 이것도 좀 시끄럽긴 하다. 아 어떡하지. 코너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어떤가요? 컨셉 잘못 잡았잖아요. 처방부터. 방송 시작이 시작 그러니까 DNA가 이래요. DNA가 방송의 DNA가 이래요. 군산스럽게도 안 된다. 부산스럽게도 안 된다. 울산스럽게도 안 된다. 그러면은 8089번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네요. 여기 안산입니다. 안산스럽게 추가요. 소리 질러. 그래요. 그러면 안산스럽게 할게요. 이 노래 뭐 랩쇼. Hold the beat,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래퍼가 나타났다. 세상의 모든 노래를 랩으로만 말하는 진정한 마스터피스 MC 봉제 쇼타임. 이 노래 버랍쇼. 헤이 헤이 MC 봉제 내가 왔어. 지금부터 노래 가사를 랩으로만 하던데 내 랩을 디고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노래 제목과 가수를 커커커 컴온 노래 제목과 가수를 컴온 봉팔님들 Are you ready? 오케이 랩 들어갑니다. 때가 쏙 빠지는 드랍 더 빌드

Let's go. 1, 2, 3, 4, 5, 6, 7, 8, go go. 너 때문에 미쳐, oh, crazy crazy. 있을 땐 미쳐, 이럴 줄 몰랐었어. I don't know, you don't know. 행복이 가진 모든 걸 바쳐, come on. 사랑만 했으니까 어떻게, how 네가 you 떠날 수 있니, why 그럴 줄 몰랐었어. 내 마음의 상처, oh, 추억에 다쳐, oh, 쓰라려 아파하길, oh, road. 차라리 너, hey you.

샵 1212 짧은 문자 50원이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반공짜 컴온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암스 봉지는 여기서 이만 바바바바바

Come on. Okay, 내 랩은 여기까지. 지금부터 가수와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오늘은 와우 10 people.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였습니다. 그 전곡은 손담비의 미쳐서였죠.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가수 아이비 씨가 저기 미국 브로드웨이에 새로 진출을 또 하셨더라고요. 한국인 최초로 시카고 다 보셨죠? 뮤지컬 시카고의 주연으로 또 미국 무대를 밟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뮤지컬 배우로 활동한 지도 뭐 십몇 년 되셨잖아요. 아이비 씨도. 근데 꾸준히 이렇게 연기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해서 결국에는 시카고를 미국 땅에서 영어로 자기의 무대를 보여준다. 이제 노력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존경하게 되는 가수 아이비의 노래까지 들었고요. MC 봉재 이 노래 뭐 랩쇼. 오늘 랩으로 MC 봉지가 읊어준 가사 625번님 오답으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아닐까요? 사랑을 했다. 흑구맘님은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라 가불어요. 너 때문에 미쳐가 오늘 가장 많은 오답이 왔어요. 너 때문에 미쳐 그 노래 있잖아요.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앞에 랩을 들어갈 때 너 때문에 미쳐로 시작했거든요. 너 때문에 미쳐로. 자 오늘 정답곡 어떤 곡이죠? 오늘의 정답 2001년에 나왔던 이정현의 곡

자, 2부에는 MC 봉지 씨가 랩으로 읊어준 가사 미처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478번님 오늘 더위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늘 습도가 높아서요. 전국 날씨 아까 31.9도까지 서울은 올라갔었는데 지금 아 대구 치고 올라오네요. 청주 치고 올라오네요.

0: 아요.
1: 대구 32.7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청주 32도 찍었네요. 제주도도 30.7도. 습도도 지금 상당합니다. 서울 습도가요. 지금 확인해 보면 와우.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습도예요. 5478번님 그리고 강정수와 남매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 오늘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만큼 평소보다 더 많은 봉팔님께 총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봉팔님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진아의 곡입니다. Knock.

0: 아이디 테디필름님,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그대창가 알렉스입니다. 말해도 돼요? 당연하죠. 말씀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그대창가가 아니죠.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와는 어떤가요? 형제방송, 자매결연방송, 악어와 악어새 방송, 바늘과 씨의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가 잘나가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잘나가도 그쪽에서 기뻐해줘요. 서로서로 정말 우애 좋은 형제 같은 방송이기 때문에 심지어 제작진들도 그렇게 끈끈할 수가 없습니다. 사적으로도 친해요. 그쵸? 우리 제작진? 아, PD는 친합니다. PD는. 예, DJ는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안 되니까. DJ도 친하죠, 당연히. 예.
1: 뭐 알렉스 형님이랑 밥도 먹고, 어? 사우나도 가고.
0: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더 친해져요. 아이디 푸딩님이신데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차라리 많은 게 좋은 사람들.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사람들. 시간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은 맛집 줄 못 서 있습니다. 푸딩님 맞아요?

웨이팅 있다. 내가 어디 식당 가는데 웨이팅 있다. 그러면은 거의 바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닌 이상 옆집 갑니다. 그쵸? 화이팅. 시간과의 이 싸움에서 꼭 이겨내세요. 그럴 때 이제 라디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6678번님은 오늘 새벽 5시부터 반찬 만들고 도시락 싸고 점심 먹고 일하면서 어떤가요? 듣고 있는데 졸음이 쏟아지네요. 6678번님 더 이상 졸리지 않게끔 해드려야겠어요. 제 기준 가요계에서 이 곡보다 텐션 높은 곡 없습니다.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는 곡이에요. 동물원 듣겠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0: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1: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교정가요 A면 B면 오늘 잘 마쳤습니다. 봉팔님들 오늘 마지막 트랙은요, 쩡쩡이님의 신청곡 악뮤예요. 소문의 낙원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

0: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1: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0: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1: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0: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장,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뒤 5% 가까이 내려 7,600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95.02포인트, 4.91% 내린 7,656.31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중 한때 8.22%까지 내려앉아 7,400선을 내주기도 했으며,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해 7,60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급락장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84포인트, 1.87% 내린 831.23으로 마감하며 올해의 종가 및 장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반도체주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외국인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기준 외국인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은 46.69%로 집계됐으며, 이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어제 기준 외국인의 SK하이닉스 보유율은 50.17%로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도 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를 외쳤다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 신청을 논의 중입니다. 배재고의 방문 서거를 받은 광주일고 측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일고 총동창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 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라며, 이번에 뼈아픈 실수가 배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인생의 나침반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사회원로 등 각계 대표 인사들이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긴급 개입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상근 원로 목사와 함세웅 원로 신부 등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일동 136명은 홈플러스 회생방안 마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상근 원로 목사는 홈플러스 소유자들이 몇천억 원을 만들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 안 되면 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구했고,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인 사모펀드 MBK는 당장 급한 2천억 원의 회생자금을 당연히 내야 함에도 모른 척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팀이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6: CBS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0: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절기 소서의 한자를 보면 작을 소에 더울 서자, 조금 더워진다는 뜻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참 절제된 이름입니다. 요즘처럼 뭐든 쉽게 최고 역대급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이 계절은 오히려 담담하게 이제 조금 더워질 거야 라고 하니까요. 우리 삶도 이 계절을 닮아 있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덜 미루고 조금 더 웃고 그 조금이 쌓여서 어느새 전혀 다른 계절을 만들곤 하니까요. 마이클 잭슨입니다. Human Nature.

0: 마이크 잭슨의 Human Nature,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서에 함께하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소서, 이 작은 더위, 조금 덥다 이런 의미인데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 진짜 더워요 오늘. 5569님 습해서 더 힘든 하루였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아침에 저 출근하려는데 진짜 비가 왕왕왕왕 어제보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치긴 했는데 습해서 더 덥고. 8280님 부산도 더워서 그런지 좀 무기력해요 하셨네요. 진짜 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더위 아닙니까? 4953님은 비가 와도 덥고 안 와도 덥고 하셨는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그래도 좀 시원해지긴 하던데 습해가지고 더위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 듣고 얘기 나누면서 오늘 더위를 좀 물리쳐 보자고요. 여러분 더불어 오늘부터 시작된 바로 그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당첨 생각하시고요. 얼른 받으셔서 CBS 표준 FM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키팝 잊지 말고 말해주시고 주위에도 널리 널리 소문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0: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음유시인님이 순간 월요일인 줄 하셨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이지만 이 노래 띄워드렸어요. CBS 뮤직 차트 47위 뱅글스의 매닝 먼데이였고요. 8887님께서 청해 주신 올리비아 뉴튼 존의 If Not For You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이 매닉이란 단어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 아니 제가 그 뭐지 방송 전에 잠깐 카페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와, 이 카페가 어딨냐면 회사 건물 정말 한 100m도 안 될걸요? 그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까운 거예요. 그 잠깐을 갔다 오는데도 너무 덥더라고요. 여러분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던가요? 계시던가요? 계신가요? 이 더워가지고 말도 안 나온다니까요. 아, 김도윤님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조금 커피를 사다 보니 오늘은 점심값보다 커피값 지출이 더 큰 날입니다라고. 캬, 저 이거 완전 공감해요. 저도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뭔가 아침에 일단 출근하면서 힘드니까 눈을 좀 떠야 되니까 한 잔 사고, 밥 먹고 또 커피 한 잔 해야 되니까 한 잔 사 마시고, 중간에 더우니까 또 한 잔 사 마시고, 사고 사다가 이렇게 점심값보다 커피값이 많이 나오는 날이, 아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어요. 그죠? 마포극장님, 라이키팝은요 하디의 발랄함과 선곡의 멋진 음악의 매력에 한번 빠져들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두리 양식장 방송, 오늘도 행복으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하셨네요. 아, 가두리 양식장, 이 표현도 참 좋네요. 어제는 마약 방송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두리 양식장, 캬,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가시 마시고 항상 4시 되면 아이키파 모시고요.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또 주변 사람한테도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1인 1 홍보하기 어떨까요? 내가 라이커다 하면은 주변 사람 한 명한테 야 4시 5분에 그 CBS 표준 FM 하효진의 라이키파 한번 들어봐 라고 한 명씩 이끌어오기. 가두리 양식장에 한 명씩 데려오기. 아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 나누고 노래 듣는 것도 재밌어요. 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순규 돌대님이 오늘 너무 덥고 습해서 라이키팝으로 피서 왔어요 하셨는데 또 피서 오신 만큼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게요. 더위야 물러거라! 앤 머레이야 앤 머레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더위 먹은 거는 아니겠죠? 아무튼 앤 머레이입니다. 데니스 송 띄워드리고요. 데이비드 게이츠의 굿바이 걸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Jefferson Starship의 No Way Out이었고요. 그룹 플리루드맥의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죠. 린지 버킹햄의 솔로 히트곡 Go Insane까지 함께 들었어요. 폰드님이 선곡이 좋아서 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하셨는데 오, 그쵸. 더울 때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Like It Pop으로 놀러오세요. 아, 뭔가 진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드릴 순 없지만 기분이라도 좀 상쾌하고 시원해 보자고요. 웃고 살자님,

날씨가 변덕적입니다 하셨는데 진짜 요즘 날씨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아침에는 비가 엄청 오더니 또 중간에는 햇볕이 쨍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와, 무슨 날씨가 이러냐 싶었는데 지금은 또 제가 있는 곳은 흐릿흐릿합니다. 하, 이게 대한민국 그 여름 장마철의 날씨인가 봐요. 1402님이 소환이 이 정도인데 대한 때는 어떻게 하죠? 하셨어요. 저도 그것이 지금 최대의 고민입니다. 아니, 소환이 이렇게 더운데 대한은 어쩌려나? 근데 이게 지금은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이 끝나고 습도만 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이 습한 게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보헤미아님, 이열치열, 이 더위는 뜨거운 삼계탕으로 이겨내리 하셨는데, 오, 삼계탕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말 체감하세요? 이열치열? 그, 열은 열로 이제 다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열을 열로 이긴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열은 시원한 걸로 물리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도리도리님이 전화벨 소리가 울려가지고 봤더니 공이 찍혀 있던데 스팸으로 의심된다고 해가지고요. 통화 버튼 누르고 하유진의 라이키팝 들어보세요 하고 끊었어요. 저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셀프 칭찬. 고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라이키팝 홍보해주시는 우리 라이커님들 최고죠. 아, 제가 또말 실수를 했네요. 소환이 아니라 소서. 소화는 추위인데, 그죠? 얼마나 지금 그 더위가 싫으면 소서를 소환이라고 해버렸네요. 이란. 이 더위가 이렇게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약간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얼른 노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봐주세요. 죄송해요. 0224님 신청곡이에요. 빅 룽아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그리고 던컨 쉐이크입니다. Barely Breathing.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인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야기, 뮤지컬 박열입니다. 이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4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주세요. 라이키팝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4953님 청해주신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 띄워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1.9도까지 올랐고요. 현재 영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북과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녁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강하면서도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에 최대 150 이상, 경북과 전북의 북부지역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국지적으로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물폭탄이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로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구 32도로 여전히 한낮에는 무덥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CBS 경제 연구실.
3: 안녕하십니까.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우리의 현재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바꿀 AI 이야기, 그중에서도 전략 자산화되고 있는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N.

0: 30년 한 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3: 1600-9300 1600-9300 Walk it!

0: 전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경제적 본능, 오늘은 세계 경제의 대세를 깊이 들여다보는 탐구의 본능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특정 AI 모델의 해외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해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AI는 힘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만 쓸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AI 모델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전부일까요? AI가 석유처럼 전략 자산이 된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6월 12일 얼마 전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세계 최고 성능 AI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네. 미국인이 아니면 모두 쓸 수 없다. 네. 이러면서 그 회사 직원 중에 외국인도 못 쓰게 했단 그쵸. 말이에요. 예. 그러더니 다시 18일 만에 켰습니다. 네. 그때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 우리가 엔트로픽이랑 긴밀히 협력하고 네. 얘기한 다음에 다시 키도록 했어라고 네. 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켜졌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어?

0: 하는 일인데 네. AI의 접근권을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게 가능하네 네. 이거거든요. 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1: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미 AI를 전략 자산화 취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다르냐? 우리는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하는 이야기는 이게 국가의 중요한 전략 자산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없어도 우리 투자해야 된다. 이미 투자해가지고 성과 본 미국은 전략 자산화시켜서 뭐 기업이나 다른 국가를 흔드는 도구로 이미 쓰고 있는 거죠.
0: 실제로 그게 이제 안보 위협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미심장했던 거는 우리는 그래도 네. 미국의 동맹국인데 네. 동맹국이라면 안보 자산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완화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을 텐데 네. 칼 같았단 말이에요. 네. 아 이거는 AI와 관련해서는 동맹이고 뭐가 없구나. 그만큼 네. 치열한 거구나. 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1: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봤던 뭐 군수 무기나 어떤 원자재하고 좀 다른 맥락이 있어요. 그거는 흘러가는 거를 정확하게 트래킹하는 게 어느 정도 되거든요.
0: 아. 물리적 실체도 있고.
1: 네, 물리적 실체가 있고. 근데 지금 이번도 보게 되면 미국인은 되지만 외국인은 안 된다였어요, 원래. 영토를 떠나서. 네. 근데 엔트로피 입장에선 이게 엔드 유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애매하게 얼었다가 정부한테 욕먹느니 일단 막아주겠습니다 해서 막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원래 미국 정부가 한 111개인가 기관한테 엔트로픽이 허용하게 했었어요, 원래. 미터스 관련된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개가 더 쓰고 있어. 근데 엔트로피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일일이 보고받고 뭐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렇게 복잡하게 트래킹이 안 되는 거면 일단은 막는다. 그다음에 니네가 할 수 있을 때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한번 군기를 잡은 거죠.
0: 아, 군기를 잡았다.
1: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예.
0: 그러면 군기를 잡았다는 표현은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드 유저, 최끝단에 누가 네. 이걸 쓰는지를 미국 정부나 엔트로피 모두 알 수가 없는 상태일 텐데 네. 완전한 통제 제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 그런 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GPT건 클로드건 들어갈 때 뭐 로그인 안 하고도 기본 모드는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로그인 한다고 쳐도 거기 아마 가입할 때 입력해 주셨던 정보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거나 국적 입력하는 거 거의 없어요.
0: 그렇네요.
1: 그냥 개인 뭐 이메일 넣고 크레딧 카드 정도만 넣으면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지문인식까지는 어렵겠지만 얼굴인식, 안면인식 같은 걸 하거나 지역인식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영토의 국적이 누군지를 추정하는 것들을 할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공항 통과할 때 지문 찍네 맞네 갖고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데 네. 더 심하게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되면 그럼 난 안 쓸까? 엔트로픽에서 만약에 안면인식을 걸어 네. 뭐 음성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많이 검증을 해. 저 김상균 맞습니다. 기계 아닙니다. 5초 동안 이 얘기했다가 들어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딸려 오고 있다 시장이 군수물자처럼 또는 석유처럼. 그러니까 자기네가 좀 더 강력한 통제권을 휘두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희 계속 예전처럼 아무나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메시지는 충분히 나왔어요. 이제. 예.
0: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겠지만 딱히 준비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또 개인정보 그중에서도 가장 내밀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체 정보까지도 열심히 네. 헌납하면 또 그들은 그걸 나름대로 또 데이터화 하겠죠.
1: 그렇죠.
0: 예. 한국에 있는 누구들은 네. 이런 거 많이 알아보더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네. 데이터에 나름대로 의미도 부여할 네.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 안 쓸래 기분 나빠서 네. 하기에는 AI가 주는 편익이 너무 좋더라. 이런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현재로서 예.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사전 승인권을 받아서 엔트로픽이 군기 잡힌 끝에 다시 네. 푸른 셈인데 네. 이게 뭐 새 분류 시스템을 달았다 뭐 이렇게 네. 하는데 결국 엔드 유저도 모를 거고 통제권이 네. 점점 강해지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접근권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종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지점, 수준, 네. 시점 네. 이거에 대한 조건이 있을까요?
1: 아마도 지금 보면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미터스 모델이었죠. 미터스가 보안에 대한 어떤 체크업 기능이 너무 강력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미터스에서 이제 보안 부분을 가린 게 페이블5라는 모델이었는데 페이블5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거든요. 한 3주 가까이 못 쓰겠다 다시 열어준 건데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럼 3주 전에 우리가 잠깐 썼던 페이블5랑 지금 페이블5가 아닌 똑같은 것일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0: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예, 됐을 가능성.
1: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뭐 클로드가 토큰 사용량이 가장 많다라고 많은 기업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클로드를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는 토큰이 왜 5개고 어떨 때 토큰이 10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0: 솔직히 하나 설명해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불친절하고 은닉돼 있는 시장인데 우리는 딸려가는 거여서 사실 앞으로도 그들의 얘기가 이게 또 원래 거랑 똑같아. 미국에서 쓰는 건 똑같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믿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1: 네. 그러네요. 네. 이게 토큰을 어디다가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공되는 상품인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으면 네. 정말 독과점 시장에서 그 독점한 회사가 네. 그냥 다 먹는 거잖아요.
0: 저는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들이 클로드를 많이 쓰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 클로드를 압도적으로 쓰는 비율이 높은데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뭐 대기업에서 있던 일인데 직원들한테 이제 토큰을 무한정 풀어줬어요. 혁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한 달 동안에 쓴 토큰 사용료가 1억이 나온 기업도 있어요. 1억 원. 근데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여서 그쵸. 이 기업도 고민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모든 기업은 원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경영 계획을 짤 수 있는데
1: 맞습니다.
0: 토큰의 정책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거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 쓰게 막 막아놓기도 그렇고 또 기업들이 이게 원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1: 딜레마네. 예, 예. 그러면 아까 잠깐 그 셧다운 됐던 그 기간 네.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썼던 엔트로픽의 클로드잖아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혹시 아세요? 아우성이 났을까요?
0: 사실 뭐 한 이틀 반 정도 허용이 됐다가 이제 그다음에 막혔던 건데 이틀 반 동안 이제 사람들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중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제가 뭔가 봤더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게임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졌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들이 있고 100원, 200원 넣고 했던 거 요 정도는 프롬프트 한 몇 줄만 넣으면 오락실 게임 수준은 딱 나와요.
1: 오락실 게임 수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수준인가요?
0: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다, 같은 거예요? 또 총 쏘는 게임이거나 뭐 비행기 날아가는 게임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브 코딩이 원래도 됐다라고 하지만 훨씬 더 좋아졌구나라는 게 있었고요. 저는 주로 이제 뭐 게임 만드는 거 아니다 보니까 수많은 자료나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그 당시 해봤던 것 중에는 한 300만 자 정도 되는. 300만 자면 두꺼운 소설치 10권 분량이거든요. 이걸 통째로 입력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있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이해가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서 네. 며칠 있다 막혔어요. 저도 210달러 처음에 결제했다가 네. 굉장히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틀 반 동안 맛봤던 단맛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사실은. 예.
1: 그래서 아까도 끌려간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예, 예. 한번 경험해봤으면 이 편익을 네가 무시할 수 있겠어? 라는 네, 식으로 맞아요. 데리고 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정도의 파워가 있고 그 정도의 편익을 제공하는 모델을 가진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정부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안보 전략 자산이니까 네. 일단 끊어. 군기도 네. 잡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시점이 지금 현재일 것 같긴 네. 해요. 그런데 계속 발전할 거잖아요. 네. AI 모델은 네. 데이터가 더 쌓이면 네. 쌓일수록.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정부를 겁내지 않는 시점도 오지 않을까 싶은 게 정부도 거기에 의지해서 되게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1: 그럼 기업이 어떤 내용으로 처리한지도 모르고 네. 얼마나 돈을 쓰는지도 모르는 방식으로 정부를 통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상 아닌가요?
0: 재미있는 지적인데요. 이번에도 한 3주 가까이 엔트로픽이 막아놨다가 다시 열어주게 됐는데 이유는 정부도 사실 불편한 거죠.
1: 정부가 불편했구나. 네.
0: 네. 아니,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거를 끌고 가야 전체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엔트로픽이고 IPO도 한다라고 하는데 엔트로픽이 최신 모델을 못 쓰게 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 또 중국의 새로운 모델들이 막 발표가 됐어요. 성능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옥죄고 있다가 만약에 민간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AI 산업의 주도권도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 풀어준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세부적인 조항들은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최신 모델 나오려고 하면 한 달 정도 전에 미국 정부가 미리 검토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보안 관련된 기능들은 또 수시로 볼 수 있게끔 검증해 준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미국 정부도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엔트로픽 내부에 사람을 보내건 자료를 바꾼가 해서 깊게 들여다보려고는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좀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죠. 예. 네.
1: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관의 힘으로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정말 먼 미래, 어떻게 보면 가까운 미래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SF 영화에서 네. 보는 것 같은 민간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네. 그런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기술력으로만 따지면.
0: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그런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가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건데 국내 봐도 뭐 아마존이나 MS나 구글 데이터 센터 일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어찌 보면 미국의 그 지역적인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러면 이제 과연 미국 정부의 말을 끝까지 잘 고분고분 따를 것이냐. 또 하나의 변수가 고객, 전 세계인들 등에 업고 있는 거죠. 엔트로픽의 유저가 지금 좀 적은데 만약에 지금 더 늘어나.

0: 전 세계 인구 중에 만약 20억의 엔트로픽을 써. 근데 트럼프가 나서 지금처럼 막 못 쓰게 해.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한 다른 여론들이 엄청 악화되겠죠. 예.
1: 그리고 심지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상당수의 기업이 있어.
0: 예.
1: 이러면 더더욱 파워가 그렇죠. 세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SF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AI의 속도가 빠르고
0: 네.
1: 정부는 규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0: 네.
1: AI를 근거로 한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규제를 확 올릴 수는 없는 어떤 딜레마적
0: 네.
1: 상황까지
0: 네.
1: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AI는 국가 입장에선 전략 자산이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0: 네.
1: 거는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네.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AI 모델, 그러니까 얘기되는 AI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0: 그렇죠. 예.
1: 그걸 가진 나라도 한정적이고 네. 지금 미국, 중국,
0: 네.
1: 뭐 한국,
0: 네.
1: 프랑스,
0: 네.
1: 한국 정말 우리 쳐줍시다.
0: 네. 네.
1: 프랑스 뭐 이렇게 몇 개 안 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략 자산이고 과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석유
0: 네.
1: 같은 기능을 한다면 오펙 있잖아요.
0: 네.
1: 오펙처럼 AI 카르텔 같은
0: 네.
1: 것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0: 전 약간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왜요?
0: 아직까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저들하고 손을 잡아갖고 세 명이 함께 잘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다 갖겠다라는 전략이 더 커요. 이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만들어야 되는 원자재나 생산해야 되는 물건이 아니라 복제가 되는 어떤 데이터, 정보 시스템 서비스다 보니까는 굳이 뭐 예를 들어 출하량을 낮추고 저들이 출하량을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중국하고 미국 양강 독재 체계고 한국이 뭐 세 번째 네 번째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일반 유저 중에 한국 걸 쓴다라고 답변하는 내부 기업들도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수준 차이는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료 같은 경우에는 효율의 문제가 있죠. 만약에 A연료는 뭐 90%, 얘는 70%다. 70% 효율이 낮아도 연료를 그만큼 더 태우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1: 예.
0: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 거라고 해서 70%짜리 효율을 쓸 수가 없는 게 이 지능시장의 이슈죠.
1: 석유 같은 경우는 비싸더라도
0: 네.
1: 이를테면 뭐 공급망 안전성 때문이라든지
0: 네.
1: 그 나라와의 관계 네.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AI는 전혀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낮다.
0: 없죠. 어떻게 효율만 갖고 따지는 거고 효율이 낮은 거를 두 번 쓴다고 해서 다른 것만큼 효율이 두 배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1: 정말 보지 못했던 상품이라서
0: 네.
1: 더 그런 것 같네요. 무섭네요. 그러면 AI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국이랑 미국만 갖고 있잖아요.
0: 네.
1: 얘기되는 것을.
0: 네.
1: 보통의 공급자들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시장에서
0: 네.
1: 되게 좋은 상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어필을 하려고 애쓰는
0: 네.
1: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의
0: 네.
1: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AI 같은 경우는 딴 거 쓰면 네가 손할 텐데? 이런 느낌이 드는 시장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0: 네.
1: 과거의 갑을관계가 뒤집히는 상황이 곧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AI 쓰는 게 단순한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기능을 충분히 알 수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거 말고는 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1: 자기들도 확실히 네.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0: 아, 그 네. 실제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만약에 A를 입력했을 때 왜 B가 나오는지를 큰 틀로는 알 수 있지만 매번 아웃풋이 달라지고 왜 이게 나오는지는 만든 사람도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내가 봤을 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제품 같지만 사실 이게 복잡한 제품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과장되게 홍보하기가 더 좋은 도구가 AI입니다.
1: 원가 계산이 안 된다.
0: 네, 원가 계산도 안 되고 성능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벤치마크도.
1: 네네.
0: 최근에도 보면 메타의 어떤 이제 고위 뭐 간부가 자기네가 만든 최신 뭐 모델이 뭐 GPT 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뛰어난 건지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대중들을 좀 속이기가 편하죠. 너무 뒤에서 복잡한 기술인 거니까.
1: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위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냐면 AI에 내가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런
0: 네.
1: 고성능 AI에 그리고 AI가 물론 빈틈도 많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도태된다면
0: 네.
1: 나라가 도태된다면
0: 네.
1: 이 공포 속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0: 그렇죠.
1: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도 돈 더 내면 더 좋은 모델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0: 네.
1: 물론 그게 성능이 확실히 그만큼인지는
0: 네.
1: 확인하기 어려워라고는
0: 네.
1: 하시지만
0: 네.
1: 기본적으로 뭐 근거는 있겠지 이런
0: 네.
1: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AI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권이 일종의 계급화를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 개인 수준이기도 하고
0: 네.
1: 국가적 수준이기도
0: 네.
1: 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어떤 면에서 발생하는 거 확인하세요?
0: 제가 이번 학기에도 지난 학기에 제 300명 넘는 학생이 듣는 학부 수업이

0: 있는데 대규모 컨닝 사건이 터졌어요.
1: 300명 중에 네. 몇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0: 300명 중에 한 40명이 컨닝을 하는데 뭐 서로 집단 지성으로 합친 건 아니고 각자 이제 집에서 시험을 보고 온라인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감시 시스템을 우회해서 40명 정도가 뭐 챗봇으로 시험을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시험

0: 달러짜리밖에 못 쓰는데 저 친구는 220달러짜리 결제해가지고 김상윤 교수의 모든 저서를 낙습을 시켜 돌리면 난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1: 저도 그런 문제제 할것
0: 예.
1: 같은데요.
0: 그리고 뭐좀 장기적으로 보면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머릿속에 텔레파시라는 칩을 넣겠다고 했고,
1: 네.
0: 가장 핵심적인 게이 칩이 외부인 AI랑 연동되는 거거든요. 뉴럴링크.
1: 네.
0: 그럼 이 칩이 돌아갈 때 이게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처럼 100만 원에 기본 사용료 5만 원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돌아갈
1: 그렇겠죠.
0: 건데,
1: 네.
0: 그러면 누구는 이걸 채택을 해가지고 AI를 24시간 링크된 것처럼 쓰고, 누구는 그때도 무료 버전 켜가지고 하루에 10번 대화하면 막혀버리고,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인지능력의 격차가 극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지금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싼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1: 네.
0: 현재도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가 훨씬 더 많고요. 접근하는 국가 내에서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 그렇네요. 하지만 그거를 지금 AI 패권을 경쟁하고 있는, 놓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0: 네.
1: 또 개인 간에도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는 거기에 반대해서 안 쓸래라고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일종의
0: 네네. 네,
1: 브레이크가 없네요.
0: 맞습니다.
1: 근데 뉴럴링크가 정말 극단적인 예네요.
0: 네.
1: 뉴럴링크가 만약에 AI랑 연결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초인간 아니에요?
0: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SF 영화처럼 뭐 미래 기술이니까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외부에 있는 지식을 머리에 다운로드 되는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뇌 구조상. 근데 저런 건 가능하죠. 내가 생각한 거대로 빠른 속도로 AI가 계속 외부에 돌아가는 거예요. 결과물을 그리고 뭐 글래스 같은 걸안 끼고 있어도 시신경 부분에 뿌려줘가지고 눈앞에 글자나 데이터 형태를 보여주게끔 만드는 거.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그런 단계까지는 올것 같아요.
1: 그럼 제가 만약에 고용주 입장이라고
0: 네.
1: 해도 똑같이 두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돼요.
0: 네.
1: 이왕이면 그런 초인간에 가까운
0: 네.
1: 뉴럴링크 심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어요? 훨씬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0: 그렇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자동차 안경 이런 걸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지만 그걸 쓰고 있는 사람과 쓰고 있지 못한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거 접근성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아요.
1: 근데 그 과거의 어떤 기술의 접근권과 AI의 접근권의 큰 차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석유랑 AI가
0: 네.
1: 다르듯이 자동차랑 안경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적으로 접근이
0: 그렇죠.
1: 가능한
0: 예.
1: 거였는데 AI의 고급 모델은 과거의 그런 서비스나 상품 대비 굉장히 비쌀 가능성 이런 게더 있나요?
0: 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도
1: 왜요?
0: 보면 이제 AI 등급을 나누는데 그런 거죠. 시장에서 봤을 땐 그런 겁니다. 이걸 200달러짜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10만 명한테 공개하는 것과 일부 모델을 1000달러로 묶어. 그다음에 이걸 한만 명한테만 공개하고 낮은 모델은 더 싸게. 계산해보게 되면은 후자가 사실 또 매력 있는 시장이죠. 어차피 뒤에 돌아가는 반도체나 전력 등의 양을 봤을 때는.
1: 너무 걱정되는 게 그럼 미래의 모습은 조금 저는 비관적으로 그려지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그려지세요?
0: 그나마 작년에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기업 정도가 사내에 AI 담당하는, 그러니까 윤리 담당하는 임원들을 뽑아놨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눈치를 보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워낙 회색지대가 많으니까
1: 그렇죠.
0: 윤리적인 내부 판단이 중요하겠다 싶어 사람들 뽑아서 앉혀놓은 건데, 그럼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나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인 게, 제가 올 봄에 조사했던 이제 설문이 있는데 한 420명 정도 직장이 설문했던 게 있어요. AI에 관련된 이렇게 그룹화된 지식들 중에 어떤 게 관심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지.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AI 시대의 윤리와 철학 문제는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이해도도 낮은 부분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들은 아직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1: 저는 점점 좀 우울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논의는 일단 여기서는 일단 살아남아야 거기서 윤리를 뭐든지 말할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0: 네.
1: 꾸려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5조 들여서
0: 네.
1: 소버린 AI 한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중 육성한다.
0: 네.
1: 선택과 집중. 이런 식의 지금 정부 기조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0: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해야 된다의 그 결과치를 뭐로 보냐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해가지고 몇년 뒤에 엔트로픽 또는 뭐 딥시크만큼의 뭐가 나온다. 나오면 좋지만 전안 나올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도 개발해서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따라간 데 문제점이 그럼 선발업체는 가만히 있을까? 선발업체가 또 도망가기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예요.
1: 그렇죠.
0: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본과 데이터의 양을 봤을 때는 도망가기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즉 격차가 좁혀질 거냐의 문제를 봤을 때, 아니 2년 뒤에 우리가 현재 엔트로픽 수준만큼 만들어. 근데 현재 엔트로픽이 지금 뭐 30%가 더 좋아져. 그럼 세계 시장 한국 걸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죠.
1: 그렇죠.
0: 안 그럴 거예요.
1: 네.
0: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건 협상력이죠.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전략자산화 됐을 때 네.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가

0: 아니라 위기 상황이 되면 하다못해 뭐 국가 인프라건 교육이건 우리 거 써도 뭐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까지 나오면 우리는 불편하지라고 할수 있는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정말 단순하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차량에 들어가는 AI는 대부분 사실 엣지 단위로 돌아가는 게 많긴 하지만 만약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버전이 있다라 가정을 해봅시다.
1: 네.
0: 근데 이게 대부분 미국 차가 만약 60%야. 미국의 엔진이. 또 오늘날 미국 기업이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들어간 자율주행 모드를 다 꺼버린대. 국내 도로가 지금 자율주행 차가 많지 않지만 자율주행 차 90%가 됐을 때 자동차가 막 60%가 그런 거였는데 멈췄다.
1: 아하.
0: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1: 그렇네요.
0: 그때 우리 거라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진짜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것, 학생들 어떤 교육에 관련된 거는 외국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데이터셋에서 벗어난 걸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것도 내재화시킬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전 국민이 똑같이 쓸 수 있는 미국 수준의 걸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 자산으로서의 협상권,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코어는 우리 거로 쓴다.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카드이자 시나리오 B이자 코어를 지키는 네네. 어떤 힘 같은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패권의 기초가 되는 AI. AI가 모든 돈을 쓸어가고 제일 안 좋은 저는 또 비관적이거든요. 네.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개인들은 정말 싼 네. AI 쓰면서 최소한의 생산성을 그냥 단번 수준으로 살면서 또 그런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굉장히 도파민과 오락물을 즐기면서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0: 네.
1: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기 싫은 걸 해가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카드로 쥐고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라고 다짐한다면 지금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0: 자기의 생각을 먼저 들여다보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도 300명 학부생, 30명 이제 대학원생 수업을 하고 나가지고 학기 말에 검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AI를 써가지고 시험을 보게 했어요. 양쪽 집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제 뒷부분에다가 AI를 써서 나온 결과물 중에 가지치기 해가지고 어느 게 너의 생각인지, 어느 게 AI 부분이 스스로 가려내는 문제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한 2대 1 정도의 비율로 2는 그대로 가려내고 있더라고요. 좀 더. 1은 못 가려내요. 특히 극단적으로 하위 10%는 자기의 생각이 아예 안 보이는 정도의 수준의 답을 내고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심지어 백지낸 친구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뭐 적으라고 했더니 안 내더라고요. 이거 답을. 즉 내가 내 생각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AI 엔진이 좋아져도 내 생각이 없으면 말짱 꽝이고요. 나빠졌을 때 말짱 꽝인 거고 시스템이 꺼지면 진짜 뭐 아예 돌아갈 수가 없고 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인간의 인지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1: 퇴화.
0: 예, 저는 이게 가장 큰 이 시대 문제라고 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대체하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이제 기본적인 존재고요. 네. 그 위에서 이 시대 석유로서 기능하게 될 AI의 상황에 대해서 쭉 점검을 했습니다.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게끔 네. 잘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1: 김상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3: 우리가 좋아하는
4: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4: 배즙일이지
3: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4: 배즙일이니까
3: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4: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3: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0: CBS 뉴스룸.
1: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전체 이익의 2배가 넘는 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거두며 한국 기업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민관군이 총력을 기울였던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잠실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용지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개표소 앞 시위가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해당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행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 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아, 또 늘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늘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7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만 89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기업이 됐습니다. 산업부 박성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발표한 2분기 그 잠정 실적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7: 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었던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6%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번 잠정치는 시장 예상치도 훌쩍 넘어선 깜짝 실적입니다.
6: 네.
7: 이번 영업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큰 건지 조금 더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10% 불어났고요. 작년 한 해 전체의 영업이익인 43조 6천억 원보다도 2.05배 많습니다.
6: 네.
7: 더 나아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의 삼성전자 합산 영업이익보다도 약 6조 원 많은 이익을 단 한 개 분기만에 거둬들인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 실적에 15조 원 안팎의 충당금을 반영했는데요. 이 조치가 만약 없었다면 영업이익은 약 106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6: 네,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뛰어넘는 수준이잖아요.
7: 네, 그렇습니다. 이 89조 4천억 원이라는 분기 영업이익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기록한 적이 없는 숫자로
6: 네.
7: 여태까지 빅테크 최대 분기 영업이익은 엔비디아가 최근 기록했던 약 82조 원으로 파악됐는데 이마저도 뛰어넘은 겁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 다른 빅테크들도 올해 1분기에 30에서 5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삼성전자의 기록은 이를 크게 웃돕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액도 달러로 환산하면 약 1,117억 달러로 한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등 소수 기업들만 보유한 기록입니다.
6: 네, 이런 신기록이 가능했던 배경 뭐 무엇보다 AI 훈풍이 꼽힐 것 같고요.
7: 네, 맞습니다. 이번 잠정 실적에는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린 메모리 반도체 초

0: 호황기를 맞아서 삼성전자 반도체 즉 DS 부분이 9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시각입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공급자 우위의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NAND 플래시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수배 올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만 해도 범용 D램 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58에서 63% 점프했고 낸드 가격 역시 같은 기간 상승률이 55에서 60%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글로벌 D램과 낸드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네, 관심은 이런 반도체 초황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 점 아니겠습니까?
0: 네. 삼성전자의 이번 깜짝 실적은 그 자체로 시장의 탄탄한 메모리 수요를 숫자로 입증하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즉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장 일각의 시각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예.
0: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가 워낙 비싸서 이번 3분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같은 시각인데요. 최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2: 저희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0: 네, 이 회장은 오는 1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빅테크 경영자들의 비공개 행사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구글 등 유수의 AI 기업들과의 새로운 반도체 협업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행사에서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런데 오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0: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 대비 6.92% 내린 29만 6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 하락으로 코스피 지수도 4.91% 하락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주가 하락을 두고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 급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자산 재배분 그리고 향후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죠.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밀려 최종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캐나다와 독일이 속한 안보 동맹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캐나다는 독일 디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충족할 최상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가 핵심인 이번 사업은 12척 잠수함 건조와 수십 년간 이어질 종합군수 지원,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합쳐 약 6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정부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하고 국회 해군 방위사업청 등이 적극 지원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업계에선 방산 수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기술력뿐만 아니라 안보 동맹과 함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잠수함 사업 선정에는 안보 신뢰와 현지 산업 협력, 기술 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좋은 선박을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남겨진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K-방산 수출과 국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가 디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스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할 경우 예비 공급업체인 하나오션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1: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무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계속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터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세일즈에 나섭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사업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것은 멈춰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의 쓴 경험이 앞으로의 기술 구도와 경쟁력 강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K-방산의 위상을 높여온 종사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가 속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

0: 위해 오늘 오전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나토 동맹국 간 결속력이 확인된 만큼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직접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협력 관계 구축과 무기 공급망 편입을 모색합니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나토 방산 포럼에서는 대한민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연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정들을 통해 단순한 방산 수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필요성이 더욱 커진 드론, AI 등 첨단 기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한 달 넘게 이어진 개표 소압 시위의 최대 쟁점이었던 투표용지 재검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개 재검표 방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고 있고 선관위도 결정에 즉각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잠실 개표소에 한 달 넘게 사실상 감금되어온 투표용지 재검표 실시에 여야가 의견을 좁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검표에 대해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상 투표지는 송파구 전역에 투표함 380개에 담겨있는 247만 장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을 과천청사로 옮기되 원내 정당별 추천자 참관하에 이송하겠다고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 보고했습니다. 또 투표지 재검표에 인력 440명과 예산 5천만 원이 필요하며 총 9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강동환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특위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해주면 공개 재검표에 즉각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은 재검표가 올림픽공원 내 시위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강동환 직무대리도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답했습니다.
4: 특히 송파 핸드볼 경기장 밖에 있는 참정권 수호 외치는 시민분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포용 조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5: 그런 측면 더하기 해당 투표지 자체가 그 선거 당일날 개표한 투표지와 다르지 않다.
3: 재검표가 실현되면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자던 시위대의 분노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 자체가 무효라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도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으로 드러나는데 경찰 비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송선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특별수사팀은 오늘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5일 살인사건 직후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과 A경감 사이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은 A경감 등으로부터 장윤기 주거지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찾아가 리얼도를 폐기하고 장윤기 휴대전화 등을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어 장 경감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늘 장경감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감찰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인멸과 유착, 제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되는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2: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와 사건 관계 경찰관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위와 주요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은 과정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수사가 3년째 이어지는 사이 사건의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러한 수사 지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원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 지난 2003년 2월 피해자 3명은 1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며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1년 동안 수사 끝에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두 차례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달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3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해 말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과 경찰이 핑퐁을 벌이는 사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같은 수사 지연 현상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법무법인 사면의 권나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8: 경찰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달 이상은 더 걸리거든요. 이렇게 뭐 소통이 안 돼서 사건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보안.
7: 오는 10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2: 요즘 빵, 과자 가격도 만만치 않죠. 알고 보니 7년이 넘도록 원료를 두고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 CPK, 삼양사,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전분, 전분당 가격의 인상 인하 폭과 시기를 모두 13차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분은 과자와 빵, 음료 등에 쓰이는 원재료,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같은 당류입니다. 옥수수값이 오를 때는 8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해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넘겼고 옥수수값이 내릴 때는 5차례 인하 폭과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대형 거래처에는 일부 가격을 낮추면서도 소규모 거래처와 대리점에는 기존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거래처와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인상 요인으로 전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가격 변경 공문의 발송 날짜와 순서까지 맞추고 카카오톡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담합 전 경쟁 상태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도 공정위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월드컵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에 대한 출전 정지 징계를 재검토해달라고 FIFA 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지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지난 2일 미국 축구대표팀 골잡이 폴라린 발로고는 월드컵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오늘 벨기에와의 16강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FIFA 징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발로곤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다고 밝혔고 발로곤은 오늘 벨기에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인판티노 FIFA 회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1: But all I did. 제가 한 건 단지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입니다.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FIFA 회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발로곤에게 레드카드를 준 심판에 대해서도 과거 기록을 보면 의심스럽다며 무책임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발로곤의 출전 정지를 철회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바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왕립축구협회는 공정한 경쟁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축구연맹도 트럼프의 개입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했고 미국에서조차 벨기에를 꺾더라도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은 오늘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 1대4로 완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은 결국 별무소득으로 남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2: 세균전으로 악명 높았던 일본군 731부대와 함께 악마의 형

0: 제로 불린 화학전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실체를 보여준 자료가 새로 공개됐는데 일본의 화학전이 일부 부대 일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였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베이징 정영철 특파원입니다.
1: 중국 해외동장 하얼빈에 있는 일본군 731 부대 범죄 전시관이 최근 5.16 부대의 신상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5.16 부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해일웅 장성에 주둔하면서 화학무기를 개발 제조하고 실전에 적용한 곳입니다. 중국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자행하면서 세균전을 담당한 731 부대와 함께 악마의 형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108명의 부대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겼는데 부대원들은 독가스를 연구하는 등 화학전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부대는 731 부대와 인사와 기술을 교류하면서 생화학전 체계를 구축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화학전 요원 전문 양성기관과 육군 군의학교 등도 이 부대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일본군의 화학전이 일본 국가기관 전체가 동원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부대원 108명 가운데 55명은 중국에, 49명은 소련의 포로로 붙잡혔지만 전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자료로 새롭게 확인된 인원을 포함한 5.16 부대원은 모두 50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2: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0: 네, 어텐션 뉴스 오늘도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은요.
3: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이었죠. 파울루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입니다. 벤투 감독은 최근 그 친분이 있는 협회 직원을 통해서 축구 국가대표 사령탑 복귀에 관한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3: 구체적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벤투 감독은 그 4년 넘게 한국 축구를 이끌며 단임 임기 기준 최장수 사령탑이라는 기록은 썼는데요.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아랍에미리트를 지휘하다가 지난해 5월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현재 소속은 없는 상태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면서 현재 대표팀 감독 자리는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도 지난 3일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협회는 이제 대표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벤투 감독이 정식 후보군으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새 감독 선임에 대한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축구 관련 소식이 또 있었어요.
3: 네.
0: 이강인 선수 이적 얘기요.
3: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다시 스페인 무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프랑스 스포츠 매체가 현재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이적에 합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3: 이적료는 4천만 유로를 약간 웃도는 금액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0: 아하.
3: 이강인 선수 본인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강력히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전 그 124경기에 출전해서 16골, 16도움을 기록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을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 이적이 최종 확정되면은 그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쳐서 3년 만에 다시 그 이강인 선수에게는 고향 같은 스페인 라리가 무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0: 네.
3: 또 그 북중미 월드컵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 여정이 눈물로 막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 포르투갈은 오늘 열린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그 1분에 골을 내주며 0대1로 패했습니다. 올해 41살인 호날두는 경기가 끝난 뒤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하고 허탈한 표정으로 라커룸으로 향했는데요. 2006년 21살의 나이로 월드컵에 데뷔해서 역대 최초로 월드컵 6회 연속 출전 기록 그리고 이번 월드컵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역대 첫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경기력 결승은 그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0: 네, 호날두 선수 이제 전설로 남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3: 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 있잖아요. 네. 이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립서점이 오늘 문을 닫습니다. 그 서울 종로구 서촌의 독립서점 책방 오늘이라는 곳인데요. 문을 연 지 8년 만인 오늘 마지막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합니다.
0: 네.
3: 서점 측은 건물 관련 사정이라고 밝혔는데 서점이 입주했던 건물이 최근 매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그 최근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대중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일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을 했고 이 때문에 그 노벨 수상 문학상 수상자 작가마저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죠.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씁쓸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책방은 오늘 저녁 7시에 도서 할인 판매를 7시까지 그 도서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요. 8시부터 작은 낭독회를 끝으로 8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현재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퍼붓는 곳이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는데요.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역에 최대 150 이상, 경북 중북부와 전북 북서부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감 높은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남을 비롯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북과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광주 24도, 청주, 전주 25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 32도의 분포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2026년 7월 7일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도민이라면
4: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 리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 투표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오랜만에 방학 특집으로 건강 문제를 다룹니다. 치매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의 무기니 교수와 함께 치매 얘기해보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더 라코룸이 이어집니다. 아 그리고 한판 승부 5주년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애청자 여러분께 그 10,000원 상당의 예쁜 키링을 준비했습니다. CBS 특별 전시 소리 역사가 되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특별 제작한 LP 모양의 예쁜 키링인데요. 휴대전화로 태그를 하시면 한판 승부 유튜브로 또 8월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한판 승부 청취 인증샷 5주년 축하 메시지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10분 10명의 청취자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5: 1600-9300 1600-9300.
8: 더위에 지친 작업편

저녁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CBS 박종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전대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전당대회 배추.
3: 네.
1: 배추.
3: 배에 뭐 차신 줄 알았어. 전대를 차셨다고 하신 줄 알고.
2: 그만해.
3: 네. 네. 네.
1: 시작하자마자 바로 갈등상황.
3: 그렇습니다.
1: 갈등상. 이상민 크리에이터.
4: 네. 반갑습니다.
1: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조홍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카인드정 장인. 카인드 장인죠. 장인민 네.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친절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5: 네.
1: 그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배종수 소장이 지난주에 네네. 결석하셨잖아요.
5: 이유가 뭐더라.
2: 안타깝게. 미리는 말씀드렸습니다.
1: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제작진이 추적을 했어요. 준비된 사진이 있죠?
3: 네네네.
5: 아, 제보가 있었어요.
3: 아, 제보 좀 지켜줘야죠.
1: 제보. 배.
3: 저 카톡은 지워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제홍이 아니라 제보네요.
1: 네, 제보.
2: 그러니까
1: 네.
2: 제가 없을 때 네. 저를 헐뜯는
1: 네.
2: 이상민 크리에이터.
3: 그렇습니다.
2: 해도 해도 너무
1: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2: 해도 너무
3: 저는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괜찮아요. 제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뭐 아무튼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출사표를 던지고 저희 한판 승부와도 이제 출사표 던지는 첫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일단 지난 1년간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적을 혼선에 빠뜨렸다. 당대표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배추도사님.
2: 대전쟁이죠.
1: 대전쟁입니까?
2: 그냥 전쟁이 아니라 네. 대전쟁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쯤 되면 막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저는 지금 표현들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네.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성윤 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는 전당대회 모든 것은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8.17 전당대회가 한판 승부다. 청취율을 올려가야 되는 우리 한판 승부다. 정말 한판 승부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이거 바라보시는 정욱 의원님 민주당의 상황.
5: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인용하면서.
1: 누아르.
5: 네. 그래서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죽기 딱 좋은 날씨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나오는 대사 아닌가? 살려는 드릴게요.
1: 아, 살려는 드릴게요.
3: 살려는 드릴게요. 네.
5: 저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네. 내가 만만하니?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 그거
5: 내가 만만하냐?
2: 만만하노?
5: 아 만만.
3: 좋은 기회입니까?
1: 예. 아무튼 네. 장윤미 대변인 그 당 상황 보시면서 어떠신지.
6: 네, 저도 어제 실제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CBS 한판 승부에 나오신 네. 인터뷰를 다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사표에서도 이 부분이 언론에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인 거는 예, 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정치 그리고 이 폐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바로 직전에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연임이 사실 통상적인 예와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연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직전 그런 당대표에게 예. 당원들이 기회를 줬을 때 잘했냐라고 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당권주자로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일단 펼쳐졌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이제 이성윤 의원이 이제 나섰는데 친청계, 친정청계로 볼 수 있죠.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는 남탓밖에 없다. 계엄해제 표결 때 왜 불참했냐 공격한 것인데 오늘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친청계의 공세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줄 알았다. 마치 그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대장동 이슈를 처음 제기한 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5: 맞습니다.
1: 같이 대선 후보로 네. 경쟁했던 이낙연계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5: 네. 맞습니다.
1: 네.
5: 그래서 그 사실은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이 이 예. 질문을 했잖아요.
1: 예.
5: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됐던 그날
1: 예.
5: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거의 그 신경 쓰지 않을 즈음에
1: 예.
5: 질문을 했는데
1: 예.
5: 제 기억으로는 어디 있었다고 대답을 했나요? 자고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1: 예, 예.
5: 근데 자고 있을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지는데 또 친청계 이성윤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1: 예, 예.
5: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정치인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는 건가?
1: 아,
5: 뭐 이런 느낌이
1: 정보가 있나?
5: 들어요. 예. 그런데 아하. 아무튼 본인이 그냥

0: 뭐 자고 있었으면 그 자고 있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증거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논란이 될 소지를 본인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정입니다만.
1: 예. 예.
2: 저는 또 다르게 접근하는 게 예.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이 약간 일종의 방아쇠예요. 이 말씀 뭐냐면
1: 단어 자체가
2: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대장동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장동 대장 대장은
0: 배가 아팠대?
2: 아니요, 대장은
3: 아, 그 대장입니다. 아, 내장으로
2: 제가 조금 당황하지 말고 제가 좀 진정할게요.
1: 예.
2: 네네. 여기서 대장은 아니 그러면 네네. 대장이 누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이죠.
4: 그걸 얘기하고.
1: 대장.
0: 그 대장이에요.
2: 그, 네, 그, 그걸 의미하면 중의적이죠. 또 하나는 뭐 또 하나는 뭐냐면
1: 건강 검진 염상하신 분도 계세요.
2: 무슨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2: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1: 예.
2: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 뭐냐면 이게 일종의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예.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싱크로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게 내부 분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 뭐냐? 뭐 강기약 성분이 어떠냐. 이게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우리 한판성부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1: 예.
2: 이게 뭐냐면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이거죠. 날 공격하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다. 그 또 하나가 아마 박재홍 앵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 당일 날 좀
1: 예.
2: 뭔가 그날의 이 동선이 불분명한 건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그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것까지 연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하게 되면 이게 대통령이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29일 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 이 프로젝트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1: 예.
2: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날 공격해봐. 그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야.
1: 자, 일단 김민석 총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그때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김민석 총리를 한번 만나볼게요.
5: 네, 김민석이고요. 우선 배종찬 소장은 이렇게 방송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 오, 비슷해요.
0: 저는
5: 성대모사학원이 이상민이고요. 저는 이성윤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뭐 국민의힘 의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곤란해지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또 목소리가 까시는 것 같아서
5: 이렇게 까지 않으면은
1: 예.
5: 부산 북구의 한동훈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4: 차이구나.
5: 좀 천천히 느슨하게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0: 특징을 아주
5: 애들이 싸워도 상처가 예. 납니다. 그런데 예. 어른들끼리 싸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좀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1: 예,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 상처는 좀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5: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좋네요. 자,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약간 자기 정치에 패해 요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SNS 글을 올렸는데 현직 총리를 하면서 당 대표가 로망이다. 요게 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이게 자기 정치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장미 대변인이 약간 좀 제 시선을 피하시는데 그 얘기가 짧게
4: 저도 모르게
1: 왔습니다.
4: 피하게 되네요.
1: 한판 승부 해주세요.
4: 한판 승부. 예, 예. 이제 두 분이서 한판 승부를 하고 계시니까 예. 제가 뭐 더 거둘 말은 없는데
1: 예.
4: 일단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8월 17일까지 어쨌든 예. 뜨거운 경쟁이 있을 거고
1: 예.
4: 다만 저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올린 그 글
1: 예.
4: 근데 저는 사실 글을 쭉 읽었을 때 김민석 전 총리를 직격한다는 인상보다는 자기 항변을 좀 강하게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1: 나 자기 정치 아니고
4: 나 사실은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것저것 이런 네. 법안도 했고 검찰개혁도 네. 했고 언론개혁도 했고 합을 맞추려고 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합당도 아 그래 거칠었어 네. 그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데 예. 나 이거를 갖고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조목조목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제별 글을 올리겠다고 이제 맞아요, 맞아요. 단서를 커밍스.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SNS 상에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 네. 일단 어딜 가고 나중에 네. SNS로

0: 공개하고 좀 자행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1: 언론인 집안 하시던데.
0: 네, 그래서 네.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SNS상에 좀 뜨겁게 붙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안 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이제 언론인 집안 하나도 안 했다. 되게 당대표 하면 신문지와 주요 일간지와 그 인터뷰를 당대표 인터뷰 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그런 말은 사석에서도 사실 되게 네. 많이 했던 얘기라서 아, 제가 그래요? 그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대표면 자기를 좀 두각시키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자제했던 네. 취지 이야기하면서 그게 네. 혹여나 이제 대통령께 누가 될까 봐 그 네. 부분을 신경 썼다는 걸 오늘도 그래서 강조한 것 같았습니다.
1: 그렇군요. 요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 뭐가 그래요?
2: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건 하루 차이에 이 일종의 이 승부 방향이 색깔이 변했어요.
1: 왜냐하면 이게 대표에?
2: 예, 예. 6일만 하더라도 단결의 언어 동시에
1: 어제죠 어제
2: 언어만 네.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약간 아웃복싱을 선택하는 듯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
2: 그렇죠,
1: 이렇게
2: 그렇죠.
1: 얘기했어요.
2: 그런데 7일 바로 오늘이죠.
1: 네거티브 바로 시작.
2: 오늘 바로 인파이팅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 승부수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호남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1: 정청래 대표가 네,
2: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이게 상당히 역효과가 있다고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나 네.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뚜렷해졌어요. 끝까지 김민석은 물고 늘어지자 모든 걸 그것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거 검찰 관련된 거 호남 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인파이팅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당원들을 좀 더 최대한 끌어들여서 얕은 승부를 접전으로 가져가자.
1: 하루 만에 네거티브로 네. 변했다. 정 의원님.
3: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쪽 다 자기 정치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정치가 정치인들에게 흉은 아니에요. 다 자기 정치 하잖아요.
1: 다 자기 정치하고 장방송하고 배준수 자기 방송하고
3: 그러니까 예. 자기 정치 한다고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그 소위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핑거 예. 포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단지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 예측은 가능한데 지금 대국적으로 진검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개업날 밤에 잤냐 감기약 못 먹었냐 지금 자라 보여요. 그냥
1: 싹쓴다.
3: 개인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네. 정말로 그 국가의 미래에 대한 또는 그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물론 서로 이제 알력이 그게 다른 거지만 예. 적어도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물론 지금 현재 불리한 쪽은 정청래 전 대표이지만 예. 예. 그래서 자꾸 그 지난 그게 연찬회였습니까? 세 사람이 왜 하얀 와이셔츠 입고
1: 워크샵.
3: 한 테이블에서 워크샵에서 예. 웃으면서
1: 맞아요.
3: 아, 참 그 웃음이 정말로 예. 네. 네. 그래도 정치인은 할 줄 아니까 네. 그냥 입을 억지로 이 근육을 벌리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어떤 쟁점들이 튀어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SNS 계속 시리즈를 올린다고 하니까 네. 아, 또 굉장히 그 대포가 어떤 대포가 쏴질까. 그런데 내일 이제 송은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친문계에 또 출마하기 때문에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 이 사자구도 어떻게 흘러갈까요, 배 수장님?
2: 저는 일단은 삼자구도로 갈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왜 고민했을까? 제가 사실은 같이 방송을 했어요.
1: 요 포인트예요. 다른 좋네. 방송에서. 물론... 고민정의 고민.
2: 이상민.
1: 네. 네. 자기 방송. 예.
2: 왜냐면 이미 최고위원은
1: 했죠.
2: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1: 이재명
2: 건데.
1: 이재명 대표 시절에.
2: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을 했지만 그날 같이 방송을 하는데 예. 또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만 두둔하고 무기를 싣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거는 이걸 통해서 조금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하려는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석이. 예? 그래서 많이 고민했겠죠.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걸 통해서 본인이 그래도 여성 지도자로서 이제는 좀 그런 시점이 됐잖아요.
1: 40대.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 그런 쪽에 의미 부여를 좀 강하게 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위원 가면 그래도 가능성도 높은데 저는 그러면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0: 지점도 보폭도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기 중반기 정도의 장관 자리도 한번 노려봄직 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가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1: 아, 배수님은 캐치했어요?
0: 감 잡았어. 감을 잡았습니다.
1: 요 해석이

0: 는 또
1: 네.
0: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1: 네.
0: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아마 이제 사자구도로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측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대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럼 나머지는 그걸 누군가가 기억해서 뭐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런 구도만 꼭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시 예, 원위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1: 근데 이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호 투표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2: 네,
1: 이게 뭐예요?
2: 이게 선호 투표제는요. 네. 저희가 원래는 과반을 얻는 그 당권 주자가 없으면 네. 결선을 간다.
1: 그렇죠.
2: 그래서
1: 50% 얻으면
2: 다시 한번 다시 붙인다라는 건데
1: 네.
2: 이게 어쨌든 투표를 한번 더 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1: 네.
2: 비용이나 절차나 시간 면에서는
1: 네.
2: 좀 이제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1: 네.
2: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선호 투표 그러니까 아예 처음 투표를 할 때부터
1: 네.
2: 1, 2, 3위, 4위 이제 적어내고
1: 예.
2: 그러면 누군가는 꼴찌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럼 꼴찌를 1등으로 쓴 당원들이 있을 테니까
1: 예.
2: 그러면 꼴찌를 1등으로 쓴 사람들 중에 2등표를
1: 예.
2: 1등한테 몰아줬을 때 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어렵다.
0: 왜 그렇게 했어요?
2: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왜 그렇게 해요?
3: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1: 예, 송영길 대표님.
3: 그렇다면 장윤미의 선호도는 1위는 누굽니까?
2: 이상민.
1: 물병을 던지세요.
3: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이상민이가 전당대회 나왔습니까?
2: 네. 네.
3: 아, 내일 전당대회 출마합니다.
2: 하신다 그러대요.
3: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하면 딱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2: 네,
1: 그러면
2: 네, 네. 사실상 결선 투표 가도 그대로
1: 예.
2: 이제 투표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제에서 좀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4: 좀 쉽게 설명드리면
1: 아시는구나.
4: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결선 투표를 안 가는 이유가
1: 네.
4: 이 갈등이 더 극심해질 거예요. 결선 투표를 가면은 서로 막 더 이제 극렬해질 겁니다. 그걸 방지하는 게 있고
1: 예.
4: 저는 약간 삽화 싸움에서 조금 김민석 후보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제 뭐 분석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2순위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유리한 거거든요.
2: 그렇죠.
4: 결론적으로는.
1: 네.
4: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3자구도 4자구도에서 송영길 후보의 2순위는 누굴까요? 우리 예상되잖아요.
1: 네.
4: 김민석 후보의 2순위는 누굴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2순위가 왜냐하면 아니 정청래 이 후보의 이순위는 별로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송영길의 이순위, 그다음에 김민석의 이순위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 보면은 어떤 구도일 거라는
1: 사실상 거. 그러면 연대를 해주는 투표제네요.
4: 정호희 전 의원께서 지난 주에도 계속 연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1: 예. 네, 네.
0: 저 연세대.
1: 예.
2: 주류 대학.
1: 아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선호 투표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지금 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한 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배재구 여가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화됐다. 뭐 이 주장이 논란이 돼서 여권 내부에서 통합 인선에 대한 반발도 커진 듯한 이 부분은 어떻게 장윤미 대변인께서 보는?
2: 그러니까
1: 예.
2: 저는 이병태 이제 전 위원장,
1: 예.
2: 전 부위원장이
1: 예.
2: 되셨는데
1: 예.
2: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방향성은 너무 명백해요. 보수 인사들도 같이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우리 한번 써보겠다.
1: 예.
2: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아주 상징적인 건 인사고 또 정책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병태 부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대해서 반격을 당한 게 아니고요.
1: 예.
2: 틀린 말을 계속 어떻게 보면 반성 없이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이 정부의 코드를 맞추지 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이들이어도요. 정말 시민을 총각 칼로 희생당하게 한 그 사실관계를 어떤 응원구호로 소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해외에서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차별, 조롱, 역사인식을 몰리해를 보여주면 무관용 원칙으로 접근을 하겠어요.
1: 예.
2: 그런데 그것이 마치 표현의 자유인 양 이런 분은 사실 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데 대한 아주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퇴를 하신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잠깐 나와주시죠.
5: 홍준표입니다.
1: 예.
5: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뛴 거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학자적 양심으로 살아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할 일은 많습니다.
1: 홍 시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메가 프로젝트 그 호남이 이제 너무 대우받고 영남 소외론 TK에서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5: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김부겸이를 찍어야 대구의 미래가

0: 2년이 준비가 된다. 그래 보는데 지금 대구의 미래 100원도 못 받게 되시오.
1: 예.
0: 추경호는 대구시장 깜이 아니라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물병을 자꾸 왜 갖다 주냐. 소정질이야 내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1: 예.
0: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있죠.
1: 예.
0: 현실은 국물도 없다.
1: 아.
0: 그래 봅니다. 미운 놈은 미운 놈일 뿐입니다. 네, 그래 봅니다.
1: 아유, 저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예, 장동욱 대표 지금 기강잡기 해서 지금 당 징계 윤리위가 지선이 어제 소집이 됐는데 이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굉장히 70건에 달한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 다수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 조경태 의원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 말씀. 네.
2: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네. 지방선거에 본인이 진짜로 기여했다라고 네. 믿는다면
1: 네.
2: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권력투쟁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2: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1: 예.
2: 그런데 왜 징계 정치를 하느냐. 그거는 본인도 취약하다라고 지금 인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70건에 달하는 징계 요구안이 있고 여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2: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그 지방선거는 다른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솔직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당권파들이 오세훈 시장, 그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언급을 했는가?
1: 예.
2: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당선이 됐는데 지금 서울 재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1: 예, 예.
2: 그러면은 누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그나마도 이 정도라도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1: 예, 예.
2: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 그렇죠. 네.
2: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이 발상이 그래서
1: 예.
2: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혼자 주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1: 아하.
2: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원래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총선이 내후년 4월이잖아요.
1: 네, 1년 10개월.
2: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이미 총선 아니 지금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총선에 대해서 다들 의식하고 있는데
1: 총선 모드.
2: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이 사실은 지방 선거 끝나자마자 상당히 그 지지도가 올라갔다가 지금
1: 예.
2: 거의 다
1: 아 회복되는 수준이죠.
2: 지금 원래 네, 원상태로
1: 원래 원상태로
2: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1: 아니 이게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영구 복당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누구를 개정한 거예요?
3: 뭐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영구 영원히 못 오게 하겠다.
3: 그러면은
1: 이게 가능해요?
3: 당의 리더십이 바뀌면은 당원 단계를 또 바꿀 수 있는데
1: 에.
3: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우리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1: 그러니까.
3: 저도 영원히 한판승부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죠.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1: 밖에서 이른바... 피디들이 웃고 있어요. 파한대서.
3: 네네.
1: 예. 그저 웃지요 하면서.
3: 예.
1: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연구 재미라는 건 이 강명구 의원의
1: 예.
3: 텔레그램 문자에서는
1: 예.
3: 뭐 경고 주의 경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집을 해야 됩니다. 지지층들을. 그러려면은 연구 폭탄 검지를 내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 그러면은 이 분란이 조정될 수 있냐 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죠. 대안과 미래도 그렇고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러면 결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미적 이게 뭔가 결단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정호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분지기가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차라리 힘이 세버리면 제압이 될 텐데
1: 압도가 안 돼.
3: 뭐 조경태 의원 관련된
1: 예.
3: 건도 그렇고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노답이다. 답이
1: 노답.
3: 안 나옵니다.
1: 노답이다.
3: 노담 아니고 노답.
1: 노담은 노담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 아, 이건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 네.
2: 수습을 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1: 예.
2: 그런 그 계기가 그 원내대표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1: 예.
2: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예, 좀 더 명징하게
2: 네.
1: 예,
2: 네.
1: 힘을 발휘하

0: 하셔면 좋겠다 이런
1: 네.
0: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바라보신 한동훈 의원님
2: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0: 예.
2: 아 무소속인데요. 아 저랑 치킨 한번 먹었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3: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그건 윤리위의 소관입니다. 저는 한동훈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마십시오.
2: 아니 여기 계셨네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 단톡방은 왜 나가신 겁니까? 저기요? 저기요?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장동혁님이 방송에서 나가셨습니다.
2: 또 나가셨네요. 예. 끝까지 제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예. 아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징계 국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4: 그러니까요. 네. 이게 길게 갈 것 같은 게 오늘 또 예. 일부 기사에서는 윤리위 많은 분들이 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예. 걸 보면 아 장동혁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는 좀 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0: 예.
4: 이런 생각도 또 타당 사람이지만 많이 듭니다.
0: 예, 아무튼 이 징계 국면 시작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배추한판 배종찬 수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고맙습니다.
7: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0: 네, CBS 박정우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오늘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9: 네, 이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관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처리 절차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0: 예.
9: 허위 조작 정보는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고요. 이의 신청 절차도 제공이 되고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0: 예.
9: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0: 예.
9: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플랫폼마다 일단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는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요.
0: 예.
9: 또 정부나 정부 지정 기관이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신고 폭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지 뭐 플랫폼 측의 삭제가 남발될 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0: 예. 뭐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헌법소원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군요.
9: 네,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0: 예?
9: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사람들에게 신원패를 차고 다니고 했던 것에 해당 법률을 비유했고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0: 예.
9: 그리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최근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사투리 논란을 예로 들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했습니다.
0: 예.
9: 국민의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도 헌법소원에서 힘을 합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0: 예, 자, 개정정보통신망법. 이게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좀 여러 가지 해석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자 일단은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법원의 판결로 이 두 번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 대해 10억 이상 이제 과징 네. 10억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최대 장윤 변호사 이거 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4: 이게 이런 문제의식 같아요. 저도 이제 언론중재위에서 위원으로 네. 있을 때 제가 일단 활동할 때만 해도 유튜브는 완전 무법천지. 그러니까 네.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언론사라는 걸로 언론중재위의 중재 대상도 되고 네. 피해 구제도 받는데 네.

0: 진짜 더 문제는 돈벌이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게 연예인이 대상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 누군가가 됐든 그런데 그걸 규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율하겠느냐의 문제의식에서 사실 출발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
1: 예?
0: 저희가 허위사실 게재했다고 유튜브상에 이 사람한테 뭐 10억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 기준이란 건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게 제일 단단한 건 이제 법원에서의 인정 사실관계다
1: 예.
0: 보니까
1: 예.
0: 그런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가지고 그걸 올린다? 이러면은 그거를 좀 징계를 세게 금전적으로 하겠다는 거.
1: 예.
0: 또 하나는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진짜 허위 사실이 많이 올라가요.
1: 예.
0: 근데 근래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나 너무 피해자야. 이게 그냥 다 오픈돼 있어. 누가 볼지도 불특정 다수한테 다 해. 그럼 내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럼 15일인가 하여튼 임시 차단 조치를 하는데
1: 예.
0: 그 뒤에 게시를 올린 사람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냥 올라가요 다시. 그러면 이거 법원에 가야 돼. 소송해야 돼요. 이거 내려달라는 가처분 신청하고. 너무 비용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당신들이 이런 게시자들 이런 걸로 돈도 벌고 수익도 얻으니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라. 근데 정부에서 이건 조작 정보 이건 허위 정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0: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1: 예.
0: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고 피해 구제가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1: 플랫폼이 자체 판단 하고 이 신청 절차도 제공해라.
0: 네.
1: 유튜브는 해외잖아요.
0: 그래도 이거를 한국 네. 건망에 포섭을 네. 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 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개인 유튜브 사업자 같은 분도 이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0: 그걸 악의적이고
1: 네.
0: 아주 알면서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네. 또 쟁점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가짜 뉴스를 올렸네 이 정도로는 못하고요.
1: 네.
0: 알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이거 거짓말이고 사실 자기도 알아. 이를테면 김세희 씨가 그랬던 걸로 보이죠.
1: 네.
0: 지금
1: 네.
0: 이거 다 짜깁기 해가지고 냈다고 법원에서 인정됐으니까
1: 네.
0: 그 정도로 거기에다가 내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까지
1: 네.
0: 내지는 타인한테 손해를 끼칠 의도
1: 네.
0: 플러스 타인의 법익까지 침해하는 이 요건이 다 들어맞으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왜냐면 저희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해보면요
1: 네.
0: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직장도 잘렸어요. 그 명예훼손으로 왜냐 회사에 계속 민원 넣고 이러니까
1: 네.
0: 그런데. 정말 큰 고통을 오랜 시간 당했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이었어요. 본인이 너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준에서 한 5배 정도로 이런 요건이 다 해당하면 이런 민사적으로도 저희가 무슨 금융치료 이런 말들도 막 쓰는데
1: 네.
0: 어쨌든 그런 법 의식이 좀 녹아져 있는 겁니다.
1: 예, 뭐 이제 피해자 구제할 수 있는데 또 반면으로는 국민의힘 주장은 입틀막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홍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2: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겠죠.
1: 예, 예.
2: 근데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의 인격권이라든지 명예를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2: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해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2: 구글 같은데.
0: 네.
2: 근데 허위 조작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그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돼야 되는데
1: 네.
2: 오히려 그 법 을 규정하고 개정하는 것만큼 그런 거에 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해서 특정 세력에게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2: 모든 세력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1: 예.
2: 생각이 들고요. 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선까지 보장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이른바 뭐 칠칠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3: 네. 일단 이 법안을 반대하는 쪽 일각에서 정부가 직접 관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직접 심의하지는 않는 것이고 직접 삭제도 않는다. 이거는
1: 예.
3: 좀 사실관계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1: 예.
3: 애초에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주가 무엇이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그 법안을 수정하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구체화되긴 했었습니다.
1: 예.
3: 그 단순히 틀린 정보는 아니고
1: 예.
3: 허위 때는 조작된 내용이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1: 예.
3: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 재산권, 공공이익을 침해해야 된다. 조금
1: 아예.
3: 구체적인 요건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걸로 뭐 이렇게 좀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시물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 우려되는 것은

0: 예. 혹시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이게 악용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검열하진 않지만 예. 혹시 플랫폼에서 정부로 의식해서 과하게 게시물을 삭제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는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허위와 조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예.
2: 가짜뉴스, 가짜정보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나라마다 이게 정의가 네. 다르기 때문에
3: 맞아요.
2: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3: 맞습니다.
2: 이 부분은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 다음 이슈 경찰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살인 사건 증거 인멸이 경찰에서 드러나 충격을 좀 준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2: 예.
0: 경찰 초동 수사 당시 장 씨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로 훼손된 리얼돌이 지목이 됐었는데요.
2: 예.
0: 경찰이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실물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 예.
0: 또 장 씨의 부친인 A모 경감이 리얼돌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요.
2: 예.
0: 게다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A 경감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2: 예.
0: 주요 범행 도구인 SUV를 보존하지 않은 점도 있고 수사팀장 B씨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누락 혹은 은폐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를 오직 경찰에게만 맡겼을 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 보안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었던 거고
1: 네.
2: 해당 수사팀장의 전임자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잘 알아서 전화를 해서 뭐 관련 증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을 때 그나마 네. 이거라도 핵심 정황 증거라도 있으면
2: 네.
0: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목된 증거들이 있는데
2: 네.
0: 그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이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0: 네, 광주지검은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 경감 자택 등 다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2: 예.
0: 지난 3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요.
2: 예.
0: 검찰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핵심 정황 증거였다고 보면서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0: 또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차량의 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2: 예.
0: 그리고 경찰도 자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어제 A 경감을 긴급 체포했고요. 오늘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예. 경찰도 이제 이 수사권을 이제 가져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이제 중앙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인수해서 이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얘기하면서 경찰은 그럼 정말로 완전 무결한 수사 주체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3: 네.
2: 얼마든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을 때 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은폐될 수 있는 정황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3: 네. 검찰도 무결정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제도 설계라는
2: 그렇죠.
3: 건 외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되는
2: 예,
3: 거예요.
2: 예.
3: 이거 왜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없앴겠어요. 그냥 살인과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없앤 걸로 보여요.
2: 예.
3: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나 우발적으로 이게 충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범행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2: 예.
3: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2: 예.
3: 리얼돌은 실제로 없애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성범죄에 관련성이 있는 이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2: 예.
3: 거예요.
2: 예.
3: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2: 예.
3: 경찰한테만 그러면 계속 수사를 왜냐면 종결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면 근데 이제 살인죄라는 건 사실 너무 명징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로 안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2: 예.
3: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지금의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은 보안수사권은 주지 않는 걸로 제도 설계는 지금 전제가 좀 가고 있고
2: 예.
3: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는 건데 이걸 지금 이 경찰에 그대로 이 동일 수사팀에 맡겼을 때 그대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대안이 있어요.
2: 예.
3: 그거를 수사심의관이라고 해서
2: 예.
3: 별도의 제3기관으로 예. 하여금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
2: 예.
3: 그냥 원래 수사팀은
2: 예.

0: 이런 동의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보안수사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랬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 네. 그리고 서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달지 이런 세밀한 부분이 이런 일이 절대로 암장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1: 정 의원님.
2: 아니 국가의 의무가 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보안수사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마치 또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것이 마치 또 정치인 수사를 막아야 된다는 걸로 굉장히 그 좁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1: 예.
2: 당장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1: 예.
2: 일반인들 중에 범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요. 경찰도 지금 업무로드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 제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 예.
2: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거대 여당인 민주당 지금 그 뭡니까 민변에서도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히 뭐 이거를 요구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양심적 소신을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권력투쟁만 하지 말고 피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1: 김수현 평론가.
3: 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 내부에서의 어떤 뭐 의혹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으려면 보안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1: 예.
3: 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게 예전에 인천의 한 골프장에 관련된 관계 회사의 간부가
1: 예.
3: 음주운전 사고를 했는데
1: 예.
3: 측정을 거부했거든요.
1: 예.
3: 근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돼서
1: 계속해서
3: 불송치가 되니까 검찰이 보안수사를 해보니까
2: 그
3: 증거를 인멸하고 나아가서는 뇌물까지 주고받은 이게 발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1: 예.
3: 그러니까
1: 예.
3: 물론 경찰이라는 조직도 과거보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청렴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뭐 일각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러냐 누가 더 좋은 조직이냐 이걸 떠나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1: 예.
3: 썩을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라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1: 예.
3: 뭐 좀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는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1: 예.
3: 근데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자정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예.
3: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도 보안수사권 문제를 떠나서 조직의 명예가 또 달려있기 때문에
1: 예.
3: 또 스스로 지금 또 이 수사에 또 나서는 것 같습니다.
1: 예, 이게 제도 설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존재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걸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0: 네,
1: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 자, 할 게 많아서 또 배재고로 가보겠습니다. 스벅 응원가로 물을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 직접 또 광주일고를 찾아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선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5: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1: 예, 처음 나온 학생의 목소리는 이제 배재고 학생의 목소리였고 이어서 나온 목소리는 이규현 광주 제1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계속 전해 주실까요?
3: 네, 어제 배재고 학생 선수들과 학교장 등 86명은 직접 전남 광주 통합시에 있는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1: 예.
3: 배재고 야구부 선수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야구를 떠나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 예.
3: 배재고 방문단은 이후 광주일고 교정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광주일고 학생들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했습니다.
1: 예.
3: 이규현 광주 그리고 교장은 배재고 학생들에게 고개 들고 어깨 펴라 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해 어깨 움츠리지 말고 말고 다음에 광주 일고 학생을 만나면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게

0: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광주 서중 1고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1: 예.
0: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두 학교가 보여준 화해와 관용의 뜻을 지켜봐달라 요청했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직접 배제고 선수들은 사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또 여전히 배제고의 응원가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네요.
0: 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배제고 야구부 측에 응원 화환을 보냈습니다. 배제고 선수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준비하던 어제였고요. 그러니까
1: 예.
0: 오늘 있었던 오늘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0: 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1: 예.
0: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김 의원의 SNS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제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지도 모를 배제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 중 광주 1고 측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구호를 외친 것을 두고 이게 왜 5.18에 대한 모욕이냐면서 스타벅스가 5.18과 광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면 스타벅스는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1: 예.
0: 현역 국회의원이 배제고 앞에 응원 화환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진숙 의원이 유일합니다.
1: 예, 자 배제고 학생들 가서 또 진심원이 사과를 했고 여기 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어른의 모습으로 잘 받아주는 모습까지 잘 봤는데 이 와중에 또 정치권이 이걸 또 이용해서 갑놀박하는 모습까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2: 그 이규현 교장 선생님 예.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고 할까요?
1: 예.
2: 이런 교육자들이 많이 계셔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합이 뭐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르침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민주화 항쟁은 진영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양민들이 학살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양민의 학살 문제는 비단 광주 말고 한국의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1: 네.
2: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기억하는 것이 보수의 헌법적 가치하고도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배제고에 화환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배제고 학생을 응원하는 화환과 질타하는 화환이 왔다 그러는데 그 화환들은 어른들이 보낸 것 같아요.
1: 네.
2: 지금 어른들이 문제예요. 네.
1: 장인배.
3: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민 손을 잡아준 광주일고도 상당한 용기 서로 냈다고 생각하고 저도 배제고 학생들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어른들의 몫이에요. 정치권이 배제고 학생들 너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5.18은 광주 시민들한테 재산날이에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거를 두둔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폭력을 걷잡을 수 없이 용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을 두는 거예요. 저 이진숙 의원의 행위 진짜 규탄하고 싶습니다.
1: 예. 김수인 평론가도.
0: 네. 스타벅스가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하는데도 잘했다라고 두둔하는 분들이 스타벅스에 방해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배제고 학생들 선수들이 사퇴 수습이라고 하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고 있었는데
1: 예.
0: 이진숙 의원 같은 분들이 거기다 화환을 놓으면서 진루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참 뭐랄까 이 이규현 교장 선생님 보면서 좋은 어른이 아직 그렇게 우리 사회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 와중에 또 좋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현님도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2: 진짜 어른이 어른다운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를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 예, 예.
2: 그리고 왜 우리 어르신 말씀 중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1: 예.
2: 모두에게 한 번씩 그 되뇌어야 될 그러한 그 경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김승인 평가는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장맛비와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0: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최대 150 이상, 경북 중북부와 전북 북서부에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북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 발효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광주 24도, 청주, 전주 25도로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대구 32도로 무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1377 누르고 3번.
6: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7: 1377 누르고 3번.
6: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CBS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건강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잠시 또 이벤트 소식.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요. 저희가 여러분께 10,000원 상당의 키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 특별연재 소리 역사가 되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LP 모양의 예쁜 키링을 만들었는데요. 휴대전화로 딱 태그를 하면 한판승부 유튜브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취 인증샷이나 5주년 축하 메시지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샵 1212죠. 단문 50원 장문병 유료 문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 10분을 추첨을 해서 예쁜 키링을 선물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판승부 외로방학 특집으로 건강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주제 치매입니다. 50대 이상 성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0: 1위가 치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 해방을 외치시는 분,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무기니 교수님과 함께 요 치매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무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0: 예, 우리 또 무기니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단판승부의 찐팬이시고 또 정옥희 의원님의 팬이셔서 정옥희 의원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교수님?
1: 말씀은 천천히 우아하게 하시는데 네. 막 정곡을 탁탁 짚으셔갖고 너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네. 네, 놀랍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판승부 네. 선택하는 이유가 되셨다.
2: 저도 팬이에요.
0: 예. 그래서 이거 정우님 일주일에 두 번 모시고 이제 매일 모셔야 되는데
2: 예. 분발해 주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절대 네. 우리 교수님 그 30년 동안 치매를 연구해 오셨다고요?
1: 네.
0: 어떻게 30년 동안 하게 되셨는지.
1: 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는 이제 예. 뇌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공부를 한국에서는 예. 그 당시는 그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이 없으셨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할까 궁금해서 그쪽으로 박사를 갔고
0: 예.
1: 박사를 끝나고 포스닥이라고 박사 후 예. 연구원을 하는데 예. 보통 박사 후 연구원을 하는 그 주제가 예.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그렇죠.
1: 이제 너무너무 고민을 하면서
0: 네.
1: 아 그러면은 나중까지 제일 이 사회에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뭐를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0: 예.
1: 아, 고령화 사회가 될 테니까
0: 예,
1: 이제
0: 예.
1: 치매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막 찾기 시작했고
0: 네.
1: 그때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했어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찾아서 그 분야에 아주 유명한 그런 연구소를 네. 찾아갔는데
0: 네.
1: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30년이 지난 지금은
0: 네.
1: 너무나 많은 게 알려지고
0: 예,
1: 예. 예 그러한 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완치 치료제까지는 아니지만
0: 예.
1: 그래도 원인 치료제가 나와서
0: 아, 원인 치료제
1: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이제 일단 우리 교수님께 치매란 무엇이냐 이게 또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단순한 기억력 감퇴 뭐지 뭐 이렇게 요 정도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정의를 하면.
1: 치매라 하면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0: 예.
1: 그냥 치매는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기억력도 물론 있을 거고 판단력,
0: 예.
1: 성격 변화,
0: 아하.
1: 생활 능력,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정상과 다르게 됐을 때 이제
0: 예.
1: 치매라고 뭉퉁그려 부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자세히 또 이렇게 나누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한 70% 정도
0: 예.
1: 되고
0: 예.
1: 그다음이 혈관성 치매 한
0: 20%,
1: 그다음에 루이 소체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아까 장 변호사님 걱정하시던 알코올성 치매도 좀 있고요.
2: 아 그것도 비중이 큽니까?
1: 네, 네 그렇게 다양한 되네. 종류의 치매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정 의원님 또 궁금하신 게 많으시기 때문에
3: 네,
0: 예,
3: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1: 네.
3: 늘 그게 걱정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까 원인 치료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사.
1: 네. 항체 치료제입니다.
3: 네네. 네네. 근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고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랄까?
0: 아, 음식.
3: 네.
0: 아유, 세상에. 질문 네. 참 깊음이 있게 하시네요.
1: 아, 근데 진짜 전곡을 딱 짚어서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
3: 네.
1: 부분인데요.
0: 예.
1: 원인 치료제가 이제 를 설명하려면 원인부터 이제 설명을
0: 아,
1: 해야
0: 예,
1: 되는데
0: 예, 예.
1: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라는 독성 단백질이 막 쌓이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생화학적 원인이 될 거고요.
0: 예.
1: 그런 게 왜 생기냐?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3: 어머.
1: 그러는데 뭐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면역, 대사, 당뇨, 고지혈증 등등이 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0: 예.
1: 그런 게 쌓이고 그 쌓인 게 결국은 신경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서 환자한테 처방되는 원인 치료제는 레켐비라고 레카네맙이라는 건데 그게
0: 예.
1: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80%까지 줄여줍니다. 근데 그 정맥 주사로 4주에 한 번씩 맞고요.
0: 예.
1: 그런데 이거의 문제가 일단은 비싸요. 그래서 1년을 맞으면은 한 3,000

0: 3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아직 그 의료보험이 안 되고 아. 그리고 그런데 더 문제는 부작용이 있는 분도 조금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완전히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보통 그런 주사를 예. 맞는데 예. 완전히 좋아지진 않고요. 나빠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한 30% 정도 지연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 이제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많고 80%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인지 기능이 증가하는 그런 정도의 거라면 다른 원인이 더 많을 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예.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네.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음식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 그래요? 음식.
0: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3: 네, 괜찮을 거예요.
0: 예, 무슨 약을 먹으면 좋다는데 어떠세요? 예.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데.
3: 먹기는 좀 어려워.
0: 예, 그런 약보다는 저는 이제 생활 습관으로 음식을 좀 많이 그 노력을 해보시라 이렇게 저 권해드리고 싶은데 예. 해외에서는 지중해식 음식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등푸른 생선,
1: 등푸른 생선,
0: 예,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왜냐하면 섬유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다음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그리고 견과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예. 그 다음에 지용성 그런 비타민들도 들어있고요.
1: 예.
0: 이렇게 그 약보다는 예. 식단을 잘 이렇게 신경 쓰셔서 드셔라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1: 예, 세계적인 치매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해법 땡땡을 먹어라.
3: 교수님 말씀드려서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겠지만 제가 교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동안이셔서 이게 노화도 약간 늦춰준다는 느낌이
4: 아니 왜냐하면 이 음식 예. 자체 식단이 예. 예. 이 지중해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장수.
1: 지중해 사시는 분.
3: 한번 지중해
1: 지중해로
3: 가고 싶네요. 지중해 사시는 분들.
1: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
4: 고등어 뭐 이런.
1: 고등어.
4: 거.
1: 네, 그렇죠. 참치 뭐 참치는 아니고.
0: 아니 등푸른 생선.
1: 등푸른 생선.
4: 꽁치. 꽁치.
1: 꽁치. 꽁치. 네. 아 네, 교수님도 직접 해드세요 그러면?
0: 저희는 제일 편한 게 예. 그 고등어 구이, 꽁치 구이 이런 걸 해갖고 집에서 많이 해먹습니다.
1: 그렇구나. 예. 그럼 저도 열심히 먹어야겠지. 그
0: 에어프라이어 맞아. 딱 집어넣으면 예, 20분이면 전 다른 일 하고
4: 기름 안 둘러도 돼.
1: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저 어렸을 때 꽁치 같은 거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먹는 것 같아.
3: 왜냐면 이게 굽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저도 집에서 잘 안 해먹는데 요즘은 네. 낱개 포장된 것도 많더라고요.
0: 아, 네네. 해놔서 그냥
4: 굽기만 네. 맞아요.
0: 배우기만 해도 되는
4: 네,
0: 것
4: 맞아요.
0: 같더라고요.
4: 네,
1: 그렇구나. 아유 좋네요. 근데 사실 또 치매라고 하면 되게 또 노인의 병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65세 이전에 걸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0: 요새 초록이 치매.
1: 예, 초록이 치매.
0: 예, 그런 환자들이 조금 나타나는데요. 예, 예. 그런 분들은 꼭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닐 수도 있고요.
1: 아, 그래요.
0: 이제 전두 축두엽 치매라고 해서 예. 이제 뇌의 앞부분과 옆부분이 망가지는 분들도 예. 계시고 예. 루이 수체 치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숫자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예.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는 예. 그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거나 막 이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파급은 훨씬 커서 예. 그래서 진짜 이제 40대 아니면 더 먼저도 막 예. 생기거든요. 예. 그럴 때는 내가 좀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번 병원을 꼭 가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가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홍이 형이 그 말씀하고 싶었구나. 말씀해 보세요. 예. 예.
0: 아니 그러니까 그 막 갑자기 짜증이 난다거나
1: 짜증 항상 나는데
3: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0: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만 주변에서 느끼는 게 근데 저 사람 왜 맨날 저래? 이제 이렇게 말이
1: 아빠
0: 계속
1: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
0: 예,
1: 아빠 맨날 화를 내.
0: 예, 그런데 평소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잠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갖고 밤에 꼬박 새고 낮에 네. 막 졸고 이렇게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1: 수면.
0: 예, 그 그러고 하여튼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러니까 위생관리라든지
1: 뭐 옷도 잘 안 씻어요?
0: 잘 안 씻고
1: 안 씻어도 그것도 안 씻는 자신은 예, 문제의식 안 가죠?
0: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주변 분들이 더 빨리 인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0: 이제 좀 이렇게 적극 권해주시면 예. 병원 가서 예. 한번 검사를 받으시면 아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건강 검진을 받으면은요, 예. 뭐 유전자를 뭐 분석해서 네네.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를 알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 혈액이었.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건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0: 그 지금 원인 유전인자라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DNA 검사를 네, 하면 네. 이제 100% 거기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매로 가는 원인 유전 3개밖에 없고요. 네. 대부분 지금 말씀 들으신 거는 아포지 단백질 E4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포E4라는 게 있는데, 예, 네, 근데 그거를 가졌다고 100% 치매로 걸리진 네. 않아서 그건 네. 위험인자라고 하고요.
1: 아, 위험인자.
0: 근데 하나가 있는 분은 치매로 진전할 확률이 다른 분보다 3배에서 5배. 아. 근데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유전인자를.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버지. 아. 그래서 이제 E4를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 안 가지고 계신 분에 비해서 15배. 이게 아.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어떡하지? 그러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른 분들보다 10배 노력을 기울여서 네. 이제 자기 관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 근데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 걸린다는
0: 그렇지
1: 개런티가
0: 없습니다.
1: 거잖아요.
0: 예. 네. 그래서 일상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데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지 않으시면 걸릴 확률이 더
1: 그렇죠.
0: 높겠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보통 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치매셨다 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셨다 그럼 나도 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게 유전병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전병은 아주 조금 1% 정도고요.
2: 아,
0: 이 아포지 단백질 E4가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유전 인자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원인 인자는 아니고 위험 인자입니다.
2: 아. 어휴, 굉장히 역시 과학자랑 대화하는 네.
3: 너무 쏙쏙 들어
2: 쏙쏙 들어 이해가 되고 한파승 분도 있으면 이렇게 좋은
3: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2: 예. 네.
0: 아, 그리고 정치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0: 맞아요.
2: 네. 그러네. 네. 그 습관 말씀하셨는데
0: 네.
2: 그러면은 이 치매 예방을 이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뭘까? 아까 식습관도 말씀하셨는데
0: 네. 생활 그리고 중에. 생활 습관의 수면이 진짜 중요하고요. 아, 왜냐하면 깊은 잠을 드는 시간 동안 네. 뇌의 찌꺼기들이 청소를 합니다.
2: 아.
0: 그래서 뇌 밖으로 이렇게 네. 다 씻어내거든요.
2: 네.
0: 근데 깊은 잠을 이제 4단계로 보통 나눠요. 네. 1, 2, 3, 4. 네. 근데 3, 4때 이제 뇌청소가 일어나는데 네. 깊은 잠을 안 주무시면 뇌청소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찌꺼기가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막 이러다 보면 네. 이렇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이 독성 단백질이 많아져서 그렇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3: 진짜 중요.
0: 예, 그래서 수면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2: 잘
0: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 운동인데 노인분들은 걷기는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걷기도 물론 좋지만 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
0: 그래서 허벅지의 근육 1cm가 더 늘어나면 네. 그거는 노후에 뭐 10억을 저금하는 거다. 네, 막 네. 이렇게 얘기들
2: 맞아요,
0: 많이 하잖아요.
2: 네, 스쿼트 얘기네요.
0: 예.
2: 네.
1: 10억을 모아야 돼. 열심히 운동. 예, 네, 안 되더라고요.
2: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허벅지 허벅지로 허벅지가 돈 버는 거다.
0: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은 네. 허벅지의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2: 허벅지에서?
0: 예. 네, 그래서 야. 뭐 이리신 뭐 그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와서 뇌로 들어가서
2: 네.
0: 그 신경세포를 보호해줘요.
2: 어.
0: 그래서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염증에 의해서 네.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네. 그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기 스스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 그렇구나.
0: 예,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두 번째 말씀드렸고
2: 예,
0: 이제 세 번째는 사회 활동. 이게 이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즐겁게
2: 활동.
0: 지내시라는
2: 커뮤니티.
0: 거예요. 예, 예.
2: 뭐 교회를 간다거나.
0: 예, 뭐 아니면
2: 동호회
0: 네, 동호회도 있고
2: 요새는 만난다.
0: 복지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2: 아, 복지관.
0: 그래서 저는 맨날 복세권을 외쳐야 되는데
2: 예, 예.
0: 나이 드시면 예. 복지관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왜냐하면 복지관 가면은 뭐 네. 친구들도 자연히 생기겠지만 네. 거기서 다양한 취미 활동도 다 할 수 있게 해주고요.
2: 라인 댄스도 하고.
0: 네, 갔더니 뭐 합창도 하시고 서예도 그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2: 한 판소도 듣고.

0: 예,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좋은 강연도 막 이렇게 초청해서 하고 그래서 예, 예. 이런 사회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사회활동이고 네 번째가 저기 그러니까 자기가 질병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가 들면 고지혈, 고혈압, 네. 뭐 당뇨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그건 2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하시잖아요. 네.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1: 아, 건강검진.
0: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귀찮더라도 그 약을 매일매일 드시고 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지 강화 훈련.
1: 어, 이거 중요해요.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인지 강화 훈련.
3: 책을 읽어야 되나요?
0: 아, 책을 읽는 거를 거긴 추천을 하는데 아. 책 읽는 습관이 안 됐을 뿐더러 네, 환경이 그렇게 책을 읽는 게 안 돼요.
1: 스마트폰 보잖아요.
0: 예, 그러니까 하루 일을 좀 적는 게
2: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일기를 써라.
0: 예, 일기를 쓰시면
4: 땡땡을 써라.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나 아니면 이렇게 한판 승부를 보시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말고
3: 쓰면서
0: 쓰면서
1: 종이 면에 멘트 적으면서
0: 멘트
4: 종이 모아
0: 박재웅 앵커님의 멘트 장윤미 변호사님의 멘트 이런 걸 좀 쓰면서 하면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2: 생각 훈련이다.
0: 예, 그래서 좀 모든 게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지하철 노선도를 외워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저기 갈 때 몇 호선에서 몇 호선으로 가라 네. 가지? 그리고 네. 어떤 문이 또 빨리 갈아타는 게 있어요. 2-3, 2-4.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외워야 보시고.
3: 나 그건 20살 때 포기했는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끝말이 있기 뭐 등등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시면 너무 좋아서 어려서부터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악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관에 가면 다 있거든요.
3: 가서 나를 받아줄까 모르겠네 지금.
2: 미달이야 미달.
3: 미달이 아직은.
0: 예, 그래서 가서 하시고 그 전에 뭐 거기 못 들어가실 상황이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예, 그게 생활 습관으로.
2: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0: 예.
1: 또 취미 연구 업계에 또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가 우리 또 교수님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 장뇌축 이론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0: 아, 네. 예. 이게 그 예전에 부모님들이 속이 편해야지 환사가 형통이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기원년 400년 전에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뇌는 여기 있고 장 밑에 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리고 직접 미주신경이란 걸로 연결이 돼 있어갖고 물질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뇌축 하면은 장내 세균을 생각하시는데 네. 장내 세균 유산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의 환경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음식 예 그리고 그 신선한 야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섬유질이 있잖아요 유익균들이 그 섬유질을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또 그것들이 그 미주신경을 타고 또 뇌로도 가고 뭐 그래서 장하고 뇌는 정말 직통으로 연결돼 있다 그거를 아시고 그 장내 환경을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변비이신 분들이 그리고 장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치매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1: 아, 그래요?
0: 엄청 높아서 이 코릴레이션이 이미 알려져 있고 파킨슨성 치매의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거는 벌써 바디 퍼스트다 해갖고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1: 변비.
0: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1: 이야. 예.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네요.
3: 너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 정말 야채가.
0: 예, 야채. 근데 야채 먹을 환경이 안 되잖아요.
3: 네. 자주 먹는.
0: 그래서 그 저는 밤에 이렇게 야채를 씻어놓고 아침에 믹서기 돌려갖고 이렇게 막 거기다 우유 넣어서 막 마시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1: 서울대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드세요. 변호사.
3: 저는 꼭 약채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는 앱도 깔아놓고 안 썼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좀 쓰겠습니다.
1: 볼펜 쥐고 쓰는 게 좋은 거죠?
0: 그렇죠.
1: 막 스마트폰으로 막 입력하는 것보다.
0: 스마트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1: 그러니까.
3: 강연을 사겠습니다.
0: 움직이면 뇌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 아, 예. 교수님께 뭔가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네요.
3: 아, 저도요.
1: 시사 프로그램 계속 해야 될까 걱정하게 좀 되네.

0: 아니에요.
1: REM
0: 그래서
1: 아.
0: 그건 깊은 잠을 안 잘 때입니다.
1: 아, 꿈꾸는 게 그래, 깊은 잠 안 잠보다.
0: 예, 꿈꾸면서 뭐 잤다 네. 이거는 소용이 없고요. 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켜놓고 막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것도 깊은 잠 들어가는데 많이 애로가 있거든요.
1: 저는 바로 그냥 막 하다가 막 뜨고 예. 아 조회수가 안 나오네 이러면서
2: 좀 올려주세요 조회수 좀.
0: 거기에 스트레스까지.
1: 아, 스트레스까지
0: 예, 그래서 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드셔야 되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네. 2시간 전부터 조도를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라 그렇죠. 막 근데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네. 불가능하고요.
1: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라.
0: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건 없죠. 약간 네. 불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좀 제 경우는 운동을 네. 하고 나면 네. 잠이 잘 들어요.
1: 아.
0: 네. 그래서 네. 좀 운동을 해서 네. 좀 몸이 피곤하게 네. 예, 하고
1: 스마트폰 들 힘도 없게 운동을 하는 거지.
2: 떨어지게.
3: 근데 수면을 도와주는 네. 멜라토닌 같은 건 뭐
0: 네. 저, 멜라토닌도 좋은데요. 네. 한 50세 정도까지는 우리 스스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나이가 네. 들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뇌 구조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시면
3: 먹어야 되네. 먹어야 돼.
0: 아 근데 그거를 드시면 네. 2시간쯤 후에 졸립거든요.
3: 네.
0: 그러니까 뭐 10시에 주무실 거면 8시 정도에 아~ 예, 이렇게 주무시면
3: 그 양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아요?
0: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 그 그냥 약국에서 안 팔아요. 네, 그래서 꼭 가서 그
3: 아,
0: 처방을
3: 그래요?
0: 받아야 돼요.
3: 아이고야.
0: 그래서 그게 아니, 조금 근데, 힘들고 네, 외국은 왜, 그냥
3: 파마시에
0: 팔아요.
3: 가면 그냥 막 예, 팔아서 예, 예, 어머 그 많이들 사오라래겠다.
2: 해외 직구도 하고
0: 뭐 직구도 안 됩니다.
2: 아, 안 되는 겁니까?
0: 네, 그래서 멜라토닌은 처방만 돼서 예. 그게 좀 불편한데
1: 예, 예.
0: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 수면에 문제가 있으시다 그럼 멜라토닌을 네. 권유합니다.
1: 아. 예. 예. 아유 그렇구나. 아유 교수님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3: 네.
1: 이 강의는 한 100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그 번 10억을 버는 거예요. 이게 지금
2: 저도.
1: 10억을 버는 클립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고.
3: 또 모셔야지.
1: 네, 또 모실까요?
2: 네, 아, 네. 기대가 많이 돼요.
3: 아, 이런 얘기가 훨씬 생산적이에요.
1: 그렇죠.
2: 네, 제 인생에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뭐, 정치 얘기보다는
3: 뭐, 자제하고 보지 그 아까 저 개업날 예, 예. 뭐했냐 뭐 이런,
1: 이런 거보다
0: 아, 감기야.
1: 애청자 들으셨어.
2: 아, 네, 애청자.
1: 저기님 한 30초 정도 저 치매를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애청자에게 말씀 좀
0: 네.
1: 마무리할게요.
0: 치매하면 그냥 너무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네. 1일 해갖고 예방하시고 네. 이제 실생활로 네. 습관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1: 예.
0: 그다음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는 아, 혈액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가 났고
1: 예, 예.
0: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거거든요.
1: 아.
0: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했을 때는 조기 검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두려워하는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1: 아멘. 자, 우리 무빙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와!

0: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더 락코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 CBS. Silence.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역병과 잡귀를 물리쳐준다는 장승과 왠지 모르게 닮은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키도 워낙 훤칠하시고 직각 어깨. 이목구비도 이제 장승처럼 좀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예, 예.
2: 그렇죠.
1: 자, 오늘은 역사 속 역병과 기근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뭐 전염병이나 굶주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제 사극에서 역병이 크게 돌거나 뭐 대기근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면 아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박광일 선생님과 실제 역사 기록을 토대로 관련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역병 얘기부터 해보면 호환마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2: 그렇죠.
1: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 같은데요.
2: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염병 특히 마마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마병을 외국에서 알고 있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가 사실은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1: 아, 조선은 마마가 창궐한 적이 있어서
0: 그렇죠.
1: 조심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이 전쟁 빨리 끝내지 않으면 네. 우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염병을 받으면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일정한 면역력이 생기는데
1: 네.
0: 외부에서 들어갔을 때는 아예 그게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당시에 청태종, 그러니까 홍타이지 같은 경우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러니까 지도부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천연두.
1: 아, 그래요.
0: 뭐라고 네. 생각을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그때는 뭐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욕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 연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티푸스 계열,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게 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1: 그렇죠. 예.
0: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이 흐르는 보통 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전염되는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역병. 예.
0: 네. 그래서 뭐 두창, 천연두, 그다음에 이제 학질, 그다음에 홍진, 홍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염병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1: 혼자 오지 않는다.
0: 왜냐하면 전염병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1: 그렇죠.
0: 그러면 당시에 왜 이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 건강 상태가 집단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1: 어떤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일
0: 그렇죠.
1: 텐데.
0: 그렇죠. 결국은 그게 결국은 식량의 문제인데
1: 식량.
0: 그 식량 문제를 바로 타격하는 게 이제 기근.
1: 기근.
0: 그래서 네.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1: 네.
0: 아마 조금은 덜 예전까지 다뤘다가
1: 네.
0: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기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은 행정 체계도 약해지긴 하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을 막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봉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1: 허준 같은 데도 그렇게 봉쇄하더라고요.
0: 네, 허준 같은 데도 네. 그렇고
1: 마을을 태우기도 하고.
0: 그렇죠.
1: 네.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퍼지려고 하면 역학조사 통해서 원인을 빨리 규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0: 네.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름의 원인 분석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과학적이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나름 합리적으로 이해할 방식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일단 기상이변.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덥거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양의 부조화.
1: 아, 또 음양이
0: 나오고. 네, 음양 이론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1: 네.
0: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하천이나 하수도의 문제.
1: 이건 정확하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콜레라 얘기할 때 하수도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1: 네.
0: 처음으로 세균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었잖아요.
1: 예.
0: 그다음에 네 번째 억울하게 죽은 원기 잡귀의 문제.
1: 과학적으로 잘 나가다가 또 이런 게 하나 들어가네요.
0: 그리고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면 역병이 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1: 네네.
0: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역병에 대해서 조선은 국가 차원으로 이제 그걸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 이전에는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전염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관리할 정도의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조선은 이와 다르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지방관이 먼저 뭐 지역에 있는 장관 관찰사한테 보고를 하면 관찰사는 다시 그거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체계를 갖고요.
1: 네.
0: 그럼 거기에 따라 조처라든지 후속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한번 생겼을 때 하는 사이에 퍼져버리면
1: 예.
0: 한 동네에서 막을 수 있는 거를 한 지역으로 확장이
1: 그렇죠.
0: 되고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1: 그렇죠.
0: 이거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했던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세종 때 이 전염병 환자 보고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서활인원 또 서활인서라고 하는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병원인데 여기서 5일에 한 번 정도 사원부에 보고를 하는데 전염병 환자가 있었느냐. 그 5일마다 한 번씩 그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1: 네.
0: 지방에서도 10일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분기별로 모아서 그러니까 보관을
1: 상시 보고 체계네요.
0: 상시 보고 체계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뭐 마을을 폐쇄를 하든지 의원을 파견하든지 하는 후속 조처를 취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체계가 갖췄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는 역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구나라는 걸 왜 이렇게 역병이 많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보고 체계가 잡히니까
1: 그러니까 그 기록에 많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잘했다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역병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관리 체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기록에 남을 정도

0: 주로 좀 영향력이 있었던 역병은 조선시대에 얼마나 빈번하게 돌았을까요?
1: 네, 네.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병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 기록을 했는데 조선시대 전체를 볼 때 역병이 발생한 해가 32%. 그러니까 100년 중에 32년은 전염병이 돌았고요.
0: 역병이 돌았다.
1: 그렇지 않은 예. 해가 이제 68%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게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연대별로 세기로 나눠서 보니까 15세기는 한 22%, 16세기는 32%밖에 안 되는데
0: 네네.
1: 그런데 17세기에는 무려 50%, 그다음에 18세기에는 41%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0: 1600, 1700년대.
1: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600, 1700년대 그리고 기록이 좀 미진하긴 하지만 1800년 초에
0: 예.
1: 굉장히 많은 전염병과 관련된 보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인구 이동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0: 아무래도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조선사 최악의 역병, 더 나아가 최악의 대기근을 가져온 주요 요인이 있었다던데.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병도 결국은 기근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병하면 이거를 병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못 먹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0: 면역이 떨어지고.
1: 그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기근과 연결된 기후였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기후 요인이 있군요.
1: 그렇죠.
0: 예, 예.
1: 바로 이제 소빙기 또는 소빙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예. 12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치는데 특히 17, 18세기에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0: 아, 그 여름이 없는 해.
1: 맞습니다.
0: 지구에 너무 추워가지고.
1: 6월, 7월에 눈이 온다거나 네. 그다음에 서리가 내리거나 네. 이런 사례가 실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렇죠. 벌어졌었잖아요.
0: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서 16, 17세기랑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역병이 퍼져나갔던 것들의 결정적인 영향은 이제 처음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같은 어떤 외부의 인원이었지만
0: 네.
1: 결국은 이 소빙기라고 하는 기후가 농사에 타격을 주니까
0: 예.
1: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건 목표로 연명을 하지만
0: 네.
1: 그거 갖고는 제대로 된 영양 상태가 안 되니까 아주 약간이라도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노출이 되면은
0: 네.
1: 바로 이게 전염병으로.
0: 그러니까 경신대기근이 이때인 거죠?
1: 그렇습니다. 현종 때.
0: 예.
1: 그러니까 이 경신대기근이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종이 굉장히 현명한 임금으로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속 논쟁. 그렇지만 예속 논쟁은 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 역사를 뒤바꿀 정도의 중요한 인명의 피해가 입었다고 평가하는 게 임진왜란이거든요.
0: 네.
1: 7년 전쟁.
0: 네.
1: 그게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을 거다.
0: 사망자가.
1: 그래서 네. 500만에서 700만 정도의 조선 인구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0: 네.
1: 그로 인해서 조선의 농경지부가 황폐화되고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0: 네.
1: 이 경신대기근은 딱 2년 만에 한 14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라고 보면 7년에 100만 명. 그것도 막 전쟁이라는 참혹함
0: 그렇죠.
1: 속에서 납득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2년 만에.
0: 2년 만에 140만.
1: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치가 늘어요. 처음에는 한 60만, 80만, 예. 80만, 100만
0: 예.
1: 하다가 대체로 100만이 좀 가다가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한 140만 정도는 희생당한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0: 엄청난
1: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인구의 뭐 한 11%에서 20% 그
0: 네.
1: 사이. 그러니까 전체
0: 네.
1: 인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역병이 크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기후 변화가 요인이다 보니까 이때 뭐 홍수, 서리, 우박, 가뭄 이런 게 다 연이어서 왔던 모양이에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병의 상황도 이전하고 다른 게 이전에는 어떤 한 지역에서 뭐 전라도면 전라도, 평안도면 평안도
0: 네.
1: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시대의 역병은 뭐냐면 팔도 전체, 전라도, 경상도 가릴 것 없이
0: 네.
1: 전국으로 쫙 다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0: 예.
1: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리고 그 전염병의 치사율이 예를 들어 현종, 숙종, 영조 때는 한 45% 병에 걸렸다라고
0: 치사율이?
1: 보고된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조사해 보면은
0: 네.
1: 한 절반 정도가 죽어 있는.
0: 우리 진짜 팬데믹 때도 너무 그게 체감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훨씬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1: 훨씬 더 끔찍한 예. 상황이고 예. 결국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농사를 또 못 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

0: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심지어 그때는 자연재해에다가 사람 전염병뿐만 아니라 구제역까지 창궐하면서 그 귀한 소들을 집단 피해사시키는 정말 재앙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실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구제역으로 피해사한 소를 땅에 묻어놓은 거를 다시 판에서 잡아먹었다가 이제 당연히 탈이 났겠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역병과 대기근이 닥쳤을 때 나라에서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왕이 이제 그 본인의 행동을 삼가고 먹는 것들을 줄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염병이 걸리면 나라에서 뭘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러스는 방법이 없잖아요.
1: 네.
0: 세균은 뭐 어떻게라도 항생제라도 쓰면 되지만
1: 네.
0: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답답함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구슬해보건 뭘 해보건 하늘에 재를 올리건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경신대기근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지만 숙종 때도 그후에 버금가는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바로
1: 일단 연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0: 네.
1: 경신대기근은 이제 경신이라는 게 경술년 신해년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1670년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예.
0: 을병대기근 같은 경우는 네. 1695년 을해년 그다음에 1696년 병자년을 가리킵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이 두 해 동안 일어난 건데 실제로는 한 3, 4년 더 진행이 돼서
1: 네.
0: 한 1695년부터 한 99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1: 경신대기근 끝나고 한 2, 30년 만에.
0: 그렇죠.
1: 그런데
0: 이 시기도 한 5년 동안 10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 민심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조선 인구의 한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죽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염병이에요.
1: 네.
0: 그렇지만 사실은 굶어 죽은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심각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 네.
0: 농사를 어떻게든지 다시 지어보자.
1: 그렇죠.
0: 라고 했는데 네. 5월, 6월 달에 가뭄, 그 다음에 서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것들이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1: 진짜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0: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리면 농사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1: 네.
0: 지금처럼 뭔가 다른 방식, 뭐 비닐하우스를 만들다 이런 시기가 없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0: 결국 숙종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뭐 기우제, 그러니까 사실은 기우제지만 기상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이제 7월달에 평안도 황해도에서 메뚜기 때가 황제가
1: 메뚜기 때까지
0: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마 어떻게 그 요동 지역을 넘어서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주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7월달에.
1: 7월에 눈이 내릴 정도의 소빙기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지금의 기상 이변하고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상 이변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영역.
1: 네.
0: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각 관청에 있는 창고 다 열어라.
1: 곶간을 탈탈 털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남은 게 있으려나.
0: 그러니까 예. 탈탈 털어야 되는데 이게 예. 한 해면 괜찮은데 예. 4년 5년 반복된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미 첫 해 두째 해에 더 이상 털 곶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97년에 경기도 광주 백성 사람들 수백 명이 궁궐에 와서 울부짖기도 하고요.
1: 와.
0: 이때 한양 일대에 들어왔던 난민의 수가 기록에 따라서는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 난민이요.
0: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흥인지문하고 그다음에 숙례문을 문을 사람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1: 못 살겠다고.
0: 충청도 경기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황해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먹고 살지 않느냐.
1: 자비규환이네.
0: 네, 우리는 못 먹는다. 그럼 군인들이 밀어내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밀어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1: 그리고 서울 사람들도 참 잘 못 먹고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만든 영화가 좀비가 등장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봤는데 시선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이제 기후 이변과
1: 네.
0: 그에 따른 기근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하고
1: 네.
0: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까
1: 그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묻은 소를 잡아먹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1: 네.
0: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1: 어떡해요, 그러니까 진짜?
0: 이제 책임 있는 관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이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럼 쌀을 수입해서라도
1: 아, 쌀을 수입하자.
0: 먹여야죠. 아,
1: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0: 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1: 어디서 수입해?
0: 그러니까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곳간이 큰 나라한테 빌려보자.
1: 저기 오나. 당시면은 청인가요?
0: 청나라죠. 예, 예, 예. 그래서 청나라의 곡식을 빌려보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근데 이제 숙종 때잖아요. 근데 숙종 시기에서 얼마 전인 효종 때 북벌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0: 그럼요.
1: 청에 대해서.
0: 아직도 북벌론 있을 때예요.
1: 근데 곡식을 요청할 수 있나요?
0: 그렇죠. 그리고 예.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네. 이게 1696년에서 1697년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난 게 1636년부터 1637년, 딱 60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60년을 기준으로 뭔가 그 상황들을 환갑.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러는데
1: 아, 60주년이다.
0: 올해가 자 우리 지금 불구대천의 원수 여진족 청나라한테 아. 우리 인조임금께서 삼전도에서 머리를 꿇은 지 몇 년? 60년.
1: 아, 그거 의미가 있구나.
0: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상황이 보통 때라도 힘들 텐데 네. 굳이 병자호란 60주년 때 네,
1: 60주기라고 해야 되나?
0: 60주기 때 이 아, 예, 예.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눈앞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것도 내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1: 아, 그럼요.
0: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가자.
1: 곡식 얻으러.
0: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던 인물이 이제 최석정이라는 인물이니까.
1: 아, 최석정 명재상이죠.
0: 네. 네. 그래서 예. 조선 의정 최석정을
1: 수학천재.
0: 수학천재.
1: 어, 수학천재를
0: 보내기로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최석정이 네. 이제 그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제 황제를 만나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좀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네.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강희제가 네. 흔쾌히
1: 아 그래요?
0: 조선에서 네. 사신이 왔다고
1: 아 오히려 반기나요? 에이. 그러니까 뭔가 뿌듯한 거죠 자기가 뭐 높아진 느낌이고
0: 그러니까 병자호란 네. 이후에 사실은 청은 계속해서 조선에 대해서 네. 그 간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조선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이유도 1644년 7년 뒤 또는 8년 뒤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적은 명나라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50년 6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네. 청나라 황제가 한번 딱 얘기를 하면 고개를 딱 숙여요. 그런데 네. 조선은 와서 사시는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네. 조선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북벌이라며.
1: 그러니까. 앞거리가 달라.
0: 그리고 중간에 그 민간에서 연호를 쓰는 거 보면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예, 예. 숭정 백몇 년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이 녀석들이.
0: 그러니까 예. 여기는 아직도 반청의 기운이 남아 있는 거죠.
1: 그런데 탐탁지 않았을 텐데.
0: 근데 이제 강희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청나라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였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황제의 어떤 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백성이 살 방도가 없고 측은하고 그 나라 왕이 청하는 바에 따라 무역을 허락한다. 라고 해서 네. 아주 공식적으로 그 백성은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청을 했으니 나는 그럼 허락하는 게 도리다.
1: 그러니까 무상지원은 아니고 수출하겠다는 거죠.
0: 그러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4만석은 유상. 그러니까 니네들이 값을 치르고 예, 예, 예. 가져가고 예. 1만석은 내가
1: 아, 서비스로
0: 선물한다.
1: 아, 1만석은 무상으로.
0: 하사한다.
1: 많이 좋네 그래도.
0: 황제의 예. 어떤 위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네. 이른바 유무상 5만석의 쌀을 가져오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이 정체성이 네. 좀 올라가는
1: 위상이 올라간다.
0: 가잖아, 갔잖아요. 네. 그래서 왜 주변에 돕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타나서 도와드리고
1: 그런 의도로 하는 분도 계시죠.
0: 예, 예,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결국은 그거는 굉장히 선한 일이니까
1: 도움이 되긴 됐겠죠.
0: 그렇죠.
1: 조선에?
0: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청나라에서는 이부시랑 도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10척의 배에다가 실어서 이제 이 쌀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5만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제 백성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네. 심지어는 이제 양반도 이 쌀을 받고 노비도 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급한 불은
1: 한 시름 났다.
0: 끄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뭐 당장 급한 문제를 실리적으로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의외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던데요.
0: 그렇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청나라가 조선에서는 원수입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0: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창덕궁 뒤에 대보단이라 그래서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단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도 5만석 받았잖아. 예,
0: 네.
1: 5만석 받았는데도.
0: 더더군다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굳이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
1: 60년.
0: 예, 이게 이제 기근이 때를 가려서 오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받아오고 난 것이 이게 나라의 치욕이 아니냐. 최석정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강희제한테 가서 고개를
1: 아,
0: 숙이느냐.
1: 최석정을 비판해요? 아,
0: 그렇죠.
1: 그러면 안 되지.
0: 그리고 쌀을 사는데 은을 써서 나라의 재물이 손실을 입었다거나, 그다음에 춘추대위에 어긋난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청나라가 보낸 게 썩은 쌀이더라.
1: 그건 사실입니까?
0: 사실에 가깝지 않죠.
1: 아,
0: 오다
1: 이건,
0: 보면 썩은 게 있겠죠.
1: 이러면 안 되지. 예.
0: 네.
1: 지금 백성들 먹고 사는 게 제일
0: 그래서 이제
1: 우선순위여야죠.
0: 몇몇 양반들은 기계를 강조합니다. 나는 호미, 오랑캐 쌀, 호자가 오랑캐 호자.
1: 호떡처럼,
0: 네.
1: 호미.
0: 호미는 난 먹지 않는다. 난 먹지 않고 차라리 뭐 풀뿌리를 캐 먹었다.
1: 풀뿌리 안 먹었어요. 제가 볼때그 사람들 그냥 조선 쌀 먹었어요. 얼마 안 남은 거.
0: 그런데 결국은 사대부들의 여론,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은 달랐겠지만 사대부의 여론은 결국은 이제
1: 아, 나 진짜
0: 최석정을
1: 이럴 땐
0: 탄핵하는
1: 진짜
0: 쪽으로
1: 너무
0: 가게 돼서
1: 실망스럽다, 진짜.
0: 이제 우의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1: 아우, 최석정 파직.
0: 네, 파직됩니다. 그러니까 파직되지만 이제 다시 복귀는 금방 시키게 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최석정은 그 병자호란 당시 화친을 주장한 인물 최명길의 손자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0: 네.
1: 몰랐어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1: 최명길
0: 최명길의
1: 손자구나.
0: 손자니까, 최명길은 그때 나라 살리려고 그 인조 설득해갖고 여기서 고개 숙여라. 고개 숙이는 게 나라 살리는 거다.
1: 그럼 사대부들은 그런 프레임도 또 씌웠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최명길의 손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명길 집안은 성리학보다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학문을 어떻게 보면 가통으로, 가업으로 이어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최석정은 개인적으로는 감수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영의정만 8번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서는 내 명예를 버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잠시 관직에 물러났더라도 백성을 살리는 게 먼저였고, 숙종 역식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어떤 필요성을 인식했다.
1: 그럼요.
0: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종 복위에도 그 사람 복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최석정입니다.
1: 단종
0: 그러니까
1: 복위도 최석정이.
0: 1698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종 복위도 최석정했으니까, 최석정이라는 인물도 이제
1: 깨어있는
0: 이
1: 분이었는데.
0: 기근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지만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빛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빛 가운데 하나가 최석정이
1: 최석정.
0: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명분을 잃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나라가 위기일 때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지금 바라볼 때는 그들의 여론을 지금 비판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1: 우리는 최석정이 어떤
0: 우리는 최석정
1: 행동했는지 알고
0: 편이잖아요.
1: 있죠. 예, 그렇죠.
0: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도 괜찮은 인물들이 꽤 많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정치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95년, 그다음에 1670년대 보면은 정치를 중심으로 보면은 예속 논쟁이
1: 예, 그렇죠.
0: 보이고요. 숙종의 환국 정치가 보입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예속 논쟁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경신대기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숙종의 환국 정치 뒤에 보면 을병대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대 조선을 이해할 때는 이 기근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역사를 볼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필요한
1: 예.
0: 부분이라고.
1: 숙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0: 그렇죠.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처를 했느냐가 이 예속 논쟁과는 별개로, 그 정치적인 또는 환국과는 별개로 소론, 노론, 그러니까 최석정 소론 출신인데, 노론이 소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소론이 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위기를 풀어나려고 했는지를 재평가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정치의 어떤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정치인들을 찾아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1: 그래서
0: 됩니다.
1: 역사를 좀 다각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은 조선시대 역병의 사례와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경신, 을병, 대기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네, 라디오 방송이라 여러분 확인은 못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머리를 잔뜩 조아리고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방송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이강민은 청취율 조사 기간에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올해 세 번째 청취율 조사 기간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놓치지 말고 받아주시고요. CBS 이강민의 잡지사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뭐 3년 반치 잡지 구독료다 생각하고 꼭 좀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옥체 보전하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살포시 내려드리겠습니다.
6: CBS
7: 경기도가 드릴게요.
8: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7: 드릴게요.
9: 예술인 기회소득.
8: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7: 드릴게요.
9: 예술인 기회소득.
8: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7: 당연히 드립니다.
9: 예술인 기회소득.
7: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9: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0: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농림위성으로 개발된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스페이스X 발사체 팰컨9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차중 4호를 실은 팰컨9은 발사 2분 28초 만에 1단을 분리, 3분 15초쯤 위성보호 덮개를 분리했고 발사 약 2시간 30분 후엔 발사체와 분리됐습니다. 한국 주관으로 개발된 이 위성은 두세 번의 통과만으로 한반도 전체를 촬영할 수 있어 국토 관측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내사한 뒤 지난 3일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을 보존 또는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0: 조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1,450원과 11,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1,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5차 수정안 제출 때보다 양측의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좁혀졌지만 오늘도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결심 공판을 오는 27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조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내십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제의 나를 껑충 넘어서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책 엉엉 우는 법을 잊은 나에게의 저자이자 플러스 사이즈 모델 겸 66100 대표 김지향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66100 대표 엉엉 우는 법을 잊은 나에게 저자 김지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좌측에 있는 건 10년 전에 제가 세바시에 나왔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제가 세바시 출연한다고 해서 며칠 전에 급하게 찍은 10년 만에 갱신한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중턱은 좀 깎았습니다. 제가 지난 세바시 때 했던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당신은 어떤 사이즈든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다였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그 메시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은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완벽하다고 인식되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5년간 체형과 몸무게를 통제해왔습니다. 저를 직업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조차도 제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던 저였는데 괜찮으려고 너무 오래 지나치게 노력해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몸의 긍정성을 배신한 사람은 우습게도 저였습니다. 어느 날 강연 자료를 만들고 있다가 제가 체형과 몸무게에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몸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던 저지만 플러스 사이즈 모델조차도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과 몸무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망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열정 넘치고 괜찮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사업가로서 어떻게 하면 저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외모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서 2019년 여성신문사에서 신진 여성 문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안정이 되는가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4455 사이즈, 기성복 사이즈가 아닌 더 다양한 사이즈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특히나 한국의 한정적인 사이즈는 사람들의 몸을 더 옥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한 착용감의 속옷과 해방감을 원했습니다. 2017년 이후 편한 속옷 열풍이 불면서 2020년 초까지 소셜 펀딩을 통해서 스몰 사이즈부터 3X 라지 사이즈까지 커버할 수 있는 브라렛과 팬티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했는데요. 그 판매액이 자그마치 2억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꼭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따라오더라고요. 2010년 어느 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물류창고에 불이 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희 브라렛과 팬티가 적재된 창고에 불이 나서 제품이 전량 전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은 10x10 입점 첫날이었는데요. 마케팅이며 홍보까지 다 나간 상태여서 이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이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판매를 중지하고 전부 환불해드리고 안내 공지를 올렸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물건도 다시 만들면 되고, 다친 사람 없고, 뭐 판매야 다시 재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가 공들여 만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전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66100을 함께 만들었던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 하면 어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외주를 맡겨서 결제해줄 돈이 5만 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뒤늦게 입금을 해준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체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웹툰은 그 친구가 저희 사무실 이야기를 주제로 그린 웹툰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이 웹툰에서 그 친구가. 우리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건 알수 없지만 거기엔 언제나 그 친구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뒤로 얼마 안 돼서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짐을 싸서 응급실을 통해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어요. 진단을 받아보니 조울증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쳤다가 우울했다가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는 증상이 지속되어 왔는데 처음 갔던 정신과에서 저를 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잘못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증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36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일만 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살 사고로 입원을 했더니 제가 마포구에 그 주민세를 딱두 번밖에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상담도 굉장히 오래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잘못 있는 저를 위해서 친구들이 순번을 정해서 집에 와주기도 했고요. 안 괜찮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울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려는데 친구가 왜더 울면 안 돼? 더 울어도 돼. 울수 있을 때 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러고도 두세 달을 더 울었어요. 처음에는 고장난 정수기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졌는데, 충분히 울고 났더니, 어느 순간 마른 샘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괜찮은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괜찮지 않아서 엉엉 울어버리기가 제 주특기인데, 그렇게 엉엉 울고 나니까 더 이상 여한이 없어진 것 같은?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절망에서 어느 만큼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든, 네 발로 한 발자국이든 두 발자국이든 벗어났기 때문이든지요. 스스로가 좀 대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는 살아계세요. 괜찮은 나는요, 울지 않는 내가 아니었어요. 괜찮은 나는 괜찮지 않은 나를 인정하는 나였습니다. 그동안 전 몸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고뇌했지만, 마음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다소 무심했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은 몸이라는 것이 없듯이, 아픈 마음도 나의 마음 한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에너지 있게 모든 걸 이겨내는 사람이어야만 했다면, 괜찮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되었달까요? 흔히 인사로 잘 지내지? 라는 뜻의 How are you? 라고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Fine, thank you. 그러니까 응, 잘 지내 라는 답변을 규칙처럼 정해놓은 인사법이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는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괜찮니? Are you okay? 라고요. 이 인사법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인사법인 것 같아서, 네, 이런 인사법으로 우리가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지난 2022년 봄, 저는 엉엉 우는 법을 잊은 나에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4년 전에 계약서를 썼던 책이었어요. 근데 4년 전 그때는 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바이브랄까? 그런 건 약간 조증 바이브여서 진짜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기와 용기는 있는데 결과물이 아주 석연치 않은 거 있잖아요. 원고가 들쑥날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길로 매주 한 꼭지씩을 써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실패한 이야기나 내가 좌절한 이야기는 써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훌륭한 모습,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도 좀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괜찮지 않은 마음, 그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비로소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못쓸것 같은 마음을 솔직하게 쓰기 시작하자 오히려 쭉쭉 쓸수 있었어요. 한 꼭지씩 쓸 때마다 친구와 남편에게 매번 글을 송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가님, 원고 분량이 충분합니다라고요.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실패와 마음의 혼돈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안 괜찮아도 된다고 제가 스스로 인정한 증거기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힘든 사건들을 겪었지만 저는 그러면서 제가 꺾였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 욕심만큼 결과가 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부침이 있었을 뿐이지 그건 인간사니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몸 다양성에 대해서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이런 마음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몸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특히 무분별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청소년들이 아침 저녁으로 타는 버스, 지하철, 그리고 마을버스에 버젓이 등장하는 광고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10년 만에 프로필 사진을 편집을 요청하면서 저는 사진

작가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보정하지는 마시되 이중 턱은 깎아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중 턱을 부끄러워하는 내가 부끄러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몸짱.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그냥 채소만 먹고 살 바에는 난 그냥 뚱뚱하고 고기 많이 먹을래요. 의미 없는 운동 할 바에는 나 그냥 뚱뚱하고 잠 많이 잘래요. 행복하냐고요? 네, 전 뚱뚱해서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지시려면 뚱뚱해 보세요.

많은 옷이 없습니다. 그게 엑스라지입니까? 엑스트라 라지가 그 사이즈입니까? 하지만 저는 옷을 사러 이태원을 갑니다. 이태원에 가면 2X라지, 3X라지, 4X라지, 5X라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쌉니다. 그래서 저는 돈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뚱뚱해지세요. 여러분이 뚱뚱해지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일찍 죽을 거라고. 넌 뚱뚱하니까 게을러서 일 못할 거라고. 넌 뚱뚱해서 결혼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다 틀렸네요. 나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비비킹 할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뚱뚱한데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럼 뚱뚱하세요. 분명히 행복해질 거예요.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어제의 나를 껑충 넘어서기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고요. 첫 번째 강연 괜찮

0: 옳지 않아도 괜찮아. 김지향 대표가 전하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최항석 부기몬스터의 난 뚱뚱해, 이상은이 부른 언젠가는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의 제목은 MG오피스의 진실, 문화의 시대가 시작됐다인데요. 책 컬처덱의 저자이자 애프터 모멘트 대표인 박창선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근성이 없다, 노력이 부족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들 하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박창선 대표는 수많은 기업과 일하면서 직접 목격한 MZ오피스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께 공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사무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 오늘 이 여러분 앞에선 저는 브랜드를 기록하는 회사 애프터 모멘트의 대표이자 직장인들의 냇병과 또 판교 사투리의 글을 써서 아주 대한민국의 파란을 일으켰던 브런치 대스타 박창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다 직장인 여러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MZ세대분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시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바로 기업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지금 혹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이 회사를 나와야 될지 남아야 될지, 그리고 혹시나 회사를 나중에 차리시거나 지금 혹시 차리셨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딱 한 문장으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예능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맑은 눈의 광인이죠. 네,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이 MZ세대의 모습으로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실 뭐 MZ세대를 조금 희화화한 약간 이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고 일하거나 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수저를 놓지 않는다거나 비단 예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MZ세대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나요? 그쵸. 뭐 하나 제대로 MZ세대를 옹호해주는 어떤 말들은 없고 다들 뭐 이기적이다, 뭐 꼬치꼬치 맨날 캐묻는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른다, 뭐 회사에 와가지고 막 브이로그 찍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일하기 싫어하고 늘 사직서를 마음속에 품고 살다가 요즘에는 심지어 또 조용한 퇴사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사회는 MZ세대를 갈등의 씨앗이거나 또는 되게 말 안 듣는 어떤 문제의 단상으로 보는 것만 같아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놀랍겠지만 저는 M세대의 가장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분이 매우 오묘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컬처덱이라는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컬처덱은 이 예전에는 어떤 뭐 채용 공고라든가 아니면 신입 교육 자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와서는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를 이렇게 정립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구성원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실무에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책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 기업과 단순히 어떤 뭐 미팅을 하면서 뭐 뭘 원하시나요? 그럼 저희가 이거 뚝딱뚝딱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사에게 정말 깊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DNA와 왜 그게 생겼는지까지 아주 깊게 깊게 파고들어서 진짜 대표님의 막 진짜 목을 조르고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왜 도대체 이런 문화가 생겼고 왜 이런 인재상을 추구하시는지 이걸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가끔씩 파고들다 보면 그 기업의 정말 깊은 욕망과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아시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서 제가 이제 접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문화는 굉장히 팔딱팔딱 뛰는 어떤 화로 같기도 하고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한 기업에 뛰어들어서 4개월에서 6개월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키워드는 의아함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주쳤던 MZ세대들과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MZ세대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MZ세대가 조용한 퇴사를 꿈꾸시나요? 혹시 다들 조용하게 퇴사하셨나요? 네, MZ세대를 조용한 퇴사를 꿈꾸는 되게 월급 루팡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던 MZ세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이유를 모르는 일들, 그리고 맥락 없는 지시들, 그 다음에 정치질과 눈치로 생존해야 되는 이 비열한 룰에 사실 지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까라만 까야 했던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혹시 90년대 그막 출근 모습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막 홍수가 나도 스티로폼을 띄워서 헤엄쳐서 막 출근을 하고, 막 아프면 링거를 꽂고 일을 하고, 막 재떨이가 날아오면 막으면서 일하고, 이런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었죠. 피땀 흘려 일으켰던 어떤 대한민국의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체였죠. 집단에 충성하고, 마치 집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만 할것 같은, 아니, 이제 그래야만 하는 시대였었죠. 그때의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뭐 수출을 100억 불을 달성을 해야 되고, 뭐몇달 안에 몇개 지점을 오픈을 해야 되고, 우리 회사의 뭐 연매출을 뭐 몇백억으로 올려야 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지금 세상을 만들어 왔던 선배들은 MZ세대에게 얘기를 하죠. 아, 얘네들은 개인적이다. 공동체를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함께라는 거를 도대체 모르는 세대야. 그러면서 혀를 이렇게 차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훌쩍 지났고 이제 MZ세대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MZ세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세대보다 대외활동을 훨씬 더 활발히 하고 있고, 상상도 할수 없었던 커뮤니티들을 만들고 공간을 뛰어넘는 수많은 연대들을 만들어내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MZ세대들은 공동의 성과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막 연매출 천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가,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세대가 된 것이었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 MZ세대들은 그 누구보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효율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합리화, 공동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권위에 폴더 인사를 하지 않죠. 그들은 뭐에 인사를 하죠? 근거와 당위성에 끄덕이는 세대입니다. 한 사람을 예전에는 쥐어짰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닥까지 끌어내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짜내서 만들어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한 발자국 더 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AI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가 상상했던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 됐던 여러 가지 수칙들 있죠. 또는 어떤 근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요. 맛만 먹으면 다운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해서 막 숙달을 해야 했던 모든 것들은 자동화 로봇들이 다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들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죠. 코카콜라는 산타의 시대를 넘어 이제 우주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러쉬는 고객들에게 유해한 것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백만 팔로워들이 있던 인스타 계정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파타고니아는 지구에다가 회사를 환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의 대주주는 지구예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정보화 시대까지 전 세계는 어떤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어떤 기계처럼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의 기업 행보를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하나의 부족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외치고, 또그 깃발을 휘두르면서 아주 과감한 행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죠. 효율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와 가치의 시대가 열렸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MZ세대를 대표하는 재밌는 밈이 하나 있어요. 삼요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뭔 일만 시키면 되물어요. 왜요? 제가요? 이걸요? 얼핏 들으면 되게 일하기 싫어서 이제 대뜸 손살에 치는 어떤 되게 방어적인 월급 루팡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일이

조직 문화를 기록하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똑같이 저걸 물어봐요. 이거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왜저 사람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조직의 목표나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진양철 회장처럼 이걸 물어보게 돼요. 이게 돈이 됩니까? 이게 조직의 문화에 도움이 됩니까? 회사에 그냥 하는 일이라는 게 있나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감정 쓰고 괴롭고 애쓰면서 이거를 그냥 한다고? 왜? 이게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다고?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라는 건 없죠. 모든 일에는 이유라는 게 있어야 되고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요? 제가요? 이걸요? 라는 질문을 하는 MZ세대의 질문들이 과연 비난받아야 될 질문인가요? 오히려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했을 질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조직 문화라는 것은 복지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였었어요. 명절 상여금, 안마의자, 멋진 탕비실, 외국 과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온수나옴, 뭐 전자레인지 구비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마의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안마의자가 있어가지고 당장 뭉친 어깨를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돌아가가지고 4시간 동안 릴레이 회의 한번 해봐. 그 안마의자가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넷플릭스는 2015년도에 어떤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누가 채용되고 누가 성장할 수 있고 누가 나가야 되는지를 기록한 컬처덱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얘기합니다.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우리 회사의 복지다. 토스는 일 잘하는 사람들, 일 잘하는 우리 동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정, 그것이 곧 복지고 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평생 다니실 거예요? 아니요. 요즘 회사가 우리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5년도 짧아요. 요즘 MZ세대들의 이직 주기가 몇 개월인 줄 아시나요? 요즘엔 연으로도 세지 않죠. 5개월. 5개월이면 이직을 하는 세대입니다. 더 이상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카누 커피와 네스프레소와 바다코코넛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좀더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죠. 이유. 기업의 문화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이유는 명확해야 하고, 신뢰와 협력, 도전 같은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왜 이런 문화를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여기 왜 뽑힌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루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메타에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최종 구매 기한을 대표가 컨펌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거를 기한자였던 나에게 최종 결정을 하라고 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리면 될 거를 굳이 막내 사원도 본부장한테 딴지를 걸수 있는 공개적인 피드백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화란 것은 결국 대답입니다.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리액션들이죠. 내가 감히 본부장에게 어떤 피드백을 던졌을 때 고맙다 라고 돌아오는 그 메일 자체가 곧 문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이것을 글로 적고 전파하는 것이죠. 되게 기센 우리 최부장님 기분이 어떤 문화가 되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꿈에서 봤던 어떤 계시들로 무언가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대표조차 지켜야 하는 가장 최상위의 가치, 바로 그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직원들, 우리 구성원들, 멤버들이 갖춰야 될건 뭘까요? 저는 이것은 바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게 우리 본질에 맞아? 뭐 나는 그냥 시스템이 싫고 그냥 딴지나 걸자. 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일에 질문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 문화 요소. 바로 그것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조직의 모든 게다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제도가 됐든 인재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이 회사에서 지키고 싶은 딱 본질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이건 왜 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평생 지내지 않아요. 결국에는 직장을 다 나갈 거고, 이런 세상에서는 1년 1년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퇴사를 하고 나면 저의 커리어는 바뀌겠죠? 하지만 애티튜드는 남거든요. 나와 조직 사이에서 있었던 뜨거운 감정들, 그리고 이 신뢰와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내가 던졌던 질문들, 조직과 어떤 개인이 서로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자세, 그 애티튜드는 끝까지 남게 되거든요. 기업은 대답을 준비하면 되고 멤버들은 질문을 준비하면 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일에 동의하지 마세요.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싸우고 수호해 주세요. 나 혼자만 만약에 그걸 지키고 있다면 도망치시면 됩니다. 네, 습관엔 의문을, 문화엔 애정을. 이러한 직장을 찾고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문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의 3요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어제의 나를 껑충 넘어서기란 주제였고요. 첫 번째 강연,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김지향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박창선 대표의 MG오피스의 진실, 문화의 시대가 시작됐다 였고요. 이어서 칼리 레젭슨과 아울시티가 함께 부른 굿타임, 사만다생의 이모션 보내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기조 발언을 하고 저녁에는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서울 강남구 유명 재수학원 건물에 고가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유명 재수학원 건물로 벤츠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건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 한 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광산경찰서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현재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내사한 뒤 지난 3일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을 보존 또는 확보하지 않고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관련자와 지휘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처했습니다. 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직무 배제하고 강력팀장에 대해서는 그의 지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에도 형사과장, 강력팀 소속 수사관 4명은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국가

0: 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강력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국 중부와 서북부에서 폭우와 강풍,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최소 20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6분쯤 간수성 룽난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총 33명이 매몰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1명을 구조당국이 발견했으며 다른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구조,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끝내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1,450원과 11,4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1,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5차 수정안 제출 때보다 양측의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좁혀졌지만 오늘도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 제가 신실한 줄 알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성우 박지윤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제가 이제 그 한국말인데 영어로 번역 안 되는 우리만의 표현들이 몇 가지 있다고 늘 강조하거든요. 뭐 니팔뚝 굽다 이런 것도 번역이 안 되잖아요. 무슨 표현인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우 꼴보기 싫어.
2: 맞아.
1: 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우리만의 감성이에요. 뭔지 알죠?
2: 그 느낌 알죠?
1: 싫어가 아니라 너의 얼굴을 보기 싫어가 아니라 꼴보기 싫어. 이거 그 느낌이잖아요.
2: 아직 모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셔야 되고 평생 모르셔야 되고.
1: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죠. 네, 그냥 뭐라도 누가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냥 남편이 숨 쉬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냥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 제가 나중에는 그냥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안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표정이 또 다 드러나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 되게 단순해요. 근데 저 남자도 그렇겠지? 저 사람이 원한 아내도 내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요.
1: 네.
2: 막 화가 났다가 이 사람이 다 싫고 뭐 이기적이다. 정말 개인적인 어떻게 오빠는 오빠밖에 몰라. 가족이 왜 우선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조금 바뀌네. 아, 저 사람도 안 행복할 것 같아. 나보다 더. 나도 내가 바란 게 이런 가정생활이 아니듯이 저 사람이 바란 것도 이런 아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막 바뀌면서 그만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1: 아, 정신 차려요?
2: 그러니까, 아, 그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도 그때는.
3: 그쵸.
2: 막 너무 상처인 거예요. 왜 이거를, 자기가 힘들었구나. 내가 더 노력할게. 이거는 뭔가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네네. 제가 바란 그런 반응인데, 그러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녀? 예를 들어. 진짜 이러니까.
1: 아, 이거 긁는 건데.
2: 저는 사실. 저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저한테 정말
1: 건드린
2: 큰
1: 거죠.
2: 건데 내가 저 말에 발끈할 거라는 걸 알면서 나한테 저런 말까지 하는구나. 이게 막 되는 거예요.
4: 이런 말을 혹시 그 자연입니다의 따뜻한 목소리를 하진 않았겠죠?
2: 그럼요.
4: 그러니까요.
2: 아주 달라요.
4: 이게 이질감을
2: 목소리 너무 좋은데.
1: 그러니까, 육아에 지친 게 가장 컸던 원인일까요?
2: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진을 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좀 제가 예민하대요. 남편의 말을 빌리면 그냥 둬도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다 보려고 하고 좀 저는 밤 귀도 너무 밝아서 애들이 이렇게만 하면 벌떡 일어나죠. 몸이.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다음날 또 일을 목소리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1: 그렇죠. 숙면을 취해서
2: 잠이 부족하니까 예민해지고 이게 계속 그냥 반복이었던
1: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크네. 원래 예민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살면 예민한 사람이 속 터져 죽어요.
2: 맞아요.
1: 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
2: 남편은 애들이 올라타도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정말 저게 저렇게 했는데 잘 수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자요. 그래서 나랑은 다른 사람이구나.
1: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휴지가 여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안 치워라고 하면 안 되고
2: 안 보이는
1: 그냥 보이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안 보여요.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치약 뚜껑 안 닫고 뭐 이렇게 안 닫고 그냥 맞아요. 노는 사람은 자기가 안 닫았는지조차를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리 닫으라고 해봐야 내 눈에만 보이는 나만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2: 설거지도 조금 내가 밥을 차렸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1: 네.
2: 오빠 설거지 좀 해줘라고 하면 할게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 마음을 바꾸면 맞아요. 되는 건데 왜 지금 안 하지? 이렇게 속으로 계속 이게 할 거였으면 했겠지 지금 왜 안 하지? 이게 막 이렇게 저를
3: 진짜 힘들어요.
2: 네. 그래서 한숨을 쉬면 제가 가서 해요.
1: 그래,
2: 남편은 왜 저렇게
1: 그럴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보니까 다 사소한 거네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생기는 사소한 점들.
3: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입버릇처럼 진짜 우리는 안 맞아. 안 맞아 하고 오빠는 혼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 왜 했을까요? 근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때는 남편한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제가 볼 때 한 70%의 남성들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뭐가 문제지? 이러실 분들이 한 70-80% 될 것 같아요.
2: 근데 제가 남편한테 그 말을 정말 몇백 번 했을 거예요. 오빠는 나니까 살고 나니까 살고 오빠는 혼자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약한 예.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더 문제였고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 오빠가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예민한 나구나.
1: 그렇죠.
2: 내가 그거를 좀 못 견디니까
1: 그렇지요.
2: 오빠 탓을 계속 했구나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1: 드디어 식스센스 이제 보신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귀신이었어.
2: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 영화 못 보신 분한테 괜히 얘기했나?
2: 내가.
1: 알고 보니 내가 귀신이었어.
2: 오빠가 문제가 아니야.
1: 쟤들이 귀신인 줄 알았다.
2: 오빠가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난 것 같아. 이런 말을 네. 요새는 제가 해요. 그러니 그러니까. 오빠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죠.
1: 그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매일 부부싸움 많이 했겠나요? 했겠네요.
2: 왜 사실 되게 후회돼요. 네. 후회되고 돌리고 싶은 돌릴 수 있다면 네. 그런 모습으로 안 살았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이런 거 꼭 내가 말을 해야 아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2: 많이
1: 그죠? 네. 남자들은 해야 알더라고요.
2: 해야 알죠.
4: 진짜 그게
1: 네, 맞아요.
4: 그 구조가 참 신기해요.
1: 신기하죠.
4: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아, 왜 말 안 하고 말해

0: 맞아요. 그러니까
1: 저 혼자 화나 있고 저 혼자 서운해 있고 아, 네. 제가 좀 이렇게 또 애교 있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건 나도 처음이야. 이 속으로 드는 생각이죠.
2: 그렇죠.
1: 오빠 나도 처음이야. 우리 같이 하자가 아니라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와서 이거 하는데 오빠는 왜 안 하지? 이거를 계속 나도 모르는데 지금 혼자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왜 덩치는 저렇게 커가지고 이 조그만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운함이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3: 이런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가 지속되신 거예요?
1: 너무 길었던 한 거의 10년
3: 정도? 10년이요?
0: 제가 볼 때 2월 달에 정신을 드는 거 보니까
1: 제가 2009년에 결혼했어요. 2009년에 결혼했고 신혼 때는 또 신혼 때 애만의 그런 또 왜냐면 서로 안 살던 사람이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재밌긴 했지만 뭔가 또 네, 맞춰가는
0: 힘들죠.
1: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저 이제 시어머니가 또 네. 가까이 이렇게 같이 또 살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오는 것들
0: 뭐 다 갖췄네요.
1: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그런 모습이 됐더라고요.
0: 동성 친구 아주 제일 친한 친구하고도 여행을 갔다가 네. 아, 다시는 쟤랑 맞아요. 여행 안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되게 네, 있는 네. 거 아시죠? 네. 서로 안 맞는.
1: 알죠.
0: 아까 지금 이제 여기가 예민한 쪽이고 남편은 좀 무딘 쪽이면 네. 반대로 네. 남자는 이런 성격인데 여자가 무디면 또 이거 더 환장해요.
1: 그래요?
0: 아 이건 또 더 환장해요.
1: 오히려 더 저희는 더 낫네요. 그러면.
0: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했지만 서로 외국인이거든요.
1: 맞아요.
0: 서로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1: 맞아요.
0: 저쪽에서는 왓?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전혀 다른
4: 시야. 왜 저러는 거야?
0: 왜 저러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어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던가요? 어떻게 되던가요?
1: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북가좌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 전에는 저희 친정 쪽에 있던 교회를 다 엄마도 오시고 하는 교회를 나갔죠. 아이 신혼 때도 나갔고 아이가 생기고도 나갔는데 남편이 분명히 이제 저를 만날 때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되게 좀 명확했었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는 이제 CCM 가수가 꿈이고 꿈이었고 고등학교 때 뭐 찬양 콘서트도 하는데 저 앞에 찬양을 하는데 진짜 저보다 많이 알아요. 찬양을 우리 엄마도 지금은 아니지만 뭐 나 임신했을 때 보면 교회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뭐 이러면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게 예.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교만했던 거죠. 예.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 이제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주말에 쉬어야 된다는 거죠. 안 일어나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뭐 이렇게 소리가 나면 깨야 되는데 사람이 정말 잘 자요.
0: 아니 잘 자는 사람도 많아요.
1: 너무 잘 자요. 소리를
0: 모든 사람이 다 나같지 않아요.
1: 소리를 너무 애들이 뭐 하고 뭐 빠르게 네. 깨우고 깨도 그러니까 저는 막 진이 빠지니까 네. 그냥 애들 만 데리고 제가 예배 가고 그것도 너무 또 싫은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또 서운한 거죠. 저는 남편이 같이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었고 분명히 한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저렇게 맨날 잠만 자고 세상적인 모습이 또 제 기준이긴 하지만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더 부딪혔죠. 뭔가 공통적인 그런 것도 없었고 뭐 믿음 생활도 같이 안 하고 맨날 바쁘다고 나가 있고 바빴긴 했지만 또 가정을 항상 뒷전인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굳이 이렇게 하면 왜 살지? 나 너무 힘든데 나 어디 나가면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희를 되게 화목해 보인대요 저희는 진짜 싸우는 거고 투닥투닥 되는 건데도 장난같이
3: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4: 그냥 목소리가 안나랑
1: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4: 안나랑
0: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
1: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너무 다복해 넌 다 갖췄다 이런데 제 속은 아닌데. 내 속을 진짜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그때 겨울왕국 이제 녹음을 하던 해에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0: 네네.
1: 그러면서 제가 그해 4월에 딸을 출산을 했고 네. 아빠가 8월 2일 날 돌아가시고
3: 아이고.
1: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더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이게 진짜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아둥바둥 산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막 진짜

0: 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 둘째 낳고 되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도 네네.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더 아, 이럴 거면은 됐다.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몰랐는데 그 성우 친구가 제가 나 이혼할 거야라는 진짜 이혼할 거 그게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제가 그 친구한테 했나 봐요. 근데 아, 이거 약간 진짜 같더래요. 이번엔 진짜 같다. 얘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음 있는 친구인데 너 그러면 우리 교회 와라. 아이들 또래도 아이들이 다 동갑이기도 하고 여기 우리 교회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성우들도 많이 다니고 형석이 형이 내가 있으면 오지 않겠니? 같이 동기예요 둘이.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아 그럴까? 그러면 정말 좀 달라질까 뭔가 상황이?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같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와. 네. 이제 집이 멀었어요. 그때 북가좌동이랑 집이 멀었어가지고 근데도 이제 처음에 몇 번 나가더니 또 자요. 네. 계속 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야지 된, 남보다 좀 더 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애들 막 기저귀 둘째 기저귀 차고 이럴 때니까 분유병에 기저귀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저는 애 둘 데리고 다닌 거죠. 왜냐하면 저까지 안 가면 이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때부터 아, 내가 다 했지. 이거 봐. 내가 다 우리 집 무너질 뻔한 거를 내가 애들 둘 데리고 교회도 다녔지. 다 키웠지.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지. 이게 뭔가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는 지윤이 너무 야무져. 형서가 지윤이 같은 애를 어디서 만나니? 이런 말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사는 것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1: 맞지, 맞지.
0: 그것 봐. 나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느끼잖아. 이러면서 남편이 옆에 있건 말건 하나도 안 하는 거 알지, 뭐. 내가 다 하잖아. 정말 그냥 자기 인생 막 이런 말들을 그냥 뭔가 그렇다라고 너무 죄송해요.
2: 왜, 왜?
0: 너무 슬퍼. 제가 너무 슬퍼. 남편의 입장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삶을 한 진짜 한 7, 8년 살은 것 같아요.
1: 그래도 그 되게 좋으신 거지. 그런 거 갖고 집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화내는 분들 되게 많아요.
0: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거를 올해 2월에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서 내가 없는 말 했냐 이랬지 전 쪽. 왜냐면 전 제가 다 한 사람이잖아요. 제 마음 기준에서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 가정 꾸리는 거 내가 다 이 키 잡고 이 노져갖고 우리 가정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난데 무슨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오빠는.
1: 근데 그게 사실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이게 바로 가정에 그렇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신 거예요.
0: 죄송합니다.
1: 사람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왜냐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지. 보는 사람들마다.
0: 저는 그렇지. 진짜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저는 진짜 약간 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그간의 저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다는 걸 느끼고 어떻게 할 정말 어쩔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3: 근데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실 계속 이혼한다고 계속 말도 했었고 근데 그래도 계속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0: 제가 그때도 이제 충신교회를 오면서 또 오면서
1: 교회 가면 또 자상한 남편들이 더 많아 보이죠?
0: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많아요.
1: 이렇게 하면서
0: 항상 부부끼리 아이랑 정말 화목한 가정 우리가 보이니, 생각하는 그 많죠? 가정 제가 원했던 그 모습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1: 거기들도 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0: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내 남편은 왜 내 옆에 없을까. 나도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가 큰 걸 바라냐 오빠한테?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더 벌어보라고 하길 했어.
2: 와 이거 드라마 되나?
1: 되게 많이 들어본데.
0: 아 진짜 저는 그래요. 많이 내가 믿음 생활 같이 남편이랑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무리야? 애들 다 결혼하고 해도 같이.
1: 나 왜 이렇게 재밌지?
3: 지금 결혼 드라마 보고 있어.
1: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보고.
0: 큰 욕심 없어. 나 믿음 생활 같이 하고 싶어 오빠랑 노년에도. 그거 나 진짜 그렇게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내 꿈이야.
1: 그 말은 못 해줘.
0: 근데 왜 나는 그게 그런 남편이 없냐?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날도 애들 둘을 다 영화부 유아부에 넣고 이혼을 해야겠다. 죄송합니다.
1: 아니요.
0: 이혼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혼해야지 하고 딱 본당을 갔어요. 좀 이제 집이 멀었으니까 좀 늦게

0: 와가지고 주보를 딱 들고 이제 딱 기도한 다음에 주보를 봤는데 네. 그날 따라 목사님 그 대목이 나와 있는데 예.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예. 이혼하지 마십시오.
1: 야 뭐야.
0: 정말 근데 제가 그냥 너무 털렁한 거예요. 예.

0: 라도 혼자 정말 끝까지 그러면 이제 있어야 되고 누굴 만나도 뭐 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다 똑같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 거면 뭐 재혼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네. 없거나 그 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그때 말씀 딱 들으니까 또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리고 좀 이렇게 나한테 정말 맞춤 설교처럼 네. 이런 말씀을 주시지. 그래서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거의 내일 서류를 쓸 것처럼 마음은 왔지만 또 그냥 그래 내가 믿는 아내로서 남편이 나 때문에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저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지내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 예쁜 모습이 아닐 거다. 이러면 또 애들이랑 다시 주섬주섬 안고 손잡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싸울 때 남편이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니냐, 네. 성경책을 왜 읽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빠랑 지금껏 버틴 거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제 올 2월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남편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남편 말이 맞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1: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도 남편분을 교회를 못 가게 막는 문 역할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가봐야 이성질 머리로 맨날 나한테 이러는
0: 맞아요.
1: 저거 뭐 가봐야 결론은 저거네? 뭐
0: 맞아요.
1: 하나도 화목하지 않고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내 육체를 위해서 푹 자는 게 더 낫지라고 맞아요.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네요.
0: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올 2월에 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깨닫고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정말 최악이었어요. 부부관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육체가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주일도 교회를 안 왔어요. 남편이 안 오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신경이 왜 지배하잖아요. 정신이 몸을 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녹음이 있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제가 이제 성신여대 응대 네. 나왔는데 네. 그때 이제 그때 같이 다녔던 언니가 언니 차 한잔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언니 그럼 제가 녹음 갔다 오면서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녹음실을 갔는데 감기 기운 때문에 제가 녹음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콧소리가 조금 나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다 낫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바람에 좀 일찍 이 언니한테 연락을 한 거죠. 네. 언니 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녹음을 못했는데 지금 언니 만날 수 있으면 지금 갈까요? 이랬죠. 저도 심란하니까. 왜냐하면 남편이랑 진짜 이게 뭔가 사는 게 너무 힘들 때였으니까. 언니 잘 됐다. 근데 다른 언니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네. 낮에만 이 언니 어디 가야 되는 네. 학교 다닐 네. 때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그 언니가 네.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착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줬던 언니랑 같이 있다 그래서 막 간 거죠. 네. 그래서 가서 막 차를 마시면서 지윤이 너무 오랜만이고 잘 지내지? 그래서 네 막 이렇게 거기다 남편 욕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네 막 이러니까 남편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부릉부릉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쇼윈도예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지윤이 조금만 잘해주면 되게 남편 더 잘할 네. 사람인데 왜 그러시지? 저 막 그런 거죠. 네네. 거기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1: 그봐 내가 말 옳지.
0: 그봐 언니 이러면서 이제 또 저의 그 여태까지 행동이 나왔죠. 그랬는데 언니들 두 명이 표정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윤아 너 근데 남편을 너무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너 그게 얼마나 잘못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못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는 그게 막 뚱뚱뚱뚱 저를 때리는 느낌으로 그 말이 다 들리면서 그럼 나 어떡하지? 이랬어요 제가. 그럼 나 어떡해요 언니? 그랬어. 그랬더니 괜찮아 지금부터 안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해준 게 저는 너무 용기가 됐던
2: 거 같아요. 너무 좋은
3: 말이다.
0: 만약에 그러니까 너 왜 그랬니? 너 어떡하니 이제? 이랬으면 저는 정말 끝냈을 것 같아요.
1: 가서. 왜냐면 그랬으면 정말
0: 넌 이제 너 그거는 야 그걸 누가 참니? 이랬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냥 그 마음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때부터 이제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 안의 대사였습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4: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시기마다 좋아하던 장르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역사와 추리 장르를 좋아해서 웬만한 추리 소설은 초등학교 때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장르가 무협지였습니다. 공부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장르죠. 유명한 작가의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책은 김용 작가의 영문이었습니다. 3부작인데 마지막 3부 의천도령기는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었습니다. 두 명검인 의천검과 도령도를 모두 얻으면 무림지존이 된다는 전설로 시작이 됩니다.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 이런 명검입니다. 이것만 얻으면 자기 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검이 있습니다. 아더왕의 전설에 나오는 엑스칼리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잉글랜드 남부 솔즈베리 바위에 박힌 검이 있었는데 그 검을 뽑는 자가 영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아무도 뽑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더가 15살 때 아버지의 칼을 잃어버려서 바위에 박힌 검이라도 대신 써야겠다고 가서 뽑은 게 그냥 쑥 뽑히고 아더가 훗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협지나 아더왕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명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명검이 있습니다.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신갑주가 모두 방어 도구였다면 마지막 전신갑주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이라는 휴대용 단검을 뜻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야말로 명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으로 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세상의 검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고 맙니다. 말씀으로 대비하지 못하여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조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국문학 박사가 와도 불 꺼진 방에서 유치원 아이들 동화책 한 권 읽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0: 조명이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를 이해했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며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요즘 한 지붕 아래 우리가 살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가족이 참 많습니다. 모처럼 한 식탁 위에 함께 앉았어도 휴대폰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몸은 이보다 가까울 수 없지만 마음은 이보다 더 멀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으며 그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눈이 그를 방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예민한 의심,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 그리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세례 기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찬사와 비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50%는 자신에 대한 찬사, 그의 기도의 50%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으로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처럼 달랐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는 중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의인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기도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을 가리켜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저 멀리 있는 세리를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이 사람 세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한 사람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저만큼 멀고 한 사람은 주님과 이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 예배당 문을 통과하여 이 회중 속의 한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아니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성전 바깥들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로, 지 성소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흥미로운 점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견둔질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무슨 말을 하든 세리는 그를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저 바리새인처럼 태어났다면, 저도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면 이 부끄러운 직업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진실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인도할 때 때로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현혹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대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가 감개 무량한 심정으로 주님 전에 부복하였사오니 각골 난망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어지러운 시대를 온고지신의 지혜와 유비무한의

자세로 일취월장하여 마침내 대기만성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휘력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작 아뢰고 싶은 진심은 그 화려한 문자 뒤에 가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빠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아빠와 늘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는 않으시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할 때 광고를 담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윤 카페에서 구역 예배가 있사오니 다 참석하게 하시고 이번 달 제5여전도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식당 봉사가 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일정을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는 어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요 사람을 가까이 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슬프게도 기도하는 이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모든 장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가 허다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를 주께 바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솔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가져온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주님, 회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우리 교구가 내일 선교를 향해 출발합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는 말씀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이처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당은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많은 곳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길이 그 성전에 머물기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눈길뿐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기도하며 이와 같이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천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나 주님께 힘을 부어넣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힘을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는 안타이오스라는 괴물이 거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는 땅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입니다. 대지의 신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이 땅에 닿기만 하면 그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어머니인 대지가 그때마다 그에게 힘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 거인과 맞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땅에 내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거인이 더 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동댕이 쳐질 때마다 그의 몸이 땅에 닿을 때마다 그는 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 그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헤라클레스는 싸움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인을 땅에 내치는 대신에 두 팔로 번쩍 안아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안타이오스는 그의 모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지에 닿지 못한 거인은 헤라클레스의 품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도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자리,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닿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릎 꿇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타이오스가 땅에서 들려 올려졌을 때 힘을 잃었듯이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떼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를 뜨지 않기 바랍니다. 넘어지거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쓰러지거든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닿으면 살고 내가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여러분이 오시면 환영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분의 보안장치가 삼엄하고 모든 과정과 절차와 단계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저 문을 노크만 하라고 하십니다. 말을 잘 꾸며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노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인종은 누구나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이 열렸습니다.

0: 문이 다른 사람들 위하여 열렸다면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 6번 낙방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필기가 있고 실기가 있고 실제 도로 주행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요. 자, 저는 실제 도로 주행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고 있었습니다. 필기도 실기도 독학으로는 되는데 실제 도로 주행은 독학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한 번에 붙는 그 시험이 저에게는 목사고시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한 번 낙방하고 두 번 낙방하고 시험장에 갈 때마다 이번에도 낙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여 고개를 들 때마다 그 시험장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저보다 나이 적은 학생도 다들 합격증을 손에 쥐고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모두가 합격한다. 이 시험에 모두가 붙는다. 모두가 붙는다면 나도 붙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합격의 문이 제게도 열렸습니다. 자,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문도 열리는데 약속의 문이 왜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을 노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열려 하나님의 신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큰 자비를 구하되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야고보에 관하여 한 전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두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혔다고 합니다. 꿇고 또 꿇고 엎드리고 또 엎드려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무릎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골방에서 씨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무릎이 닳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디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이곳에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음으로써 힘의 근원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실되게 아뢰이며 나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 가까이 나아가면 지치고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촌 성결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연민은 도덕의 기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처지를 잠시 내 마음 안에 들여놓는 것, 그게 바로 연민인데요. 연민이 가득한 사람은 이성적인 충고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주는 사람이겠죠. 그런 작은 마음 하나가 우리 모두의 힘든 하루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바꿔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소리가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주찬양 선교단의 계신 주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미셨죠. 사랑은 멀리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여러분께 저도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문자도 보내주세요. 레인보우로 신청곡도 써주세요. 손을 써주세요. 오늘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님께서 청취율 조사 1등 하실 예삐은디님 샬롬 하고 인사 나눠주셔서 갑자기 와 밤 10시에 CCM 프로그램으로 동시간대 청취율 1등 하면 진짜 자랑스럽겠다. 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제가 조이포유로 거의 청취율 조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뭐라도 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고기철님 하셨고요. 김숙희님, 고윤희님, 주원님, 정현우님, 푸하님, 지난 주말 대구 여행 다녀오고 피곤했는데 오랜만에 10시부터 청취하신다고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청취율 1등이라고 응원해 주신 그림자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하하호호님도 동경 이제 더워질 것 같다고. 여행지기님, 배고픈 고질라님, 장기영님, 안젤라님, 또 이경은님도 와주셨어요. 바람내음님 샬롬샬롬. 아, 자 우선 원성남님까지 이름 불러드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수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리엘의 위로송 토닥토닥 두 곡의 찬양을 이어봤습니다. 아 저도 들으니까 왠지 오늘 하루 마무리가 잘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실시간 출석 체크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된 것 같고 자 어서 오세요. 자 슈퍼맨님 샬롬 인사 나눠주셨고요. 아름다운 한때님 이 밤에 3명 가족 식사 준비로 제각기 메뉴 하는 중인데 너무 덥네요. 내 마음속 청취율 1등이라고 해주셨어요. 와 진짜 CCM으로 청취율 1등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짱가님도 청취율 조사 전화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 서울 번호 02 이걸로 시작한다는 것밖에 잘 몰라서 그래도 꼭 받으시면 청취율 조사 기간에 혹시 받으시면 CBS 표준 FM 밤 10시 김은영의 CCM 캠프 듣는다 난 CCM이다 이렇게 꼭 이야기 해주세요. 김숙희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싶어 신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와서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자 베이징님께서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시며 꿀잠 자고 싶다고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셔서 우리 베이징님께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하면 꿀잠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살짝쿵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뭐 선물 생각보다 CCM 캠프가 선물이 많아요. 그래서 선물을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상도 드리면서 선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니까요. 어제는 저희가 빵빵한 퀴즈로 엊그제 진행을 하면서 또 어제 오늘이 헷갈리는군요. 어제 네, 퀴즈 진행하면서 빵 선물 보내드렸잖아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보내주시면 마늘빵, 커피빵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모바일 쿠폰도 준비할게요. 해바라기님께서 출석 좋은 밤입니다. 새싹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천상의 목소리님 어제에 이어서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무장해제님께서 요즘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밤도 모두가 평안하기를. 또 하늘소망님 인사 나눠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전민희님, 마하나임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가요? 퇴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닐지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카먼의 찬양으로 God will take care of you 아주 힘찬 찬양으로 응원해드릴게요.

손영진의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이 곡도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죠. 전해드렸습니다. 이경은님께서 어우 은디님 전화 받기만 한다면 당연히 CCN 캠프라 외칠 거예요. 제발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하셔서 제가 이 문자에 너무 기분 좋아져서 우리 이경은님께 이렇게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시원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크 보디가드님께도 시원하게 모바일 쿠폰 쏘겠습니다. 5km 뛰고 와서 씻고 방송 들어요 하셨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드세요. 커피 쿠폰이니까 밤에 밤에는 드시면 안 돼요. 낮에 잠올 때 시원하게 맞아 캠프가 응원하는 모바일 쿠폰 보내줬지 생각하시면서 교환하셔서 혹은 모바일 쿠폰은 다른 분께 선물로 전하실 수도 있어요. 아주 쉽게 문자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 대신 기한이 좀 짧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두 달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똥찌에님은 야근하고 퇴근길인데 오늘따라 위로송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하철이 시원해서 내리기가 싫으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공공장소가 시원해서 오히려 집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죠. 이렇게 무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병원도 다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고생하셨어요. 응원해드릴게요. 역시 모바일 쿠폰으로 응원해드리면서 너무너무

잘 하셨다고. 자몽이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니핑님께서는 어쩌다 보니 표준 FM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머 노래가 나와서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고. 유니핑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해도농장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해도농장님도 나중에 낮에 드세요. 샬롬 달콤한 목소리에 살짝 문 열고 들어와요. 오늘 밤에는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셔서. 아, 정말 밤시간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그 일부 끝나고 나면 저 내일 새벽 기도 가요 하고 손을 들면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모두 잘 자요 라고 인사해 드리고 싶어요.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방송 듣다가, 특히 찬양 듣다가 미소를 지으며 잠들 수 있다. 정말 큰 행복이잖아요. 기분 좋게. 자, 장한종과 제이 패밀리의 달콤한 동행, 경쾌한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이곡과 함께 예수 전도단, 예수 세상의 중심도 역시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천등사님께서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박혜나 찬양 신청하셔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전도단 예수 세상의 중심 장한종과 제이 패밀리의 달콤한 동행도 들어보셨어요. 소금이님께서 기도 제목 언니의 시어머님께서 감기가 심해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급하게 가셨는데 폐렴이라고 형부가 간병 중이신데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은 폐렴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위협이 되니까 주님 꼭 치유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보내주셨고요. 겸손과 온유로 님께서 아침에서 밤으로 또 뉴스 목소리도 늘 듣고 있어서 늘 친숙해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축복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3861님께서 69세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15년 동안 일해온 이 공간 감사하네요. 너무 귀한 사진과 또 문자 감사합니다. 모바일 쿠폰 역시 보내드렸어요. 신혜숙님께서 유은성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오, 오늘 2부에 깜

깜짝 손님으로 오십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2부 쭉 들으시다 보면 선물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얼른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1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캠프 초대석으로 깜짝 손님 만나보는 시간 마련할게요.

0: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심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글리온 회의의 정신과 의미를 새롭게 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글리온 회의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분단과 냉전의 질서 한가운데서 평화와 연대를 고백한 사건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리온 회의 40주년 평화신학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성공회대 양권석 명예교수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 경쟁과 자본, 첨단 기술, 군수산업이 얽혀있는 거대한 전쟁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전쟁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 의제를 구체화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평화사역의 방향을 세계교회와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천지역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항소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과천지역 학부모와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재판부에 용도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기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특정 종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닌 주민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권,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고려해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지난 2006년 건물 일부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약 4년 뒤인 2010년에 했고 그 사이 전 건물주 명의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뒤 종교시설로 사용해왔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시민들의 탄원 서명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중기독교교류회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 선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중기독교교류회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국 국가종교사무국과 중국기독교협회와 공식 교류해오고 있습니다. 한중기독교교류회는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기독교 단체로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 중국 선교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교 야구대회 중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오늘 교회와 사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학생들의 언행이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하면서도 이 사안을 혐오 정서나 진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어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장총회는 교육당국에 시급한 역사교육 강화를 주문하며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는 진정한 반성의 기회가 상처받은 학생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과정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 CBS 교계 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김은영의 시신캠프, 헤지키아 워커의 에브리 프레이즈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잠을 확 깨워드리는 찬양이었죠. 2부에 여러분들이 잠을 확 깨고 귀를 쫑긋하시고 오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새 앨범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새 앨범의 주인공들을 직접 모셔보는 시간입니다. 자, 광고 듣고 존영, 선예가 함께하는 매일 주와 함께 찬양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볼게요.
1: 현!

0: 캠프 오늘 초대석으로 꾸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제가 진행을 시작하면서 CCM 새 앨범을 목요일마다 여러분들께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찬양사역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 시간에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만나교회 만나워십 앨범이 나왔습니다. 오! 자, 그래서 만나워십팀 우리 세 분의 워십 리더 목사님들과 또 만나워십을 총 지휘하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유은성 씨가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네.
2: 아, 진짜 오랜만에 출연한 것 같아요.
0: 잘 네. 지내셨어요?
2: 그죠. 우리 김은영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한 20.
0: 아우.
2: 아, 이러면 나이가 네. 나오네.
0: 그냥 꽤 오래됐다. 그런데 네. 첫 만남부터
2: 맞아요.
0: 너무 좋아서 제가 네. 막내 동생
2: 한자에서
0: 누나 동생 하기로
2: 맞아요. 뭐
0: 그랬었던 옛 추억이 생각이 네. 나네요.
2: 근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은성입니다.
0: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시고 기도해주고 계시지만
2: 너무 감사하죠.
0: 얼굴 볼 수 있다는 네.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
2: 네.
0: 오늘 그 첫 만남 때 그 유은성 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의 워십 리더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3: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1: 소개해 주세요.
0: 네, 한 분씩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의 워십 리더 나영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5: 네, 이어서 인사드릴게요. 만나 워십, 워십 리더인 신푸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 워십, 워십 리더 장인우 목사고요. 저희 만나 워십 중에서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0: 네, 막내와 또 비주얼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 물론 세 분 다 너무 멋지시지만
2: 맞아,
0: 약간 그 되게 유명한 그 배우분하고 많이 닮으셔가지고
2: 송모 중기 배우를 닮았어요. 네.
0: 그러게요. 송씨 집안의 네. 그분하고
6: 지금 처음부터 안티가 생길 것 같은데
2: 아 진짜 닮았어요.
0: 네. 아 저희 사진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2: 큰일 났다.
0: 네. 자 근데 만나워

0: 이번에 앨범을 발표를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규 앨범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네, 첫 음반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규 음반을 22곡을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음반을 정규 음반으로 내면 사실은 묻히는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EP로 10곡씩 10곡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0: 자, 그래도 저희에게 또 CD 선물을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1: CD 아닙니다.
0: 예전에, 나 여기서 이제 들통나는 건가요? 이렇게 생긴 건
1: 아,
0: 다 CD라고 생각을 하고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요즘은 CD를 제작 안 하고
0: 맞아요. 이
1: USB로, 예.
0: 안에. 근데 모양은 예전 CD 앨범
1: 맞아요.
0: 같이 생겼지만 안에는 USB가 곡이
1: 네.
0: 수록이 된.
1: 저희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22곡을 작업했고, 그리고 라이브 버전으로 21곡을 작업했어요. 그래서 USB 버전으로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고, 음원으로는 5곡씩, 스튜디오 5곡, 그리고 라이브 버전 5곡 해서 10곡씩 이렇게 출시하려고 해요.
0: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는 이 선물이
1: 와.
0: 무려 22곡이 담긴.
1: USB 음반.
0: 와, 그래요. 이게 실은 아직 발매가 오늘 날짜인가요?
1: 오늘 CCN 캠프 방송 출연하면서 오늘 출시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 선물을 5분께
1: 와우.
0: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그런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중에 살짝 손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5분을 선정해서
1: 네.
0: 만나 이 워십 새 앨범을
1: 네.
0: 보내드리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우선 제가 뭐 죄송한 말씀 드리면 아마 제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은 유은성 아닌데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후두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듣기 거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고 우리 워십 리더들,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해주실 거죠?
0: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좀, 뭐, 나이가 많다고 해도 실은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 맞아요.
0: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자, 먼저 그, 나요한. 이름도 너무 거룩하세요.
1: 아, 거룩한,
0: 나요한 목사님. 아니, 근데
1: 영어로 하면
0: 이제,
1: 안 거룩해요.
0: 존?
2: 존나.
0: 존?
1: 존나라서. 아, 그래서 영어로 하면 안
2: 방송
1: 거룩해요.
2: 나갈 수 있어.
1: 아, 영어
0: 아까
1: 이름이니까.
0: 계속 얘기 안 끼어드신다고
1: 아, 네,
0: 그러셔서.
1: 죄송합니다. 네.
0: 짠. 자, 우리
1: 네.
0: 워십 리더라고 제가 그리고 나요한 씨라고 이제 호칭을 할 텐데 앨범을 준비한 지난 2년의 기간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살짝 먼저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2: 저희들이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띄우기 위해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요. 또 이제 음반 작업에 들어간 시간은 한 1년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곡을 고르고 또 정말 최고의 연주자들,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뒤에 이제 처리하는 작업들 다 하는 것까지가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0: 긴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더 뿌듯하실 텐데, 앞으로 만나워십의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앨범 수록곡을 우리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틀곡이,
2: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타이틀 곡을 잡았습니다.
0: 곡 소개 좀
2: 아,
0: 부탁드릴게요.
2: 네. 이 곡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삼 목사님이 작사를 해주셨고, 또 우리 유은성 전사님과 제가 함께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멜로디를 갖고 있고요. 또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김병삼 목사님의 영성, 또 만나교회의 영성이 잘 들어가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는 또 우리 CCM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레비스탕스와 함께, 또 우리 유은성 전사님의 목소리와 함께, 저희들이 함께 이 곡을 불렀습니다.
0: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손 타이틀곡을 들어보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와, 정말 곡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곡을 온, 워십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같이 떼창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1: 네네.
0: 굉장히 은혜가 막그 상상이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녹음하는 과정이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일
1: 저한테
0: 못했다는.
1: 물어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1: 사실은
0: 네.
1: 그
0: 분열 조장 방송인가요?
1: 아니 그것보다는 네 제가
0: 시작하는데. 네.
1: 그 만나 교회에서 음악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0: 네.
1: 저는 음악을 전공한 적은 없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0: 그래요?
1: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은성 전도사님이 탁 픽하셔서
0: 아.
1: 같이 하면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0: 비주얼 전공이시라 약간 그렇게 하셨는

0: 나 봅니다. 약간 그래서 사심이 있는.
1: 맞습니다.
0: 근데 정말 너무 보면 볼수록 예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얼굴. 아,
1: 네.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래요? 빨리 얘기해.
2: 빨리 얘기해. 네,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0: 죄송해요. 저도 사심 방송이었네요.
2: 맨 처음 녹음을 딱 들어갔을 때 네. 저는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또 없으니까 네. 사실 유원성 전도사님이 많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저의 목소리와 그래서 네. 한 3시간 녹음했나 처음에
1: 그쵸 8마디 하는데 3시간 걸렸죠.
2: 네 맞아요. 그 짧은 그리고 그날 마디? 걸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0: 아, 첫 녹음에 아픈 추억을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괜찮으신 거죠?
1: 근데 이제 네. 제가 프로듀싱 하면서 네. 장인우 목사님 장인우 50리더를 높게 샀던 게 고음이 굉장히 잘 올라가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화성을 넣는 게 탁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워십 리더들 녹음을 할 때 그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처음에 녹음을 하다가 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하는 걸 좀 보셔라. 그게 도움이 된다 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다른 분들 하는 거를 계속 흡수하고 나중에 녹음할 때는 그 흡수했던 게 녹음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예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0: 발전 속도가 굉장히 있어서 뛰어난 맛이 있네.
1: 맞아요. 네. 아. MQ가 그래서 뛰어나다고 제가 칭찬해드렸었어요.
0: 네. 아, 그러시군요.
2: 들으면서 이제 아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어떻게든 계속 소리를 내맞죠. 그래서 네. 근데 많이 잘 알려주셔서 네. 사실 최고의 보컬 티칭을 받으면서 이 음반 녹음을
1: 거의 제가 목이 이렇게 쉰 이유가 수줍이 된 이유가
2: 아마 저의 이제 비중이 네. 굉장히 큽니다.
1: 그건 아니고 에피소드도 네. 재밌는 것도 많아요. 네. 뭐 녹음하다가 그러겠죠. 사실은 연주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대한민국의 뭐 꼭 CCM계가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잘하는 연주자들이랑 연주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녹음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교회 음반이니까 스트링 녹음을 하러 이제 위드 스트링이 왔는데 12분이 오셨는데 제가 어쨌든 교회 음반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스튜디오 안에서 다들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0: 와, 너무 멋지다.
1: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네. 저희는 악장님이 집사님이세요 라고 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연주자 중에 한 명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네. 또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 녹음하러 왔는데 어느 그 베이스 치는 주자분이 저 은성 형 저 10년 전에 형 음반 연주했었어요. 그래요? 교회 다녀요? 했더니 형님 저 그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했더니 드럼 치는 주자분이 또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정훈 씨라고. 형님 저는 고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뜻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그리고 감사했던 건 우리나라에 와 연주 1등인 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어서 너무 네. 감사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줘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음반을 작업을 할 수 있었죠.
0: 네. 음반 녹음하는 그 작업실 안에서 기도가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맞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은혜가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때마다 플레이 될 때마다
1: 맞습니다.
0: 재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장인우 리더께서는 녹음하시면서 아 우리 만약에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 또 어떤 곡이 좀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욕심나는 곡도 있으셨나요?
1: 아 이것도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로 생각했던 거와 네네. 또 각각 개개인이 욕심이 나는 곡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0: 내 파트가 좀 많았었던 분.
1: 아 그러네.
0: 아 어떠세요? 네.
2: 어떤 이번에 곡을? 나가지 않는 곡 중에 이야기를 해도
1: 괜찮죠. 네네네.
0: 그럼 살짝만 얘기하고 다음 곡으로 그렇죠. 소개해 주시면 네네.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2: 전도사님이 저희 이제 이 음원 작업을 하는 중에 미국 투어를 다녀오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 가시자마자 여기서는 새벽 시간인데 새벽에 아마 그 곡을 올려주셨을 거예요. 갑자기 그 음악이 딱 생각이 나서 작업을 하시고 보내주신 곡이 있거든요.
0: 네.
2: 'Stand Firm' in faith.

0: 있어. 그러니까 리나는 곡인데
1: 네.
0: 너무 좋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발표가 되지 않지만 다음에
0: 네.
1: 발표가 될 때,
0: 12월에
1: 네, 12월에
0: 네. 그때
1: 기대해
0: 한번더 저를 이
1: 보겠습니다.
0: 자리에
1: 이런
2: 방송 잘한다.
1: 리더업을 하시는군요.
2: 좋네.
1: 대단하신데요.
0: 1월에 나오는데.
2: 네.
1: 마치 그 예전에 그 되게 유명했던 가요 그 텔미 안무를 박진영 씨가 미국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해서 보낸 것 같은 그런 서사가 있는
2: 이게 제가 공항
1: 그런
2: 가다가
1: 깜짝이야. 네,
2: 만들었어요.
1: 그쵸.
2: 공항 가다 갑자기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 멜로디에서 막 이걸 만들어서
1: 네.
2: 한국의 편곡자한테 이거 음악 좀 빨리 만들어봐 해서
1: 아,
2: 보내갖고 만들었던 곡이에요.
1: 그렇군요. 그런
0: 지금 그손
1: 에피소드들.
0: 드시는 분께 다섯 분께 미리 드리는
2: 아,
0: 거잖아요.
2: 그러네요. 그분들은
0: 네.
2: 들으실 수
0: 그분들은 미리
2: 있겠다.
0: 들으실 수 있는.
1: 들으시고 예, 살짝 스포를 해주시면 저희가 12월에 또 들리는 걸로. 다른 분들은 6개월 정도는 기다리셔라. 그 쫄깃한 기다림의 맛을 또 느껴보셨으면
2: 한
1: 좋겠고.
2: 가지 스포를 드리면요. 우리 CBS에 그 음악을 올려드려야지 들을 수
1: 네,
2: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자료실에.
1: 네.
2: 자료실에는 22곡 전곡이 올라갑니다.
1: 아, 그러면 신청곡으로 하시면은
2: 들으실 수 있죠.
1: 제가 들려드리면
2: 그렇죠.
1: 저한테 잘 보이시면 네.
2: CCM 캠프에서만 들을 수
1: 네.
2: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저희 조이포유 24시간
2: 아,
1: 음악
2: 그런가요?
1: 방송 있으니까요.
2: 아,
1: 네.
2: 거기는 저희가 아직 출연을 안 해갖고.
1: 아,
2: 네, 우리 작가님께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역시 우리 전도사님 이길 수가 없어.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2: 저는 빠른 찬양 중에 우리 나요한 워십 리더
1: 네.
2: 분이 정말 멋지게 잘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1: 정말요?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너무
2: 좋죠. 근데
1: 점잖으시고.
2: 너무
1: 네.
2: 좋죠. 물들어라는 곡이에요.
1: 알겠습니다.
2: 나요한 워십 리더 목소리 아마 점점 물들지 않을까?
3: 제가 직접 쓴 곡입니다.
1: 정말요?
2: 아, 우리 나요한 워십 리더는 싱어송라이터예요.
1: 아, 그러시군요. 곡도 직접
3: 네,
1: 쓰시고.
3: 이번에는 찬송가 한곡 빼고는 제가 함께 다 만든 곡들을
1: 와.
3: 발매하게 됐어요.
2: 맞아요.
3: 그래서 정말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2: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찬양은 저희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3: 네.
1: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사역자분들이 기존에 많이 계시잖아요. 뭐 박요한 목사님 같은
2: 네네네.
1: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이제는 검색어에서 박요한 앞에 나요한이 먼저
2: 그렇죠.
1: 나오게끔
2: 제가 그
1: 맞아. 이
2: 요한
1: 물들어로 우리가
2: 그렇죠.
1: 시작하는
3: 네.
1: 거죠.
2: 제가 요한 친구잖아요. 또 요한
1: 그렇죠.
2: 많이
1: 완전 친구시잖아요.
2: 요한을 많이 알잖아요.
1: 그렇죠.
2: 나요한이 최고입니다.
1: 자, 오늘 물들어 두 번째 곡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첫 번째 곡과는 또 다르게 아주 어깨 들썩들썩하면서 스튜디오 안에 열기가 살짝 온도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지금까지 심프룸 리더님께서는 조용히 계셨거든요.
1: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2: 음악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네. 스타일.
0: 근데 녹음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담당하셨을까요? 우리 푸름님께서는 자꾸만 푸름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네요.
3: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푸름이라고도 불러주셔도 네, 좋습니다.
0: 네. 우리 심프룸 리더님께서는 녹음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추억이 또 에피소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됩니다.
1: 앞에 분들은 좀 거룩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3: 뭐지?
1: 이제 제가 녹음을 하면서 영상도 같이 찍었거든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외모에도 조금은 이제 힘을 줬어요.
0: 아, 머리.
1: 네, 얼굴도 조금 뭘 바르기도 하고.
4: 좋은데.
1: 이제 머리도. 조금.
0: 안경 테의 이 각이 살짝 그 비주얼을 노린 것 같은 있어요.
1: 더 비주얼을 노린 다른 안경을 쓰긴 했는데요. 네, 이제 머리에 이제 미용실을 가서 이제 결혼 이후로 처음으로 머리 세팅을 이제 받고 왔어요.
0: 네, 네.
1: 이제 이게 라디오여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0: 네네.
1: 제가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린 머리를 하고 왔는데
0: 네.
1: 이제 총괄을 맡은 유은석 전사님께서 유피디님께서
0: 네.
1: 다 올려야 된다.
3: 아 내가 망쳤구나 그거.
2: 머리를 만지기.
1: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3: 그래
1: 갖고 왔다 보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꿋꿋이 반만 올라가 있는 머리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0: 네.
1: 이제 무대 올라가기 한 20초 전? 20초 전쯤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올라와서
4: 타이틀곡
1: 네, 제 내려져 있는 머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3: 그때 그러면은, 표정이 기억나네요.
0: 아, 네. 아니 근데 굉장히 훌륭한 펌 라인 중에 이제 이름을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보컬 라인 중에 펌 라인이 예전부터 그 많은 TV 프로그램에서도 경연 대회에서도 그럼요 펌 라인이 있어요. 비주얼 중요하니까 이제
3: 그랬구나.
0: 무대 위에 올라가시니까 보이지 네. 않는 손은 우리 UPD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3: 아 저는 근데 그런
0: 너무 큰 웃음이 터져가지고
3: 미안하네 몰랐네. 근데 얼굴 표정이 기억나요.
0: 아.
3: 근데 저는 네. 무대 올라가시는 분들은 항상 잘 갖춰야 된다.
0: 네.
3: 항상 외모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럼요.
3: 그게 전문은 아니지만,
0: 네.
3: 근데 우리 뭐 심프룸 목사님 워낙에
0: 네.
3: 목 보이스가 좋아요.
0: 네.
3: 굉장히 그.

0: 그 중저음에 저
1: 네네.
0: 허스키한 보이스가 매력 있습니다.
1: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세 분이 무대 위에 이렇게 꽉 차게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실 테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만나워십이고, 그 만나워십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 저희가 8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만나교회에서 첫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이제 앨범으로 이제 녹음했던 곡들도 이제 라이브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아하실 만한 게스트들도 초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마음이 뛰시면 8월 20일을 기억해
1: 지금
2: 주시고,
1: 심장 뛰고 계세요.
2: 네.
1: 두근두근.
3: 8시.
2: 만나교회
3: 네. 8시
2: 8시
3: 저녁.
2: 예배에
1: 네.
2: 와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0: 무료입니다.
1: 목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이라서 오히려 주일 예배나 이것 때문에 저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또
0: 그렇죠.
1: 요즘에
0: 네.
1: 또 워낙 목요 찬양 집회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목마름들이
0: 맞아요.
1: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에 워십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0: 맞아요.
1: 저희도 뭐 저희 회사에서도 작년, 재작년 모두 한 밤의 프레이즈라든지 많은 워십 팀들과 협업하는 그런 현장에서 정말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특히 청년들. 네, 이제 저희 CBS와 또 만나워십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0: 뭔가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지
1: 그렇죠.
0: 않을까 싶어요.
1: 네. 오늘이 첫 발걸음이라고
0: 와,
1: 저는
0: 너무
1: 생각을
0: 감사합니다.
1: 하고
0: 네.
1: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좋은 곡들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시간이 참
0: 감사합니다.
1: 짧아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한
0: 네.
1: 세 곡, 네곡 정도
0: 네.
1: 되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두 곡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
0: 오늘.
1: 곡을 더 해주시고 빠이빠이 하면서 한곡더 제가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만나워십곡에서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0: 감사합니다.
1: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을 들으면서 할까요?
0: 낮은 곳으로라는
1: 네.
0: 찬양인데요. 이 찬양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 찬양을 들으면 사실 그 마음이 그냥 다 느껴지는 곡이에요. 그래서
1: 네.
0: 노래를 부를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찬양인데 이
1: 네.
0: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찬양 함께 박수로 듣겠습니다.

0: 와, 너무 귀한 곡들을 이렇게 미리 오늘 발표가 되는, 발매가 되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 날짜도 너무 좋잖아요. 7월 7일.
1: 그러네요.
0: 이렇게 찾아주셔서 소개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셔서 자, 그 이제 끝인사도 전해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보내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2: 막내가
1: 막내부터.
0: 장인우 리더님께서.
2: 네. 저는 그 문화라는 게 가치를 좀 지속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고백이라는 것을 좀 지속성 있게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하면서 올바른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함께 품으시는 청취자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오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자, 다음으로 심부름 리더님.
3: 네,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 진짜 하나님 마음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앨범도 준비했거든요.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자, 나요한 리더님.
4: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한 10년 정도 계속 불러오던 찬양들인데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들이 정말 최고의 연주자들 또 최고의 우리 믹스마스터 기사님들 고현정 기사님 뭐 서울숲 소니코리아 여러분들의 손을 공교한 손을 거쳐서 정할 준비된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총 감독을 맡으셨잖아요.
5: 네. 네. 저는 우리나라에 좋은 워십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만나 워십이 한국을 대표하는 워십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중심적으로 또 건강한 좋은 워십 리더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함께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들 세상 사람들의 인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온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이들의 곡이 전 세계에서 많이 찬양이 불려지면 하나님 얼마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나 워십이라는 이 예배팀이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0: 네.

0: 자, 오늘 네 분과 함께한 CCM 오늘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새 앨범으로 찾아주셨고요. 좋은 이야기, 좋은 곡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미리 살짝 이야기해 주셨지만 12월에도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네.
0: 자, 오늘 끝곡은 만나워십의
1: 찬송가인데요. 네. 내주 하나님 넓고 그 큰 은혜는, 이런 찬송가인데, 네. 만나워십은 출시한 음반마다 찬송가를 새로 리메이크를 해서 멋지게 발표를 할 거예요. 네. 그것도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자, 오늘 끝곡으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만나워십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끝인사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CCN 캠프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지금까지 작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에서는 김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0: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매일 다니던 길도 비가 내리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곳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이기도 한 오늘, 높은 습도, 높은 기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들도 잠시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곳은 비가 내리다가 조금 전 해가 쨍 났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출근길에는 어마무시하게 비가 내려서 그 빗사이로 왔는데 지금은 해가 쨍 났을 때는 약간의 억울함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참 그러고 이럴 때 우산을 놓고 오기 쉽습니다. 우산 옆에 딱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놓고 갑니다. 이쁜아님도 저와 같이 그러셨네요. 비 사이로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 쨍 나. 근데 하늘은 예뻐서 그 하늘 보는 기쁨? 예,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 첫 곡 김도현 여름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어디에 계시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곡은 뭐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김형미가 부르는 곡 전해드리죠. 비 온 뒤 긴 하늘.

0: 화성은 해가 쨍쨍, 습하고 더운 날씨. 마운틴 사나님이 신청하신 결국엔 주님이셨네. 이 곡을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파주에도 새벽엔 장대비가 내리더니 햇빛이 쨍쨍합니다. 전 이런 날씨 정말 좋아해요 하신 안젤라님도 계시고요. 은하수 구스로우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폴라리스님, 주말에 만든 도토리국수 맛있었죠? 성공하셨죠? 비가 내릴 때는 더워도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데 다시 이렇게 해가 쨍 나니까 지금은 도토리묵 국수가 딱이겠다. 딱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연님, 전북 완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해가 나옵니다. 변덕이 많은 장마철. 그러게요. 그래서 작은 우산은 챙겨야 되는 게 필수인데 그래도 해가 좋긴 해요. 그죠? 커피향기님, 더워도 전 햇빛이 참 좋아요. 기분이 밝아지니까. 저도 그렇긴 합니다. 브릿지 임팩트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1: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로이스님께서 학생부 때 너무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좋아요. 브릿지 임팩트 내 손을 줄게 듭니다. 높이 듭니다. 그 곡을 듣고 적으셨는데 아니 그나저나 로이스님 아이와 관련된 심의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도 아이도 잘하는 시간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이가 그 입을 통해 복을 짓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또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리라 믿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비공주님이 전도 부원들과 같이 양평으로 일일 수련회 가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이 부른 곡 그 이후에 들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주니비님이 신청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청춘의 그 애틋함이라는 왜 이렇게 애틋하게 아이들을 쓰셨을까요? 청춘의 그 애틋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 많이 누리세요. 아멘. 스머프님, 울산은 흐리기만 한데 기온은 높습니다. 그래서 제습제 교체 작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당양로에서 들리는 찬양이 노동요입니다. 그러면 즐겁게 하실 수 있겠죠. 6067번님, 어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유방암 3차 항암 때문에 입원하셨어요. 주님, 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길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준비해놨습니다. 영산싱어즈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주의 손이 이 곡은 올리브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영산싱어즈 사랑하는 자녀야 그 전에 함께했고요. 애니 김이라님 표현이 딱 맞아요.

하늘의 공기청정기 가동 중 오늘 심호흡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라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근무 시간이 겹쳐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새싹 표시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삼남매 아빠님이 맞아요. 오늘 새벽에 막 천둥 번개도 쳤어요. 번개 친 거 전 들었거든요. 천둥 치는 거. 근데 아 번개는 보진 못했구나. 우르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지금은 해가 빵긋. 예, 송정미 태산을 넘어 버전이 몇 개가 있는데 헤리티지와 함께한 곡이 좀 밝아요. 예, 좋아요. 지금 날씨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아멘. 송정미 헤리티지가 함께한 태산을 넘어였습니다. 사랑하오님, 좋아하는 찬양들이 흘러나오니까 청소하던 손 잠시 멈추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베리베리님도 은혜로운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하경승주님께서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기프티드 앨범에서 주님의 선하심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뉴 크리에이션 워십 앨범에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피아 워십 앨범에서는 실로암, 이렇게 두 곡을 들었는데요. 오늘 보라지비꽃님 더 행복한 하루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큰아들 휴가 나와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곡이 또 예, 휴가 나왔을 땐 빠질 수가 없죠. 실로암 들었고요. 하나님의 창문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예, 이창효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오늘은 우리 사역자가 부른 New Creation Worship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해피 강사님 반갑습니다. 9898번님이 하은이 이렇게 대견합니다. 대학교 시험 성적 올 A+, 그냥 A도 아니고 A+라고 톡이 왔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본인이 또 열심히 과외해서 번 돈은 주님께 11조로 드린다라는 마음, 그 마음도 표현을 했다고. 너무 잘 자라고 멀리 있지만 알아서 이렇게 다 스스로 알아서 해주니까 고마울 뿐이고. 어머니의 기도, 가족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곡은 정말 우리 하은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의미로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초롬이 부릅니다.

9898번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박종수님이 신청하신 좋은 영이 부르는 감사, 그리고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은 데이비드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LMP님, 전라남도는 비가 내리지

나는데요. 집이 야산 옆이라서 다양한 나무들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춤을 춥니다. 새들도 노래를 하고 또 당양로에서 들리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듯한 그런 풍경이라고. 너무 좋은데요.

기침과 천식에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담궈서 시원한 차로 마시고 또 음식할 때도 쓴답니다. 그렇죠. 살구청 하나 있으면 음료는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받아주셔서 신청하신 곡 DK 소울이 부릅니다.

러블리 포스님과 함께 유은성이 부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파크릭스님, 하늘도 이쁘고요. 날씨도 완전 쨍쨍. 비 온 뒤 하늘이 개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9858번님도 오늘도 계속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맑은 날씨 허락하셔서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쁜 하늘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면서 출석합니다. 드디어 이제 방학하면 당양도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방학 기다려집니다. 로이스님, 오늘 제 소중한 인연인 윤은영 구역장님, 김학환 집사님의 생일입니다. 윤은영 구역장님은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요. 제 고민도 기도도 항상 응원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팬이 돼버린 김학환 집사님은 큰애 유빈이 전도를 위해서도 힘써주시고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고등학교로 가셔서 학생들 간식 챙겨주시며 전도를 하십니다. 기도로 고등부 아이들의 믿음 생활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귀한 모습이 늘 귀감이 돼요. 두 분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윤은영 고역장님, 김학환 집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조수아 당신을 지으신.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행복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조수와 당신을 지으신 그 전에 함께했고요. 후야마미님과 뭉게구름님이 이름이 같으세요. 똑같으세요. 성도 같아요. 뭉게구름님 정말 오랜만에 정원님 뵈러 왔는데 모처럼 잠깐 시간이 생겼거든요. 이 시간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듣기가 힘든데 시간이 날 때, 휴가일 때, 이럴 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 마음이 크고요. 꿉꿉하고 습기가 좀 많은 날씨, 그래도 창문 열고 환기를 시키면 나으니까. 네, 오늘 2시간 올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442번님, 치과 치료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와, 이 하늘 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이렇게 하늘 쳐다보세요. 너무 예뻐요. 맑고 예쁩니다. 색깔이.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방송 마치고 잠깐 나가볼게요. 6143번님, 엄마와 만나서 능수화를 보러 북촌에 다녀오셨었군요. 작년부터 부쩍 자주 아프시고 힘들어하셔서 마음이 좀 그랬는데 감사하며 짧은 데이트 했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가 건강하시길,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프지 않으시길. 아멘. 홍래님, 이제 더워져서 산책하기 좀 힘겨우실 수 있거든요. 얼른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제니 할멈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하이디 8529님은 어제부터 목이 좀 부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침을 삼키기도 어렵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편도가 많이 부었다고. 따뜻한 물 마시라는 선생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아니, 더운 날 따뜻한 물이라니요. 우리 당양로 식구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여름일수록 더울수록 차가운 음식, 얼음물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오히려 따뜻한 물 드셔야 됩니다. 저는 또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감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찬 것에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께도 당부드려요. 따뜻한 거, 미지근한 거라도 좋으니까 너무 찬 거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지키고 여름을 잘 이겨내 보자고요. 기도 제목 나눕니다. 행운님께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7507번님, 지호가 지금 어린이병원에 입원했대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지금 입원한 상태인데 잘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하게 빨리 병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여쁜 자님께서 하준이 군에 있는데 허리가 좋지 않아요. 복무 중에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요. 군에서 맡고 있는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어렵거나 힘든 아이들 보듬을 수 있는 더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끝곡은 조범진과 김윤권이 함께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영국 런던 태생인 작사자 뉴만이 요양을 위해 이태리를 방문했던 기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만의 일기에는 이 찬송시의 작성 동기가 글로 실려 있었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방문하고 로마에서 벗들과 작별한 후 혼자 시실리 섬을 다시 방문했다. 병약했던 나는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 나를 간호하던 하인은 가망이 없으니 유서를 남기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있었다. 나는 겨우 고비를 넘겨 원기를 회복했고 숙소를 떠나기 전 하염없이 울었다. 빨리 귀국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으나 대편이 없어 3주간 더 머물렀다. 아침 귤 운반선이 있어 나는 마침내 귀국행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선상에서 지어진 것이 바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이다. 파도로 인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 노래를 지어서 읊었다. 같은 우리 인생길에 갈 길을 비추는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갈 길을 의탁하는 신앙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처음엔 멀고 깊은 밤이었는데 마지막엔 밝은 아침으로 끝나는 희망과 기쁨에 찬 찬송,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신 후 정죄받고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8일 수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이 쉼을 얻으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절망을 안고 찾아온 이들이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소서. 혼돈과 공허 위를 운행하시며 새 창조를 이루셨던 그 바람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교회 위에도 불게 하소서. 메마른 심령에는 생명의 샘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송파구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득 목사였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37장 듣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김승희와 조주영이 부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브라운 월십입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김세환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0: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선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선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1: 성경 낭독 시편 18편 25절에서 50절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허니팟이 부르는 포도나무 박영수의 찬양 찬송가 92장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메리 제인이 부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내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십시오.

가게를 계약하기 전 제가 기도해 보시고 최종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것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막상 가게를 계약했는데 장사라도 안 되는 날에는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은 상황을 맞을 것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솔직하게 집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알기론 오래 장사를 하셨고 나름 이런 계약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했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항상 모든 일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중보 기도 받은 후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한 가게 계약할 때도 그랬고 자녀들 결혼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왜 저를 여기 데려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혹시 나를 능력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 나도 마치 영험한 목사처럼 멋지게 여기에 가게를 얻으세요 말할까? 그러나 저는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성경, 배운 신학이 지지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순 없었고 성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사로운 행위라는 것은 목사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도 열심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업 부동산 쪽으로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집사님의 분석처럼 이곳은 유동 인구가 많고 집세도 저렴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도 들어온다고 하니 그동안 쌓으신 집사님의 경험치, 사업적 판단을 신뢰하고 최종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로 마무리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해보니 그 사건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것은 범사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 집사님의 태도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범사의 하나님과 사소한 것까지 상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삼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혜, 판단, 경험만 의지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상의하는 빈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실까요? 그들은 항상 묻고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항상 행진할까요? 머물까요? 싸울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했던 방랑자 인생에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후 이제는 하나님께 만나를 구할 필요가 없이 농사통에 일용할 양식을 획득했습니다. 매출하기 없이 유목을 통해 고기를 얻는 등 안정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사사건건 묻는 신앙에서 스스로 사유하는 신앙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일상은 하나님 주신 지식, 상식, 이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영역까지 묻고 듣는 신앙에서 소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의 자세를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치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평화가 찾아오자 왕 역시 묻고 듣는 신앙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신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두려운 순간에는 우상을 찾거나 거짓 예언자들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저를 상가에 데려간 사건도 엄밀히 따지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리 획득하고자 하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0: 아는 건강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타인을 통해서 하늘의 날씨 점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죽는 신명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면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최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출애굽 비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14장 홍해 도화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용기를 얻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두 돌판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될 위험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고기 타령할 때, 12장 백성들의 모세의 권위를 모함할 때, 14장 정탐 후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반대할 때도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습니다. 정리해보면 모세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두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억울하고 속상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항상 묻고 항상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듣는 신앙입니까? 누구와 가장 친구처럼 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계십니까? 최근 한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챗GPT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다고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로 무장된 챗GPT가 꽤 정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상담가는 자신은 몇 날 며칠 걸려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AI에 입력해서 결과를 보니 물론 오류도 많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분석을 몇 초 만에 만들어낸 것을 보고 과연 내 직업이 존속 가능할까 소름이 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소위 영험한 목사, 예언하는 종교인, 특별 계시를 주는 기도자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기도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그리고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길고도 긴 과정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잠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편리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성의 속도가 아니라 말씀의 순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효과적인 꾀와 처세 술이 아니라 긴 호흡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디더라도 그분의 순도 100%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묻고 듣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 369장, 네 맘과 정성 다하여서, 혜은이가 부르는 주님이여 이 손을 듣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이상혁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배다해의 음성으로 주사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심해지는 국제 질서 속에서 근리원 회의의 정신과 의미를 새롭게 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근리원 회의는 1986년 스위스 근리원에서 남북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분단과 냉전의 질서 한가운데서 평화와 연대를 고백한 사건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리원 회의 40주년 평화신학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성공회대 양권석 명예교수는 오늘날 세계 곳곳의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패권 경쟁과 자본, 군수산업이 얽혀있는 거대한 전쟁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포럼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 의제를 구체화하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평화사역의 방향을 세계교회와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천지역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항소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과천지역 학부모와 주민들로 구성된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재판부에 용도변경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경기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특정 종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닌 주민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권,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고려해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지난 2006년 건물 일부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약 4년 뒤인 2010년에 했고 그 사이

0: 전 건물주 명의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한 뒤 종교시설로 사용해왔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중기독교교류회가 지난 6일 업무 협약을 맺고 중국 선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중기독교교류회는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기독교 단체로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인해 중국 선교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교 야구대회 중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어제 교회와 사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학생들의 언행이 명백한 잘못임을 지적하면서도 이 사안을 혐오 정서나 진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일부 어른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Been,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새 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1: 지난 6월 초순경에 제가 7월 하루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도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영적 독서를 하신다면 만나볼 수 있었겠고 지금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설명을 해놓은 영적 도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풀어놓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하여 설명을 덧붙여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의 제목, 그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더 알고 싶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정도 알면 됐지 뭐, 장로 된 지 몇 년인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인데 뭘 더 할 필요 있어?

생각이 드셔요? 아니면 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신앙인이 받게 될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지? 신앙인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더 하나님을, 더 신앙의 길을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 뇌세포가요, 젊어지려면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기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았을 때 아, 저게 왜 저렇지? 왜 그렇게 됐지?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왜 저것은 저기에 가만히 있는 거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뇌세포가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하나 둘씩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조금 더 궁금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야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삶을 살아갈 길은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더 알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물어볼까요? 가정이 언제 어려운 줄 아세요? 부부 관계가 언제 어려워진 줄 아세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연애 때는요 궁금해. 그 여자가 오늘 뭐 하나? 그 남자가 오늘 어떻게 지내나? 그 남자는 뭘 좋아할까? 무슨 선물을 사면 진짜 즐거워할까? 궁금해요. 결혼하면 1도 안 궁금해. 보기도 싫어. 이게 문제거든요.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의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길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도 안 궁금할 때 문제가 생겨요. 궁금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궁금해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만 궁금한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런 것만 궁금해. 하나님이 더 궁금해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더 궁금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궁금해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궁금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다는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나요? 인간의 삶은요 모두가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삽니다. 영양이 공급되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운동을 좀 그래도 해야 좀 더 건강하게 삽니다. 돈이 좀 있어야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있다는 말은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 부모님의 돌보심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버리면 걔는 죽어. 태어나자마자 놔두면 그냥 걔는 죽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 그분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스스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분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충족한 완전 충족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요런 거예요. 다른 조건을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긴 있되 그렇지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요런 마음이에요. 요런 마음. 이게 스스로 있는 자를 믿고 사는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보실 텐데 읽어보시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그분은 스스로 계시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거기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는 또 지워버렸네. 하나님께는 뭐요? 위대하심, 영광, 권능, 승리, 이 모든 것 위엄까지 포함해 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뭘 필요로 해?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 그래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님이 높이 계신데 가장 높은 분이래. 그러니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권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데.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부와 귀가 다 부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능력도 다 있다는 거예요. 권세도 다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모든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다 그분께 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스스로 계신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우리는 더 주님을 찾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귀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더 크게 만드실, 충분히 크게 만드실 수 있고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이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드디어 15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 내 모세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런 거 보면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 뭔지 내가 또 설명해 줄게, 다시 잘 들어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는 부분을 등장시키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5절 뒷부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설명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야. 다시 말하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이름이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없어져요. 돈이요? 안 없어집니까? 아 그래, 어떤 사람은 나 아직까지 갖고 있어 그러시겠죠?
조금 지나보셔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몸이 없어지는데요? 어떡하실래요? 갖고 가실래요? 누구 말대로 세상 떠날 때 저승으로 갈 때 여러분 다 손에 쥐고 가시나요? 없어집니다. 명예요? 권력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신앙의 삶은요, 없어지는 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없어지고 말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진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인데 특별히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래요. 칭호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대로가 뭡니까? 여러분만 알아도 된다는 겁니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만 예수 잘 믿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자식도 이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 부와 귀와 승리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우리 자녀들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여름 수련회 하면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어쩌면 1년에 예산의 절반을 써요. 왜 써요? 뭐하러 써요 여러분? 여러분만 잘 믿고 가지, 저만 잘 믿고 가지, 아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식의 자식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럼 신앙생활은 여러분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신앙은 그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잊어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기억해야만 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기억하면 그분께는 없는 것이 없어서, 그분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절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시편 56편 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 하면 내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울 때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분께는 없는 게 없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서. 16세기 17세기에는 프랑스의 카톨릭이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카톨릭 국가였으니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가리켜 위그노라 그럽니다. 위그노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렇게 전해옵니다. 신앙의 동맹자들, 신앙의 동맹, 우리 이렇게 믿음 지켜야지. 이 위그노는 그래서

우리 장로 교회가 믿고 있는 칼빈, 깔뱅이라는 신학자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오직 그분의 은혜. Sola gratia. Sola scriptura. 이런 거 다 들어보신 그분이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은 교황도 무오하대요. 무오가 뭐예요? 오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과오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존중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존중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하면서, 위그노를 박해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 예수 부인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살려줄 거예요. 그런데 위그노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다 감옥에 잡혀가고 남자들은 다 노예선을 타면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성체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위그노들의 이야기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인한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았던 그들을 성체에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프랑스 남부 지역의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갑자기 또 들으니까 궁금하잖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가면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요새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뭐래요? 여러분, 원래는요, 요새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꽤나 높은 지역, 험준한 곳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곳에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감옥이 있었습니다. 왜요? 뭐 하지 못하도록? 도망 못 가도록. 도망가려면 떨어져 죽도록.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 에그모르트라는 지역에 가면 꽁스탕스라는 성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않으면 살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고백을 절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절대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 갇혀 있어요. 38년 동안. 그런데 그 꽁스당 성체에 가면 벽에 새겨진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 합니다. 궁금하잖아. 진짜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 견뎌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자. 누구를 기억하면서요? 구원자 예수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신앙인의 성지가 되었다네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부귀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하여,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알고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 신앙생활 궁금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궁금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게 되어 궁금해 하시면서 절대로 그분을 잊지 않는 대대로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것을 물려줘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그 길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또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계시는지 만나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더 궁금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데 우리 그분의 손에 붙들려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2: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자리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유래를 보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칠칠절인가? 유월절 후 7주, 7칠에 49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을 지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맥주 감사절의 뿌리는 구약의 맥주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죠.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칠칠절 맥주절이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라고 그랬죠.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죠.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한 것을 우리는 지금 순종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보리 수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농경사회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존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하여 보리 수확하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사를 가르칠 목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붙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같은 뜻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나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보리 수확을 하여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 수장절 같은 뜻이에요. 추수감사절, 예, 우리는 지금 그걸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기서 수장절 그랬죠. 수장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난 뒤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한국 교회도 지키도록 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 양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떨어지자 원만 불평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먹을 걸 매일 거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네. 이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한다든지 밀을 수확한다든지 쌀을 수확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는 나라에서는 감자를 심어 산 같은 감자가 잘 되니까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먹는다든지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이렇게야만 먹고 사는 걸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다는 기록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믿어져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자기 상식밖에는 자기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것만 하셨나?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뭘 못하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현재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날부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가루를 퍼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기름을 아무리 따라도 그만큼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 있지 않고 항상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는 기근을 걱정 없이 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믿어집니다. 또 5천명 양식을 주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설교에 사람들이 매료돼갖고 밥 먹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배가 고파. 그런데 야 먹을 거 있냐? 예.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요. 야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이거 갖고 어떻게 나눠줘요? 일로 가져와봐라. 뭐 예수님이 딱 축복 기도하고 나눠줘라. 그런데 아무리 나눠줘도 그냥 있는 거예요. 나눠줘도 5천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에 거두느니라. 아멘. 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복음서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구는 이상기온과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식량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풍족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쌀 소비가 줄어가지고 쌀이 남아도니까 우리나라만 식량이 풍족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식량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만 해도 못 먹습니다. 쌀이 없어요. 쌀이 없으니까 옛날에 다 남한에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아도라, 쌀이 남아도라. 농협 창고에 남아도입니다. 우리나라만 제일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용한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매일매일 드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랬죠. 첫사람 아담, 생명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려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영을 몸속에 주었어요. 영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있어요. 영은 죽어서 영벌과 영생 얻는 것으로 갑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가기 싫어도 영벌 받을 사람은 영벌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영생 얻은 사람은 영생 얻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속죄를 하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양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기본이 양이에요. 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양이 대주셔서 대신 희생해 주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교회 나온 사람 다 구원받겠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회개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죄를 몰라요. 악을 행해놓고도 자기는 악을 행한 줄을 몰라요.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도 피해 준 줄을 몰라요.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를 져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나쁜 죄, 큰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해서 진짜를 전부 다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왜?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자기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다 회개해요. 그게 이 안에 성령이 마음속에 가르쳐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하는 게 교회 나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아야 거듭난다고 그랬거든요. 꼭 성령 받으시고 제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 말을 줄이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나쁜 일 있을 때도 감사하라. 에? 고난이 와도 감사하라고요? 에.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또 이것도 성령 문제가 나와요. 성령 받으면 고난도 감사가 나옵니다. 자,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 잘못도 없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가 간신히 목숨 살아가지고 유다가 살려줘가지고 형제 중에 유다가 살려주자고 해서 살려가지고 종살이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고난이 엄청 심해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갔더니 또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죄를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난 속에 고난 속에 고난 속에 더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니까 요셉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못 구해주고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꿈을 해석하는 재능을 주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재능으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 거예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30살에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사를 배워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워서 매일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악해지질 않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성장합니다. 더 선해져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더 선해집니다.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만, 불평입니다. 불만, 불평하시게 되면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무조건 나쁜 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막 입으로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요, 갈수록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불만, 불평하면 갈수록 악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다 불만스러워. 부모도 불만스럽고, 형제도 불만스럽고, 친구도 불만스럽고, 회사도 불만스럽고, 교회도 불만스럽고. 오늘 그런 분 여기 와 계시면 한수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수 배우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모든 짐승과 새들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 내용이요, 성 프란체스가 쓴 책에 있었어요. 내가 청년 때 이걸 봤어요. 야, 프란체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새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동물 소리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나무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한다는 걸 들었는데 결혼해갖고 내 마누라가 그런 소리를 듣는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은 바람소리, 새소리 무슨 이런 소리가 다 한국말로 들린대요. 그래서 듣는 대로 나한테 얘기해줘요. 내 핸드폰에 녹음된 게 수십 개가 있어요. 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데 사람만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죠. 이 말을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새만도 못하다.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불만 불평 싹 없애세요. 고난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고난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계시겠지요? 그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혼 창조를 받은 인간은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과 새보다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그 다음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래요 아버지께. 오늘 병들어서 의사가 오늘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난 오늘 죽어도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아요. 근데 죽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젊은데 내 친구들은 아직 다 살아있는데 나만 왜 데려가십니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짜증내봐 지옥까지. 감사를 아는 사람과 불만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죄냐?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그랬는데 안 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애 학교 보내고 옷 입혀주고 먹을 것 주고 용돈 주고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요 부모는 자기 뼈가 부스러져도 나가서 돈 벌어서 애한테 갖다 줘요. 근데 한 3학년 되고 조금 머리가 크니까 엄마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요? 다른 친구들 용돈 50만 원 준다는데 나는 애 만 원밖에 안 줘요? 나 아버지 잘못 만났어요. 엄마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맨날 나한테 야단만 하고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따위 식으로 불만 불평하면요 폐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내가 지금 돈 벌어서 너네들 키우려고 이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불만 불평만 하니까. 그런 애가요 5학년 중학교 들어가면 더 심해요. 부모는 자식 왜 낳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저걸 구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도움받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친구, 직장, 교회 그런 데 가서 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커피 200원짜리 300원짜리 하나를 갖다 줘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속으로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여보 오늘도 이렇게 다 챙겨줘서 고마워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그는 부인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의 비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좋은 친구들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받는 사람이 그 감사받은 사람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친하고 그 사람하고 지내고 싶어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인성이 부족해요.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배응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으로 감사를 많이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0: 마음이 없어도 풍족해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899-9185-6번입니다.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우리는 여행 가방을 꼼꼼히 챙깁니다. 옷과 신발, 세면도구와 충전기까지 빠짐없이 준비하며 혹시 빠뜨린 것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합니다. 여행의 설렘과 함께 준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기대감과 함께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가장 중요한 짐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떠나면서 신앙도 함께 쉬어버립니다.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말씀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영혼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빈자리는 공허함으로 남아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보다 특별한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정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때 창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식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도 그 은혜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좋은 풍경은 사진으로 남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 깊이 남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여행 가방뿐 아니라 믿음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여행이 돌아온 후에도 오래 기억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행 중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도와 묵상이 함께하는 여행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교목부 총장 강인한 목사였습니다.

0: CBS.
1: Stick a stone, it's the end of the road, it's the rest of u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The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도는 쉼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세상에 같은 파도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번 다른 높이로 일어서고 다른 소리로 부서지고 다른 포말로 흩어집니다. 어제 파도를 무사히 넘겼다고 해서 오늘의 파도가 만만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순간 곁에서 물결을 다독이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파도 앞에 설 힘을 얻게 되는 아침이죠. 오늘 또다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기로 해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빗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마당님 계시는 곳에도 비 오는군요. 페푼 원더풀 월드 오브 라이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저는 이 편곡 버전이 이렇게 사뿐사뿐한 느낌이라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비 웅덩이를 피해서 이렇게 살짝 뛰고 폴짝 건너뛰고 그런 느낌. 같이 흐른 곡은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예보상으로는 오늘 오전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거라고 했었는데 뭐 워낙 장마철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새벽에 또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월 장마는 꾸어서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이제 비를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잘 대비하고 겪어내야겠죠.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라.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인생의 비를 잘 지나보내기 위함이겠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빗소리에 라디오 소리가 가려지기도 할 텐데요. 요즘과 같은 때는 여러분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볼륨보다는 빗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긴 말보다는 좋은 찬송곡들 많이 준비할게요. 케이카 호아오 레술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좋아하시는 하와이 원주민 부족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을 마을의 열린 공간으로 내어드리다 보니까 뜻밖의 감동을 종종 마주합니다. 한 번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는데 앙코르곡이 흐르자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며 거침없이 떼창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누리며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죠. 어떤 사람 말처럼 음악은 진정 메마른 영혼을 씻어내는 마음의 샤워였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엔 빈곤망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늘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결핍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성공 강박감이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이 바로 빈곤망상이죠.

주님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거다라고 나직이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장마 속 눈부신 햇살처럼 작은 일에도 환호하고 감사하는 찬송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이웃들은 삶이 꼬일 때마다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말을 외치면서 서로의 불안을 다독인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보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빗소리로 새벽 출근하는 우리 언니, 개순 언니를 걱정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 받아요. 새벽 출근해서 이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오픈 준비하는 하나뿐인 우리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려주세요. 9884님, 언니를 걱정하면서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잘 들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아멘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기 66님께서 우비 챙겨 입고 들깨 모종 정식하러 나가요. 들깨 모종 정식할 때는 비 오는 날이 더 좋다고 하셨죠. 이 정식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모종을 밭에 심다. 모종을 밭에 심어서 뿌리 내리게 하다. 아, 이걸 정식하다라고 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한태규님은 어제 오전 근무가 없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려 경남 하동 쌍계사 불일폭포 다녀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린 덕분으로 60m에서 떨어져 내리는 폭포 소리가 굉음과 함께 장관을 이루었죠. 쌍계사 주차장에서 불일폭포까지 내려올 때는 약 50분이 소요됩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듯 비 안 오는 때를 잘 타서 폭포 다녀오셨네요. 이 곡의 시작 부분이 그런 느낌입니다.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느낌. Oh,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겸손히 주를 섬길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문자 뒷자리 0775번으로 오신 분. 인천에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는 작은 수술이 있어서 못 들었고 오늘은 출근하면서 들어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뒷자리 6737. 저희 부부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CBS를 하루 종일 고정해 놓고 듣고 있어요. 12시간도 넘게 일하시는 어떤 가게를 하실까. 손님도 많이 들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오늘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두 분께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6737-0775님.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킹 삽입곡 가운데 하쿠나 마타타 1부 끝곡입니다.

0: 스와일리어로 하쿠나는 없다, 마타타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쿠나 마타타 1부 닫겠습니다.
1: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hrase.
2: Hakuna Matata.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

0: 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박성태의 뉴스 쇼.
5: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가 서로를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고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도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최고위원도 출마 예상자가 1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바로 오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만나 출마의 변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한국 축구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센데요. 4년 전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지휘해 대한민국을 16강에 올려놨던 벤투 전 감독이 축구협회에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다시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의 복귀 가능성, 오늘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예상해보겠습니다. 또 현재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수요일의 코너 뉴스 디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은지, 김환, 서민선 세 기자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7월 8일 수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네, 자기 정치 공방전.
3: 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서로 당신이 자기 정치하고 네. 있다.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5: 네, 이제 지금 숨기지 않고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출마 선언에서 지난 1년 자기 정치 때문에 당과 정부가 혼선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 이제 사실상 정청래 대표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러자 이제 정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렸는데요.
3: 예.
5: 뭐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정치인 모두가 100% 남의 정치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 예.
5: 또 100% 자기 정치만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대의를 벗어났느냐,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앞세웠냐가 이제 기준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한 건 이제 자기 정치가 아니라 당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하면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게
3: 예.
5: 당직 인사 같은 경우 보훈 인사 아니었고 지방선거 공천도 자기 사람 심기 아니었다. 그리고 또 대표 시절에 지면 단독 인터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기 이제 언론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표 이제 본인을 홍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적었습니다.
3: 예.
5: 그러니까 이제 본인보단 대통령과 정부를 앞세웠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정 전 대표는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현직 국무총리 시절 당대표는 로망이라고 말한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했고요.
3: 예.
5: 워딩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현직 국무총리가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는 로망이라고 말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 정치 사례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습니다.
3: 예.
5: 이건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올해 초에 한 경제 유튜브에 나가서 한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언급한 것입니다.
3: 예, 김민석 전 총리도 바로 다시 반박을 했죠.
5: 네, 김민석 전 총리는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딱 한 번 했던 당대표 로망 발언이 자기 정치인지 아니면 당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자기 정치인지 이제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제가 던진 문제 제기 덕분에 이제 무엇이 자기 정치인지 당원들이 판단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고요.
3: 예.
5: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언급한 게 합당 문제 뭐 검찰개혁, 공천과 선거지휘 과정에서 토론과 수기가 부족했고 당정 조율도 부족했다. 그걸 자기 정치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 예, 서로 이제 당신이 자기 정치하는 거야라는 분위기인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결정을 했습니다.
5: 네.
3: 결선 투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투표제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5: 네.
3: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5: 선호투표제는 그러니까 자신이 뽑고 예전에 이제 결선투표제를 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뽑고자 한 후보 한 명만 이제 뽑으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3: 예.
5: 이번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이제 함께 적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A 후보를 1순위, B 후보를 2순위, 뭐 C 후보를 3순위로 적었다고 하면은 먼저 이제 1순위 표만 계산을 했는데
3: 예.
5: 만약에 과반득표자가 안 나 과반득표 나오면 이제 그대로 끝인데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1순위 후보로 찍었던 사람들 2순위 표를 이제 나머지 후보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결선 투표를 그러니까 투표를 두 번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아 번거롭잖아요.
3: 예.
5: 근데 투표를 다시 하지 않아도 한 번의 투표로 이제 과반 당선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고요. 이미 올해 국회의장 선출할 때도 이미 적용했던 방식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월 SNS에서 요 선호 투표제의 장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3: 예, 아 그러니까 순위를 3순위까지. 투표하는 투표권자들이 다 적는데
5: 네.
3: 과반 투표자가 있어야 이제 최종 결정이 되니까 과반 투표자가 나오면 1순위로 그냥 결정이 네. 되는 거. 그러면 이게 보통 선거랑 똑같은 거죠. 보통 일반적일
5: 맞습니다.
3: 때와.
5: 네.
3: 그런데 만약 과반 투표자가 없다면 결선 투표는 투표를 한 번 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선에 올라갈 사람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얻은 후보자의 2순위 투표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5: 떨어진 후보의 2순위 표를 이제 각자 그 2순위 표를 이제 나눠주는 방식인 거죠.
3: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4명이 나온다면 3위와 4위의 2순위를 누가 썼는지.
5: 네, 맞습니다.
3: 이걸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결정이
5: 네,
3: 되는
5: 맞습니다.
3: 거죠.
5: 그래서 이 선호 투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거부감이 적은 후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 한 명을 뽑는 거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3: 예.
5: 근데 이건 2순위, 3순위까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적은 후보가 좀 당선이 된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일 수 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구도가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오늘 이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 한다고 합니다.
3: 예.
5: 지금 4명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서 일각에서는 이거 친명계 후보들끼리 2순위표가 좀 자연스럽게 모이면 단일화 효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친명계 후보들을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3: 예.
5: 그래서 어제 민주당 관계자 물어보니까 이거 갖고 막 크게 유불리 따질 건 아니지만 선호 투표제를 하면은 어떻게 그 후보들이 팀을 이루느냐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순위표가 1순위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3: 예.
5: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차이 없다고 보는 거는 당원들이 반드시 이제 계파대로 2순위를 찍기보다는 좀 그 다음으로 선호한 후보를 찍는 경향도 있고 또 정청래 전 대표 자체가 좀 1순위 선호 그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해요.
3: 예.
5: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꼭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청년 최고위원제가 부활이 됐는데 이게 2018년에 폐지된 이후로 8년 만에 이제 도입이 되는 건데
3: 예.
5: 뭐 아직 뭐 별도 선출직으로 뽑을지 아니면

0: 지명직으로 둘지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걸 두고도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직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 치르면서 2030 세대 이탈이 좀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회 안에 청년의 목소리를 좀 제도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순회 경선 일정을 두고서 공정성 시비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예. 충청권에서 먼저 하는 것을 두고 누구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게임의 룰, 전당대회 룰을 정하는 건데 자 일단 앞서 자기 정치 얘기 나왔던 거 김준일 평론가는 뭐 김민석, 정청래 주요 두 후보가 서로 당신이 자기 정치하고 있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니 뭐 그 이 후보들이 얘기한 게 이제 부분적으로 다 옳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자기의 어떤 신념과 이상을 예. 만들어내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이제 송영길 후보는 이제 자기 정치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익과 이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예. 얘기를 이제 MBC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이제 저격한 건데 왜냐면 코스피가 5천 이제 돌파했는데 그날 왜 합당 발표했냐 예. 뭐 이런 거가 이제 자기 정치의 전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죠. 뭐가 자기 정치고 그 자기 정치가 맞는 방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래서 뭐 토론하자고 했으니까 화끈하게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네거티브가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들을 안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좀 서로 간의 차이 인식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 예.
2: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공감이 안 가는 게 뭐 있는데 당직 인사가 보훈 인사가 아니었고 지방선거 공천도 자기 사람 신기가 아니었다. 대표 시절 지면 단독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뭐 이게 이제 자기 정치를 안 한 걸로 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죠. 이를테면 이게 보훈 인사냐 아니냐 예를 들면은 자기 사람을 심었냐 안 심었냐
1: 예.
2: 뭐 어떤 분들은 정청래 대표가 무리하게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공천 파동이 났다 호남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면 인터뷰 안 했다 이거를 자기 정치에 그걸로 보는 게 맞나
1: 예.
2: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인터뷰를 해야죠. 당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논리는 내가 신문사랑 지면 인터뷰를 하면은 거기에서 내 자랑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삼가했다라는 거거든요.
1: 정권 초반에 아무래도 당대표보다는 대통령이 더 도드라져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인터뷰를 삼갔다 이 논리예요.
2: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본인도 좀 띄우고 뭐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띄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1: 예.
2: 이제 약간 이게 비판적인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는 계속 나갔어요. 그러면서.
1: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 그중에 뭐 지면 인터뷰나 따로 사실 다른 방송 인터뷰도 거의 잘 안 하긴 했지만 일부 유튜브에는 계속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2: 뭐 일부라고 할 것도 없고 김어준 유튜브에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작년 9월에 있었던 주간 경향 그 김어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당대표 되기 1년 전에 정청래 의원이 28번을 1년 동안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근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주간 동화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6번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삼가를 한 거죠. 21년 동안 28번 나가다가 이제 6번만 나갔으면은 다른데 김어준만 언론입니까? 그러면은 그거 사실상 이제 당원들한테 보고만 한 걸로 보이는데
1: 예.
2: 이거 이런 거야말로 당원들이나 김어준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여기 뉴스쇼도 좀 나와라.
1: 예. 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론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뭐 논쟁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예.
2: 그 중앙일보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최근에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 제3의 길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1: 노동당 예를 들면서.
2: 예, 근데 친청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정무실장 정청래 대표 정무실장 출신인 김영환 의원이 박시영 TV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당의 노선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어디 임명직 비서실장이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 당이 이렇게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1: 예.
2: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중도 확장론이

0: 김민석이나 뭐 송영계 이쪽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정청래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 본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강훈식 실장이 당이 이렇게 가라라고 뭐 지시한 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을 좀 얘기한 거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
1: 자리에 참석했던 당시 의원 워크숍 연천에 참석했던 김현정 의원이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은 국정운영 기조가 이쪽입니다라고 강훈식 실장이 얘기했다.
0: 예.
1: 당의 노선이 이렇게 가라. 그 분위기 아니었다고 이제 김현정 의원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전선이 좀 더 이제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정청래 쪽에서 상당히 이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청년 최고위원은 2018년에 마지막으로 민주당 있다가 지금 8년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당대표들이 청년들을 지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낙연 당대표는 예. 박성민 최고위원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그 저기 이동학
1: 최고위원 뭐 청년 최고위원
0: 청년 최고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데 청년 쪽에 이제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지만은 2030 표가 많이 이제 이탈하는 거에 대한 우려기는 한데 지금 청년 최고위원 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만들면은 2030 표가 정말 돌아올 것인가 뭐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된다 예. 민주당은 뭐 그 생각이 듭니다.
1: 그냥 자리만 만들 게 아니라 힘도 싫고 그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0: 예.
1: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수함 고배 뒤로 하고 나토로.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출국으로 도착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일정 어떻게 됐습니까?
2: 네, 이 대통령 이제 도착 직후에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고요. 이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국가들과 이제 소인수 회담에 참석을 했고요. 또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한국과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기조 연설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3: 나아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2: 네,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이 얘기를 한 거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서 공동으로 연구도 하고 공동으로 생산, 공동 운영까지 확대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대한민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나토 예. 이제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이제 공식 추진하기로 한 것도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약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1: 예.
2: 이 대통령도 방산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마다 이제 다른 표준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이제 앞서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게 이제 60조 원짜리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안 됐습니다.
2: 네, 예. 결국 이제 독일의 TKMS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데 사실 이거 두고서 우리나라의 장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최대 장점이 납기를 잘 맞춘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쟁, 그러니까 비용적인 경쟁력도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나토 상호 운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캐나다도 이제 나토 회원국이고 독일도 나토 회원국이고 잠수함 자체보다는 이제 훈련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 부품, 기술 뭐 이런 것까지 이 나토 체계 안에서 좀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1: 아무래도 이제 기술은 우리가 낫고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나은데
2: 네.
1: 독일이나 캐나다가 같이 나토로 동맹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 자기들끼리 특히 이게 무기 관련된
2: 맞습니다.
1: 것이니까
2: 네.
1: 그렇다는 것이군요.
2: 앞서 체코 원전 수주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의 상대국이 프랑스였는데
1: 예.
2: 프랑스도 EU로 체코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나토 공동체라는 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 성능 경쟁에서 졌다기보다는 동맹 구조의 벽을 좀 확인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럽 방산 시장을 우리가 공략하려면 이 나토 체계 안에 우리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지 좀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 그런 측면에서 앞서 이제 조태임 기자가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 이게 이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이번 그 수주 실패를 하긴 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우리 기술이 원래

0: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독일 기술 받아와서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건데 우리가 독일과 최종 결선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1: 예. 나토 정상회의에 이번 현안은 뭡니까?
0: 이번 일단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방산 세일즈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은 사실 이제 가장 큰 방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무기 수요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 회의로 계기로 이 나토 조달 시장 진출 기반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 이제 좀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많은 게 쿠팡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 의회에 이어서 백악관에서도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하고 있다 이런 문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다. 좀 유감을 표명하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기업 하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미 안보 협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우려예요.
1: 예.
0: 원래 지난달에 한미가 이제 첫 안보 협의 시작했지만 아직 후속 일정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원래 이달 중에 워싱턴에서 2차 회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란과 종전 협상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요. 예. 거기다가 쿠팡 논의까지 겹쳐지면서 이게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된다면 뭐 이런 것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대통령 아니어도 각급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 입장 좀 설명할 수 있는 계기.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주목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의 참석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갔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때도 뭐 우리가 왜 나토에 가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산 외교나 이런 거 하려면은 다른 나라들의 이너 서클로 들어가는 게 좀 불가피한 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무총장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뭐 대통령도 얘기하고 정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세이즈로 갔다. 방산 세이즈로 갔다. 이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안건이 진짜 방산 세이즈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 예.
2: 이게 왜 그러냐면 나토 사문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안 좋잖아요, 사이가. 그리고 미국이 막 탈퇴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토 사무총장이 야 미국 니네 무기 내가 우리가 많이 구매해 줄게 좀 하면서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1: 예.
2: 트럼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야 우리 무기 어마어마하게 팔 거야라고 뭐 얘기하고 지금 개최국인 튀르키예한테 F-35 팔 거야라고 하니까 그쪽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가 반발하고 있거든요.
1: 예.
2: 왜냐면 무슬림 국가한테 이런 거 팔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방산 세일즈가 지금 최대 초점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간 거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국방비를 지금 증액하라고 트럼프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1: 이제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국도 나토에 들어가 있지만 왜 우리가 다 되냐?
2: 예.
1: 나토 유럽 각국이 너희들이 좀 내라 이거죠.
2: 그 GDP의 5%까지 증액해라. 그래서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어요. 뭐 한국도 지금 GDP의 2.3%인데 이거를 예. 3.6%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금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했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무기를 앞으로도 이번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여러 무기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은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천무 있잖아요 우리
1: 예.
2: 다연발 미사일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1: 왜냐하면은
2: 이제 이번에 전쟁 나는 거 보고 중동 국가들도 그렇고 뭐 여러 국가에서 이거 우리도 좀 필요한데 그러는데 미국산 무기가 최우선인데 그게 5년이 밀려있대요 지금. 근데 한국 거는 한 1년이면은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1: 예.
2: 해가지고 이런 것도 뭐 세이즈가 많이 된다라고 하니
1: 우리가 뭐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건 세계 최고죠.
2: 예, 뭐 그렇죠. 성능도 좋고 가성비가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류의 이제 방산 세이즈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쿠팡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하원 법사위 이제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차별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그 거래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쿠팡을 18번 쿠팡 주식을 사고 판 게 나왔어요.
1: 예.
2: 그리고 13만 달러까지 보유를 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이제 이해가 있는 거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에게는 그런 이해 충돌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지금 22억 달러, 3조 원 정도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지금 미국에
1: 예.
2: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쿠팡은 핑계다 어차피. 쿠팡 때문에 지금 한미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1: 예.
2: 어차피 미국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도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어떤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쿠팡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거라서 쿠팡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0: 쿠팡과 미국 정부 또 미국 의회가 약간 짝짝꿍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도 일단 한국과의 무역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조금 압박할 카드가 필요했는데 마침 쿠팡권이 있으니 쿠팡 니네 피해받았다며 한국서 이렇게 지금 가는 거고
1: 예.
0: 쿠팡도 이제 기본은 미국 기업이니까 쿠팡도 한국에 갔더니 자꾸 저희를 압박해요라고 이제 미국에 좀 일러바치는 그런 모양인 거네요.
2: 근데 괘씸하긴 하죠. 돈은 여기서 다 벌어가지고 미국에다 예. 돈 뿌리고 미국에 통해서 한국 압박하고. 근데 최근 언론 보도 보니까 쿠팡 회원 탈퇴한 거 지금 다 복구됐다 거의 다.
0: 예.
2: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뭐 쿠팡은 별로 뭐 불리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0: 저도 네. 보도를 보는데 만약에 쿠팡이 정말 사실대로만 얘기한다면 우리 정부한테 뭐 어떤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대통령이 직접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는 둥 사실과 다른 증언을 미국 의회에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거를 중국 쪽에서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0: 예, 노트북.
2: 노트북을 근데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우리가 했다라는 건데 국정원은 그런 거를 요청한 적 없다라고 이미 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작극 버리고 뭐 쇼하고 이런 건데 그거를 다 지금 미국에 일방적으로 그쪽에 주장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는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3: 검찰의 장윤기 수사팀 압수수색.
0: 아, 장윤기 수사. 이 장윤 가해자 네. 용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전남 광주의 경찰 간부 경감이죠.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네.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제 이 해당 수사팀을 압수수색했네요.
3: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 초점이 장윤기 범행에서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그 광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과 수사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인데요. 경찰도 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장 직위 해제했고요.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 이제 대기 발령했고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는 27명 규모의 이제 특별수사팀 꾸려서 이제 원점에서 이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3: 이번 사건 놓고서는 이제 경찰이 단순히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수준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도왔다 의혹 이제 줄줄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짧게 설명드리면은 장윤기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그 담당 수사팀장이 장윤기와 장윤기 아버지 직접 전화 연결해줬다는 것과 그리고 경찰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진술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지만 통화 직후에 아버지가 그 장윤기 자취방으로 가서 핵심 증거인 리얼도를 폐기한 거. 그 원래 예. 장윤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0: 아, 아들 집을 몰랐는데 경찰이 저기예요. 문이 도어락이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3: 네, 맞습니다.
0: 해서 갔는데 거기 핵심 증거인 리얼도를 아버지가 가지고 나와서 다른 쪽에 버렸어요.
3: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수사 진행 상황 또 아버지한테 전달한 정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구속영장 언제 신청할 건지 뭐 압수수색 예정이다. 차량 블랙박스 다시 확인한다. 이런 내용들 이제 알려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좀 가장 충격적인 거는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점이 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보니까 이제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 차 안에 있었는데 케이블 타이라면 사실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묶으려고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3: 결박하려고 했다는 건데.
0: 그러면 이게 유력한 정말 증거가 되는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에 남아있는데 없어졌고.
3: 영상에 남아있는데 그건 없어졌다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라 또 이 부분도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검찰 보완 수사랑도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 예. 리얼도를 앞서 이제 이게 핵심 증거인데 이것도 아버지가 폐기한 건 인정했는데 아버지의 증거 인멸은 친족이 증거인멸은 인지상정상 가능하다. 이 특례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엔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나 뭐 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이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에요. 장윤기 아버지도 검찰 조사에서 아들이 이제 성범죄자로까지 몰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예. 하고요. 그래서 리얼돌 폐기한 행위 자체만 놓으면은 이제 친족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사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해요. 경찰청 설명은 장경감 같은 경우도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이제 경찰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는 밝혔는데, 근데 사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와 형사처벌은 수위가 아주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징계와 처벌은 완전 다른 얘기죠.
3: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때문에 이거 법조계에서는 경찰 신분 이용해서 증거 없앤 행위까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아버지가 좀 오바했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일반 살인이냐 또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냐에 따라서 형량 자체가

0: 그런 케이블 타이 같이 성범죄 정황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혐의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1: 예.
0: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법정형도 단순 살인 같은 경우는 형량 하한이 5년인데 강간 등 살인은 그냥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아예
1: 아, 이건 최하가 무기징역인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예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가 이거 보안수 사건 없었으면 사건 실체 드러났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CBS 녹화뉴스 단독 보도를 알려졌는데 국회 사무처 검토 보고서에도 그 수사 기소 분리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 그 국회 사무처 검토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하고요. 그 진보 성향 법조 단체 민변도 회원 4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안 수사권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좀 많이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1: 예. 뭐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경찰이 전국에 13만 명인데 경찰 간부 뭐 경감이든 누구든 한 분 연결됐으면 그 집 아들인데 좀 살살해줘. 일부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이번 사례 보면.
2: 이번 사례 보면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블라인드 그러니까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글을 쓰려면은 이제 인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경찰만 쓸 수 있다는 거죠.
2: 예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찰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약간 간부급하고 밑에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실무를 하는 분들하고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간부급들은 경찰의 독립, 뭐 지위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면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 죽겠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검경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때 한번 이제 먼저 있었잖아요. 예. 2020년 이후로. 경찰 수사관 한 명이 2020년에는 108건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34건이에요. 한 30% 정도가 이제 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종결해버리는 각하라고 하죠. 사건 이거 얘기 안 돼. 고소가 들어오거나 그래도 그게 그때 3.7배가 늘었어요.
1: 예. 그러니까
2: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안 수사까지 이제 요구를 하면 또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아 죽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검찰이 좀 보안 수사 차라리 해라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 예.
2: 거기에다 견제 기능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왜냐하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그만둔 사람이 1,765명이에요.
1: 힘들다고요.
2: 힘들다고. 그리고 나 수사 안 할래 하고 수사 경과를 반납하고 나 다른 부서로 정보과나
1: 예.
2: 뭐 또 경비과로 갈래 이런 사람이 1,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지금 거의 마비 상태다. 뭐.
1: 사실 경찰 내에서는 경비나 경무 이쪽이 좀 선호 부서고 수사는 기피 부서라고 해요.
2: 예.
1: 이름 만들고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보면 뭐 집에 며칠 한 번씩 들어갔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좀 있나 봐요.
2: 형사과 네. 수사과가 뭐 기피 부서인 거는 오래됐는데 예. 경무에 시달려서 지금 더더욱 그렇다 뭐 그런 거고 민변에서 어쨌든 여기가 이 정부에 조금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좀 당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뉴스쇼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 잠시 뒤에 출사표를 던지는 분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오늘 이제 출사표 던지시죠?
6: 예.
1: 예. 잠시 뉴스쇼의 인터뷰 끝나고 이제 최고위원회 나서겠다.
6: 오늘 소통관에서 이따 11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1: 예. 내가 최고위원이 되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6: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이 지금 너무

0: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결과를 얻고 나서 당의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당에서 이 김용희 평당원으로서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러한 여러 갈등이 있는 걸좀 조율해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당의 재건을 하는데 좀 앞장서고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평당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0: 네.
1: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 넘는데,
0: 예,
1: 다
0: 그렇습니다.
1: 같은 평당원이지만,
0: 네.
1: 나는 좀 다른 평당원이다. 이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려졌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0: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인터뷰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백이 한 4년 있고 작년부터 계속 뭐 북고소트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가 현재 여의도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당을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남은 4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라. 이게 지상 과제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민주당의 총력의 자원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모든 힘은 거기에 집중돼서 다음 총선 그리고 4년 후에 재집권의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좀 출마해서 그런 좀 접착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 현장의 목소리를 여의도에 있는 당에게 좀 무게감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더라. 앞서 이제 당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재명 성공을 도와야 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습니까?
0: 좀 많이 부족하죠. 지금은 벌써 전당대회가 8월 17일 결정되면서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당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금 좀 반박자 빠르게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당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고 당이 빨리 하나로 좀 수습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미래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맞춰서 한발 반박자 빠르게
0: 네.
1: 당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0: 예.
1: 지난 1년간 당을 이끈 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도부였잖아요. 그
0: 네.
1: 지도부의 과실이 크다고 보십니까?
0: 물론 뭐 공과가 있죠. 잘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란 정국을 갖다가 잘 수습해내고 그다음에 당원 중심 이러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는 이 정치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또 정당에 있어가지고 평가는 선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선거에 책임을 지는 거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잘해왔는데 첫 번째 치러진 전국선거,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저는 뭐이 선거 결과를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과를
1: 숫자는 이겼지만 정말 기대에 못
0: 났습니다. 예.
1: 미치는.
0: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책임 이전에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서 지금의 근한 달간 동안 계속 그 책임 공방이 있었죠. 저는 그게 우리 민주당을 기대했던 당원 지지자분들의 이 지지율 하락 국민들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빨리 좀 털어내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앞서 이제 정부가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걸 못 맞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0: 네.
1: 잘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 지금 또 해외 순방 나가셨는데 이 정말 위기의 이 상황에서 이 중립적인 신뢰외교로서 외교의 안정적인 이러한 이 국가 이익을 갖다가 중심에 놓는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했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주가에 대한 이러한 안정적인 이런 부분도 완전히 초과 달성했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균형 발전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창조하는 새로운 이 대전환의 이러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
1: 사실 이재명 정부가 잘해왔다고 평가하시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

0: 얘기하는 거는 실용.
1: 그렇습니다. 예.
0: 중도, 확장, 성과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서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하면서 그런 다음 민주당에서 주요 이슈인 검찰개혁 관련돼서는 다 일단 이쪽으로 가다 간다. 예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이 정부 입장과는 좀 달라요. 저는 약간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당에서 수기를 통해서 예. 빠르게 결정해 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우리 당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0: 예.
1: 단지 이 검찰 개혁이 하면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정말 뭐 이 피해자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0: 예.
1: 당에서 그 부분도 거의 저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소수를 갖다가 요구하는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자 나왔는데 계속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두 가지 의제 1인 1표제
0: 예.
1: 그리고 검찰개혁의 이 보안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1인 1표제 같은 경우도 지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미 그 방향을 잡고 지금은 거기에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0: 예.
1: 왜 지금 전당대회에서 다시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마치 미흡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실천해야 되는 세력이 있고 이거를 가로막는 세력처럼 이렇게 이분화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지금 이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1: 네.
0: 대통령이 말한
1: 네.
0: 또 지금 김용 부원장님도 얘기한 피해자들의 또 서민들의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이라는 관련된 수기가 됐냐
1: 네.
0: 수기가 안 된 채로 정리됐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강성이 많은 권리당원이 요구하는 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갑시다 그냥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서
1: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사위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이 세부적인 이런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정리를 빠르게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뭐 새 지도부가 꾸려지기 전이라도 아니면 새 지도부가 되더라도 이게 10월 달이면은 이제 검찰개혁의 제도적인 완성이
0: 예.
1: 시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사위가 이제 아직 뭐 최종적으로 구성은 안 됐죠.
0: 예.
1: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빠르게 정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0: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책 의제나 미래 국민들의 민생에 관련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과제들이 계속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되보니 왜 이것만 신경 쓰냐라고 얘기하다 보니 또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습니다.
0: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주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날카롭습니다.
1: 네.
0: 일단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만 했다고 하자 정청래 전 대표도 난 내 정치만 한 게 아니다. 인터뷰도 안 했고 내 사람 꽂지도 않았고 공천도 당원들이 결정하게 했다.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썼는데 길게 썼던데 저렇게 이제 좀 그림도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가하는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는 있었습니까?
1: 아 저는 정치인 중에서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 예.
1: 그죠?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결국은 자기 정치를 통해서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을 갖다가 이 충분히 역할을 하는
0: 예.
1: 이러한 도구로 쓰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정치를 갖고 서로 이 부분을 갖다가 공격하는 이러한 소재로 쓰인다는 거 너무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굳이 이제 얘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몇 가지 자기 정치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무슨 뭐 인터뷰를 안 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정치 안 했다는 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까?
0: 예.
1: 뭐 오히려 당대표면 인터뷰를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또 최고위원을 통해가지고 당대표, 당을 대표하는 분이면은 늘 그 언론과 대면하는 이런 예.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갖고 나는 인터뷰를 안 했다. 그리고 당원 중심의 저기 저 공천에 있어가지고 전혀 사천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0: 예.
1: 그런 거는 뭐 당원들이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정말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제가 현장을 가서

0: 본, 이 지역의 민심은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나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든 이해는 상당히 좀이 지엽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서로 자기 정치에 대한 거를 갖다가 공격의 수단으로 쓰는 거는 저는 당 대표로 나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공천에 있어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지금 김용 부원장님 듣기에는 자기 정치를 해서 현장에서 반발이 있었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0: 많이 들었습니다. 뭐
1: 구체적으로 만약 예를 주신다면,
0: 대표적으로 저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여러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호남에
1: 전북지사의 이원택 당선된 이원택 후보
0: 대표적인
1: 말고도
0: 사례가
1: 많이
0: 이제
1: 있었고.
0: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지금 전북지사 되신 이원태 후보님께서 본인은 출마하기 싫었는데 정청래 대표님이 나가라고 권유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전북에서 많은 이러한 설왕설래가 있고 문제가 야기됐음에도 도지사가 되셨고 또그 외에 전남의 현장을 갔다가 제가 봤을 때도 지역에서 엄선해서 공심위가 꾸려져가지고 이렇게 후보가 올라왔는데 중앙에서 바뀐다든가 이런 사례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를 갖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지도부에 따라가지고 공천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도부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이런 거를 바로잡는 게 전당대회의 핵심 역할이고 과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힘을 좀 보태고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당이 이제 민심에 부응해서 더큰 미래를 향한 의제들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좀 부족했다는 얘기고, 다 맞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선출돼서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치자금법 등으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야당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사법 리스크로 의제가 더 옮겨갈 수도 있다.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지난번에 제가 보궐선거에 제 공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백의종군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내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원들이 누구보다 정치검찰이 조작한 내용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진실을 믿고 진실의 힘으로 저는 당원들에게 얘기하면서 설득하면서 이렇게 갈 거로 갈 것입니다.
1: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 확정인 건 아니거든요.
0: 무죄 추정이 맞습니다만은 저는 뭐몇 차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유죄로 단정해놓고 사건을 만들었고 그 공소장 전체가 거짓이라는 게 지난 국정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보궐선거에서 그 정치검찰의 조작의 정점에 있었던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백의종군 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위기에서 그것 때문에 더 김용인은 기다려라.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진실도 밝히고 검찰개혁의 최종에 있어가지고 제도개혁도 있지만 검찰개혁의 저는 마지막 단추가 역사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정치검찰을 단죄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당원으로서 국회에 우리 민주당 이 전당대회에서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뒤에 검찰이 분명한, 그러니까 2심의 결과가 뒤집어질 정도의 검찰의 조작이나 이런 게 김용 부원장님 사건에 있어서 그런 게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0: 지금 이 대법원 재사건에 그 공동 피고인으로 있던 이 피고인의 의견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확인서가 들어왔는데 정말 그 부분은 경천 동지알 이러한 예. 내용에 담겨 있는데 그거는 변호인들끼리 서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제가 그거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만간 그런 사실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 알겠습니다. 예. 혹시 출마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거를 아무래도 김용 부원장님은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친명으로

0: 분류가 되는데 당내 일부 친명 인사들과 좀 협의를 한다거나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진 않고 뭐 똑같은 그런 뭐 인지상정이죠. 다 같이 우리 민주당 이 소속의 뭐 의원님들 또 민주당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년 국민에게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0: 예.
1: 1년 동안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예. 이런 문화가 바뀌고 이런 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난번에 제 공천 때 77명의 의원들이 공천을 줘야 된다. 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예.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와서 꼭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고 물론 뭐 권유에 따라 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0: 예.
1: 제가 지금 정말 150만 말씀하신 그 권리당원분들 이분들을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당원으로서 제가 출사표를 던지고 이 여러 국회 이제 여의도 우리가 여의도 문법이라고 그러죠.
0: 예.
1: 제가 겪어보니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현장보다는 여의도 안에서
0: 의원들끼리.
1: 여의도 문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좀 탈피해서 변해야지 민주당이 산다.
0: 예.
1: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출마를 갖다가 결정했고 제 단독으로 결심했습니다.
0: 예. 혹시 최고위원 출마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셨으니까요.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뭐 얘기를 나눴다가
1: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0: 예.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0: 아니 뭐 혹시나 또 뭐 얘기할까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예 할까봐 예.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인석 당대표가 김인석 죄송합니다. 전 예. 총리가
1: 네.
0: 지난 월요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영상들을 보니까 같이 계셨더라고요.
1: 네.
0: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1: 현장 분위기 뜨거웠습니다. 뜨거웠고 이 우리 광주, 전남, 호남이 어쨌든 민주당의 정신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제가 지방선거 이전에는 많이 다녀왔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제가 경남과 경남 특강 그리고 이제 부산 다녀와서 호남을 못 갔어요. 그래서
0: 예.
1: 겸사겸사해서 가서 축하드리고 이제 우리 호남의 활동가 분들도 만나 뵀는데 이 김민석 총리 전 총리께서 이재명 정부의 이 국무총리로서 이 국정 운영을 갖다가 반발짝 뒤에서
0: 예.
1: 이렇게 보필하면서 성공적인 이러한 행보를 해와서 그런가 그 성과를 인정해서인지 굉장히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0: 반응이 예. 뜨거웠다.
1: 네.
0: 라고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쭉 들어보면 김민석 정 총리는 반응이 뜨거웠고 정 총리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했다. 이 기조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성윤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지난 계엄 당일날
1: 네.
0: 김민석 전 총리가
1: 네, 네.
0: 당시 감기약을 먹고 잠이 들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1: 예.
0: 했었는데
1: 네.
0: 이 부분을 집중 공격했어요.
1: 예.
0: 감기약 성분을 밝혀라. 또 취지는 자는 척하지 않았냐. 뭐 이런 취지로
1: 저는
0: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우리 저 이성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여전히 최고 의원님이세요. 그러시면 조금 이 전당대회 시즌에서 국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비전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 감기약 성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0: 그런데 예.
1: 드러난 팩트는 좀 늦게 간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었고
0: 예.
1: 그거를 갖고 현장이 없었다는 듯이 마치 계엄 현장을 갖다가 이 피한 것처럼 그러면서 감기약 성분을 따지면서 핑계를 대는 거는 정말 뭐랄까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 당원
0: 예.
1: 지지자들이 저는 대단히 좀 이런 지엽적인 공격은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회 들어온 한동훈이 그때 한덕수하고 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
0: 계엄
1: 내란의 저이 윤석열 수하로서 자기가 살라고 도망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무슨 뭐 소도처럼 생각하고
0: 예.
1: 국회 도망온 한동훈이 영웅행사를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질타하면서 국정조사에서 그 많은 사건의 수괴가 한동훈이 아니냐. 예. 저는 이렇게 좀 방향을 달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0: 김용 부원장님 주장으로 그렇다는 거죠.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왜 칼날이 저기 우리한테 오는가. 이런 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지양했으면 좋겠다. 네, 네.

0: 안전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뉴스쇼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축구협회 이야기해보고 또 뉴스 디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4: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 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

0: 가지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숲.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탈락 이후 한국 축구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센데 벤투 전 감독 4년 전에 대한민국 축구를 16강에 올렸던 분이죠. 벤투 전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 감독직을 다시 맡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전했다고 합니다. 박문석 축구 해설위원과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살아있는 디테일, 뉴스 디테일도 2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5: 네, 오늘 이 뉴스쇼 2부 첫 인터뷰는 축구협회 축구 감독 이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이래선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으신 분이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했지만 제가 광고 나갈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을 새고 지금 박문성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좀 기운이 떨어지실까 봐 올리신 거죠?
6: 아, 네네. 그러니까 좀 사실 우리는 떨어졌지만 예. 월드컵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16강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와, 메시 아르헨티나가 예. 이집트랑 싸웠는데 예. 아마 이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밤새서 오늘 경기 본 사람이 승자다. 예. 정말 또 하나의 메시의 위대한 경기를 봤습니다.
5: 8강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겨서 올라갔는데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다고 들었어요.
6: 살라가 뛰는 이집트도 정말 잘했어요. 그 아르헨티나 상대로 두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예. 한 79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경기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2대0이니까 아, 야, 이거 메시 떨어졌구나.
5: 아르헨티나 졌구나.
6: 예, 그래서 야, 메시도 이렇게 지는 게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79분부터 아르헨티나 역전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동점 막 추격하고 동점 만들고 마지막 역전까지 가는데 예. 거기서 이 세 골에 어떤 식으로든지 메시가 다 관여합니다. 어시스트를 하거나 직접 골을 넣거나 혹은 막 패스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막 이 이제 보신 분들은 막 가슴이 확 뛰는
5: 와 10여 분 정도 되겠죠.
6: 추가 시간까지 하면 좀 더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와 정말

0: 그리고 세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승을 했군요. 네.
1: 그래서 지금 저도 오면서 봤더니 외신에서 세 기의 역전승부였다.
0: 예.
1: 정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엄청난 역전승부였습니다.
0: 예. 그 경기를 조금 전까지 유튜브에서 중계를 하시고 목이 네. 좀 쉬셨어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아, 메시 메시 죽입니다. 막 이렇게 아, 죽입니다는 좀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1: 아, 잘하시는데요.
0: 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대한축구협회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뉴스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몽규 대한축협회장이 지난 6일 날 물러났습니다. 13년 5개월 만인데 사실 그러면 협회장을 뽑을 때 지금 200명 안 되는 선거인단이 간선으로 뽑는데 요걸 좀 기존 회장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좀 고쳐놓고 떠나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일단 떠났어요.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1: 고쳐놓고 떠나라 이랬지만 사실 그거를 크게 뭐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말이 그런 의지와 그런 뭐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다른 걸 했겠죠.
0: 예.
1: 근데 더 제가 봐선 아, 왜 이러나 싶었던 게 그날 물러나기로 한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K축구혁신위 그러니까 예. 위기에 빠진 이 한국 축구. 지금 한국 축구가 역사상 최초의 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초유의 일이 뭐냐면 협회장과 국가대표 감독이 동시에 없는 최초의 지금 사태입니다.
0: 예.
1: 이런 상황에서 K축구혁신위기가 만들어져서 박지성 위원장이 된 뭔가 막 지금 이거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 출범식을 하려고 하는 날이었는데
0: 예.
1: 그날 회장이 사표를 던졌어요. 정몽규 회장이. 근데 그 워딩이 뭐가 있냐면 이 혼란한 지금 사태를 현실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앞당겨 사표를 던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0: 예.
1: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정몽규 회장이 사표를 던지는 그 딱 시점부터 해서 60일 이내에
0: 예.
1: 회장 선거를 해야 됩니다. 정관상. 그러면 60일 이내 하고 하려면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가 정관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0: 예.
1: 야, 이거 너무하다. 어떻게 190명 정도가 자꾸 회장선거를 이렇게 모여서 해. 좀 더 넓히자. 좀 더 폭을 넓히고 그래서 민의와 민심이 좀 투영되게 하자. 이런 이제 하려고 출범을 하려는 날 사표를 던짐으로써 60일 이내 선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고치기 전이니까
0: 예.
1: 기존의 제도로 회장선거를 또 해야 됩니다.
0: 너무 그러니까 60일 이내 보궐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건 규정인 거죠 축구협회.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걸 좀 시간을 좀 둬서 혁신회가 준비할 시간을 주면은 나았을 텐데.
1: 맞습니다.
0: 일단 나 짜증 난다 떠난다 이러고 갔다는 얘기죠.
1: 거기서 또 표현을 안 했어요. 제가 앞당겨서 사표를 제출하는 게
0: 예.
1: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근데 그 좋다라고 하는 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좋은 거죠.
0: 야.
1: 축구 혁신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장은 물러나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또 할 거야.
0: 예.
1: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룰 바뀌면은 우리가 불리해지는데 빨리 하자. 실제 그 금요일에 사과문이 올라옵니다. 축구협회.
0: 예.
1: 그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금요일은 또 뭐였냐.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라고 하는 게 공개됐던 날이에요.
0: 예.
1: 그날도 뭐라 하면 사과문 끝에 아예 전 사과문을 처음 봤는데 원래 사과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책임지겠습니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예. 사과문인데 그 사과문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우리 60일 안에 투표할 겁니다. 선거할 겁니다. 저는 이런 사과문 처음 봤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콕 그렇게 자꾸 60일에 할 거라는 걸 강조를 해요.
0: 예.
1: 그거는 기존대로 선거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0: 정몽규 회장은 떠났지만 정몽규 회장과 함께했던 세력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사무처에 쭉 여러 세력들이 그대로 공고히 갈 가능성이 높게 정몽규 회장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틀을 짜놓고 게 된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지금 제도로서는 그 밑에서 뭐 부회장이라든지 중요한 직책을 했던 사람들이
0: 예.
1: 나오고 아무리 국민적인 공분이 있어서 아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주고 또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지금의 이 간접적인 지금의 이 체육관 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수 도리가 없습니다.
0: 예, 지금 말씀하신 사과문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한 명의 열성적인 축구팬으로 돌아가 한국 축구를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응원할 거면 혁신위가 새로운 축구협회장을 뽑고 또 이런 시스템적인 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여유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떠났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혁신이가 출범식 월요일 날 하면서 박지성 위원장 그리고 이영표 위원, 예. 박주호 위원 다 선수 출신들이죠. 유럽 무대까지 뛰었던 이 셋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예.
0: 이렇게 지금 한국 축구를 국민 많은 분들에게 화도 나게 하고 또 우리가 처참한 지금 현실을 보여들어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예. 그 셋은 현재 이 사태에 직접적인 어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죄송하다, 송구하다 정말 그러면서 차기 축구협회장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쇄신 작업에만 모든 걸 돌입하겠다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1: 예.
0: 죄송하다 송구하다라는 말 대신 우리가 또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상식적이지 못하지 않나.
1: 앞서 이제 보궐선거 60일 안에 하도록 지금 정권에 되겠다고 하는데 이건 못 바꾸는 겁니까?
0: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모든 개혁과 혁신과 쇄신에는
1: 예.
0: 기존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저항이 따르기에 마련이죠. 지금 어쩌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K축구혁신위원회가 뛰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수 출신 분들이 들어갔고
1: 예.
0: 또 공동위원장으로 누가 들어갔느냐 대한체육회 회장인 유승민 회장이 들어갔습니다.
1: 예.
0: 그리고 거기 변호사 전문가 영역으로 변호사분이 들어갔는데 정관을 가장 잘 들여다보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갔는데 스포츠 행정을 가장 잘 들여다보는 전문가입니다.
1: 예.
0: 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축구협회가 있고 그 상위 단체가 대한체육회지 않습니까?
1: 예.
0: 대한체육회가 모든 종목들을 다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1: 뭐 야구협회, 그다음 배드민턴협회 이렇게 다 한다. 양궁협회 다 한다는
0: 맞습니다.
1: 말이죠.
0: 근데 그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와 관련한 큰 모법을 바꾸면 밑에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1: 자동적으로 네. 그걸 준용하도록 돼 있다.
0: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유승민 체육회장이 된 거고요.
1: 예.
0: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
1: 예.
0: 그다음에 간접 190명 정도로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그 규모, 이거를 지금 그 일단은 다른 것도 막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지만
1: 예.
0: 집중적으로 먼저. 그 원포인트로 하는 것처럼 먼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입니다.
1: 그 정관을 대한체육회 정관을 바꾸면은 하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의 정관도 바뀌어서
0: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회장 선출도 뭐 직선제 또는 뭐 숫자를 확 넓힌
0: 네.
1: 간선제를 한다든지 60일 안에 선거도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장은 물러났는데 그럼 후임은 누가 돼야 좋을까요?
0: 저는 이따가 뭐 아마 감독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1: 예.
0: 감독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그 문제를 그 잘못을 전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였는데
1: 예.
0: 논의의 순서는 자 한국 대표팀이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갈 거야? 어떤 축구를 지향해?
1: 예.
0: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모델링하지? 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비전, 그림 우리의 길, 방향이 예. 설정된 다음에 오케이, 우리 이런 축구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이 축구에 가장 부합하는 감독들은 누굴까?
1: 예.
0: 이런 가장 부합하는 이런 유의, 이런 스타일의 감독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국내외 다 들어오겠죠.
1: 예.
0: 그럼 거기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이게 순서였지 않습니까?
1: 그럼 예를 들어 한국 축구가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부분은 제가 사실 뭐 잘 몰라서 그러면 뭐 개인기가 뛰어난 개인기에 중점을 둔 축구를 지향해야 될지 조직력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1: 예.
0: 조그만한 회사와 기업도 우리의 어떤 가야 될
1: 지향점.
0: 길 같은 게 있고 우리의 목표라는 게 다 있고 뭐 축구만 놓고 보더라도 뭐 먼 나라 말고 일본 볼까요? 일본은 어떤 축구를 하다라고 하는 게 명확합니다. 국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본 축구는 뭐 어떤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다 해요. 아, 거기는 패스 위주의 뭐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좀 약간 미학적인 축구를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1: 예.
0: 근데 정작 우리나라 팬들에게 그럼 한국 축구는 그러면 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 축구가 그게 길이 없어요. 우린 지금 길을 잃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1: 한국 축구가 지향해야 될, 거기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될 그 지향점이 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1: 축구의 스타일이 없다는 거.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 축구가 대표팀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맞는 감독들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뽑았다가 만약 그 감독이 좀 능력이 없어. 그러면

0: 그런 우리가 설정했던 그 축구 안에서 예. 또 능력 있는 감독, 능력 있는 감독이면 그래 우리가 이런 축구를 가고 싶은데 조금 조금씩이라도 전진하겠죠.
1: 예.
0: 스텝업, 스텝업, 스텝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가 명확하다 보니까 감독을 데려와서 요만큼만 끌어가요. 한 이번에는 10m 전진합니다.
1: 예.
0: 다음에는 50m 전진할 수도 있고 조금 물러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앞으로 가는 건 뭐 큰 흐름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쩔 때는 뭐 공격적인 감독을 데려옵니다.
1: 예.
0: 잘 안 되면 수비적인 감독을 또 데려와요. 잘 안 되면 또 다른 감독을 데려와요. 이게 전술적인 공통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향이 없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점유나 빌드업이나 좀 더 공격적인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벤투 감독.
1: 예.
0: 근데 벤투 감독이 물러났는데 클린스만이 옵니다. 클린스만은 벤투하고는 전혀 전술적인 흐름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1: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0: 그냥 리더십이 없는 감독이에요.
1: 아, 그냥
0: 국제적인 무대에서 감독으로서 능력이 없다라고 검증된 사람이에요.
1: 명함만 갖고 다니는 감독이었군요.
0: 그냥 그 선수들 때 워낙 이름값이 있기 예, 때문에
1: 나 클린스만이야.
0: 예, 그거 갖고 이제 좀 이렇게 셀럽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자기가 탑다운으로 내린 거죠.
1: 팬이니까.
0: 예,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도 회장이 월권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홍명보 감독을 데려왔단 말이죠.
1: 예.
0: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길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1: 일단 지향점을 잘 먼저 정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나라의 선수들의 문화도 있을 것이고
0: 네.
1: 또는 신체 조건도 있을 것이고
0: 맞습니다.
1: 이런 걸 따져서 대한민국 축구가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강점을 가질 수 있냐 이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체제에서도 MIK라고 하는
1: 예.
0: 한국식 어떤 축구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걸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거를 숙지하고 그거를 모든 대표팀 연령 대표팀이 다 관통하며
1: 예.
0: 한국 축구의 정책과 이런 것들이 다 집중돼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그냥 사문화시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냥 회장 한 명에 따라서 그렇게 다 흘러가 버려요. 다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회장 차기 누가 합니까라고 하는데
1: 예, 그러네요.
0: 한국 축구가 지금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질서 있는 수습과 질서 있는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습하며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내용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또 사람 논의로 가버리면 그냥 사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얘기는 재밌죠. 대중의 관심인 건 분명합니다.
1: 저도 이제 바로 벤투 감독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0: 그러면 마치 이런 지금 토대는 그대로 두고
1: 예.
0: 문제점은 그냥 두고 사람 이슈가 덮어서 그래 벤투 감독 오면 뭐 한국 축구 살아나지 뭐. 뭐 어떤 회장 오면 그냥 되는 거야.
1: 그 사람이 일은 잘해.
0: 네.
1: 하지만 사실은 그건 주먹구구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본질적인 걸 좀 본 다음에 저도 벤투 감독 좀 되게 좋아합니다.
1: 예.
0: 예. 벤투 감독이 오면 사실 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 때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놓고 홍명보 감독을 뽑는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1: 예.
0: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그런데 벤투 감독이 좋아 여기 그러면 데려오면 되는 거죠.
1: 예.
0: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회장들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러한 운동장을 K축구 혁신위가 평평하고 공정하고 튼튼한 운동장을 만들어요. 하고 싶은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잘하기 위한
1: 예.
0: 경쟁을 합니다. 그중에 회장이 뽑히면 문제가 없죠.
1: 근데
0: 지금 보면 언론에 따라서 누구누구 이름들이 막 나와요.
1: 예.
0: 좀 위험한 논의라고 봅니다. 덮는 거예요. 지금
1: 덮는
0: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적인 논의와 수기
1: 그러면
0: 저해하는 거죠.
1: 역대 물론 운도 따르죠. 축구는 공은 둥그니까. 그런데 역대 경기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했을 때 제일 성과가 좋았다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생각하십니까?
0: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하면 우리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좀 그때는 국제적인 무대에 경험도 좀 적었고
1: 예.
0: 능력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력과 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1: 저도 예전에 보면 아 지금 힘들더라도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라고 머리에 띠두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0: 네. 한국 축구의 90년대까지 상징은 뭐냐면 붕대였습니다.
1: 붕대 머리에 두르는
0: 붕대 투혼. 한 두세 명 정도는 항상 붕대 투혼을 하는
1: 예.
0: 이런 거였죠.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좀 달리했죠. 이렇게 이거는 정신력이 중요한 진짜 중요한 정신력이 아니다. 아픈데
1: 예.
0: 참는 건 그건 그냥 아픈데 참는 거고 중요한 정신력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혹은 경기에서 뭔가 실수하거나 혹은 경기 패했을 때
1: 예.
0: 그것 때문에 쫄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서워서 경기를 하기 전에 지지 않는 것.
1: 상대 선수에게 기세에 눌리지 않는 것.
0: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현실적으로는 체력에 대한 중요성, 전체적인 팀의 전술에 대한 중요성.

0: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유럽 축구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1: 예.
0: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약자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아웃복싱을 예. 했습니다. 수비하다가 한 번씩 툭툭 때리는 거죠.
1: 제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0: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약자의 축구라고 합니다. 약자의 축구를 했는데 벤투 감독이 와서 뭐라 그랬냐.
1: 예.
0: 왜 한국은 아직까지도 약자의 축구를 합니까? 여기 딱 보니까 명단에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1: 예.
0: 김민재가 있으면 대등한 축구를 해도 되고 혹은 어쩔 때는 강자의 축구를 해도 된다. 경기를
1: 예.
0: 지배해라. 경기 볼을 더 오래 소유해라. 만들어가라. 그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1: 예.
0: 아니, 우리가 좀 강자의 축구를 할 수 있네 실제로.
1: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가 있고 이강인이 있고 아시아 최고 선수라고 꼽혔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0: 맞습니다.
1: 국제무대에서도 최고고.
0: 그 강자의 축구를 일본이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축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그런 축구를 지향했고 결국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우리도 보면 그렇게 흐름 아까 했던 것처럼 과거엔 수비적인 축구, 약자의 축구, 투혼과 정신력을 강조했던 축구에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들의 능력들이 좋아졌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강자의 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강점들이 있죠. 우리도
1: 예.
0: 스피드, 좀 타고난 그런데다가 좀 더 우리의 선수들이 개개인들의 네임밸류가 높아지고 개인기도를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1: 예.
0: 그래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논의를 안 하고 그냥 감독 하나 잘 걸리면 와 됐다. 감독 못 뽑으면 망했다.
1: 예.
0: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1: 그렇게 하지 말자.
0: 예. 축구협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크게 우리의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의 어떤 지향을 만들어준 사람들.
1: 그러면 그게 이제 고등학교 뭐 유소년 축구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감독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감독들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군요.
0: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스페인이다 치면 스페인이 어떤 축구를 지향하려고 그러면 예. 국가대표팀 탑 가장 위에 있는 팀과 연령별 그 꼬마들의 팀이 스타일과 전술이 동일합니다. 같은 축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렸을 때 그 축구를 하는 겁니다.
1: 예.
0: 그러면 커서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자기의 스타일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자기의 강점을 특화시키죠. 근데 우리는 팀마다 연령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지향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1: 물론 한 4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저희 제 초등학교 축구부도 소년체전 우승했던 팀이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 보면 너 그것밖에 못 뛰어? 열심히 안 뛰어. 약간 이런 투혼을 초등학교 때도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0: 네네.
1: 생각도 좀 있고.
0: 네네.
1: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말씀 이렇게 하나 네. 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벤투 감독이 앞서 박문성 해설위원님의 대한민국
0: 네네.
1: 축구의 스타일로 봐서는 벤투 감독님이 다시 선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 뭐 나중에 전력강화위원회니까 축구협회가
1: 예.
0: 그 감독 선임을 논의하는 기구가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공간인데 거기서 논의를 해서 모집 공고를 내겠죠.
1: 예.
0: 그리고 벤투 감독이 뜻과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1: 예.
0: 이미 검증이 됐고 우리가 그 스타일을 알고 있고 본인의 의지도 있다고 한다면 뭐 다른 여러 후보들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1: 예.
0: 뭐 그렇다고 한다면 벤투 감독이 되게 유력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왜 그게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벤투 감독에 대한 대표팀 감독 뉴스가 계속 나오지?
1: 예.
0: 의아해요.
1: 뭐가 있네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방송 뉴스에 다 나오던데 벤투 감독이 축협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
0: 자, 월요일 날 그 기사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1: 예.
0: 그게 K혁신위원회 출범식 하는 날이에요. 나와요. 왜냐면 아까도 축구 팬들은 벤투 감독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1: 예.
0: 아, 왜 벤투 감독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그 그리움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비판과 화살이 축협에 향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이 딱 기사가 전면에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묻혀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했냐? 축구협회가 이거 오보입니다. 벤투 감독이 우리를 접촉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한 적이 없어요라고 부인해요.
1: 의사를 어제 뉴스로 이제 의사를 전하는 것으로 근데 확인했다.
0: 근데 하루 뒤에가 어제잖아요.
1: 예, 예.
0: 어제는 맞아요. 또 이렇게 해요.
1: 이
0: 벤투 감독의 이슈가 월화 어떤 식으로 이제 뜨거워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축구협회가 모집 공고를 했나요?
1: 아직 그럴 때도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0: 그럴 때도 대로? 아니지만 하지도 않았어요.
1: 예.
0: 지금 축구협회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 났기 때문에 회장도 없어요.
1: 예.
0: 밑에 박항서 부회장도 사퇴를 냈습니다. 뭔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단위가 별로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대표팀에 모집 공고도 할 수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결.

0: 안 끝났는데 어떻게 모집 공고를 하면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 이럴 수는 있죠. 아 사적으로 아, 네트워크가 네. 있으니까 예. 아 저기 거기 감독 비었다는데 나 의지가 좀 있어. 어, 나중에 되면 한번 우리 좋은 얘기 한번 해봐. 이럴 수는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그렇게 나눴다고 쳐도 공식적인 기관이 사사로이 나눴던 그 모집에 대한 예. 인사권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거나 그 미디어를 통해서 밝힐 수 있습니까?
1: 그게 아마 기자들도 대한축협에 자꾸 얘기하고 하다 보니 누군가 살짝 얘기한 거를 또 기사를 쓰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박문성 위원님께서 지금 이거 대한축협이 뭔가 자신으로 쏟아지는 책임론을 돌리기 위해서
0: 네네.
1: 살짝 흘린 건 아니야. 지금 이거에 말씀하시는 거죠?
0: 최소한 살짝 흘린 게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어. 최소한.
1: 대한축협이 손해볼 건 없다.
0: 없죠.
1: 욕을 먹을 텐데 아, 우리 벤투 모셔올게요. 라는 걸로 일단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0: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고 절차가 아직 나가지 않았잖아요.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회사가 사람을 공채하는데 공채 공고를 하기 전에 아이 그 몇 명이 사실 이번에 지원을 한데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잖아요.
1: 예.
0: 상식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협회가 지금 잘 대처하고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뭐 대한축협이 의도적으로 그랬냐 어쩌냐는 모르지만
0: 몰라요.
1: 박문성 네. 의원님은 좀 의심이 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고
0: 의아하죠.
1: 제가 또 음모론 약간 경계하기 때문에 음모까지는 네네네. 아니고 의심 네네. 정도가 네.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민국 축구에 나아갈 길 그림을 잘 짜길 기대하면서 이제 간분이지만 홍명보 감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날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어요.
0: 네.
1: 근데 그러면 그때 미국가 있는 홍명보 감독이 와서 좀 할 얘기를 하겠다. 라크룸에서 약간 뭐 얘기도 있었다. 선수들 간에 불화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문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선수들 사이에서 혹은 선수와 감독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1: 예.
0: 루머만 들었는데 제가 루머에 대해서 평을 할 수는 상황은 아니고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어제 자로 해서 주위에 지인을 통해서 만약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면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1: 예.
0: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겠다의 핵심적인 것은 선수들을 둘러싼 말들이 좀 있어서 선수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1: 예.
0: 그래서 필요하죠. 지금 만약에 선수들이 뭐 불화가 있었네, 다퉜네, 뭐가 안 좋았네 이런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책임지는 감독으로서 그걸 설명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것 좀 필요하다 봅니다.
1: 필요하다.
0: 근데 그와 별도로 그걸 미리 해줬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1: 예.
0: 첫 번째는 104초 걸렸던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겠다고
1: 사퇴
0: 했던
1: 기자회견?
0: 그 사실 기자회견도 아니죠.
1: 네, 발표한 거죠.
0: 발표한 날이었죠. 그날 충분히 기자들에게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1: 예.
0: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Q&A를 받고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고
1: 예.
0: 두 번째는 또 한 번의 기회는 공항으로 입국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 수많은 또 그 응원단들이
1: 예.
0: 화가 나서 모였잖아요. 그때라도 예를 들면 또 어떤 설명이라도 좀 했다면 그런 기회는 다 입을 닫았죠.
1: 예.
0: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가족 저는 사실 그 미국으로 간 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야박해요. 왜냐하면
1: 뭐 가족도 있으니까.
0: 가족도 계시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간 건 좋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축구협회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 월드컵 끝난 다음에 32강이 탈락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1: 예.
0: 지금까지 월드컵을 둘러싼 우리의 궁금함에 대해서 묻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묻는 거에 대해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억측이 억측을 낳고 루머가 루머를 낳고 그러니까 막 와 뭐 했대 이렇게 막 이상한 말들이 도니까
1: 예.
0: 지금 홍명 감독도 아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정리를 안 하나요?
1: 그 전에 정리를 왜 안 했나?
0: 그럼요.
1: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은 홍명보 감독이 정리했어도 그걸로 꼭 정리될 것 같진 않은 이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생 축협 기술이사가
0: 전
1: 예, 네, 전 이사 전이죠. 이미 물러났으니까요. 홍명보 감독 선임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대표팀의 어떤 다른 역할로 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아, 정확하게는 대표팀은 아니고요.
1: 예, 아, 예.
0: 거기 나가 월드 FC라고 하는 축구팀의,
1: 축구팀의 예.
0: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는 그 어떤 스텝으로
1: 예.
0: 간 건데,
1: 예.
0: 뭐 모든 사람들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거 좀

0: 묶어서 보는 것 같아요. 이 상황 흐름을.
1: 예.
0: 그러니까 이임생 전 이사가 캄보디아를 간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그것도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또 어떤 날이었냐. 국회가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날이었어요.
1: 예.
0: 청문회를 추진하게

0: 그럼 정몽규 회장은 사퇴해서 어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의성 위원장은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뭔가 궁금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다 약간 조금 회피하는 모습들, 예. 피하는 모습인 거죠 지금 모습. 그러니까 상황을 이거 보고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1: 무책임하다.
0: 그런 이야기들을 거구나.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된다.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기자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현장 뒷이야기 뉴스 디테일.
1: 네,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디테일. 오늘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 또 한겨레 김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김완선으로 하셨는데 선이
3: 어디 갔어요?
4: 어디 갔어요? 선 어디 갔습니까?
1: 선이 없어졌어요. 네. 네, 서민선 기자가 지난주에 CBS 내 그 인사 발령이 나서
3: 예.
1: 출입처가 정치부에서 다른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치부 엄청 자기 선후배들 CBS 정치부에 누가 이걸 그렇죠. 취재했다라고 네. 아마 이제 팀의 지시를 받고 온 듯한 네. 팀 알리기를 엄청 했는데 일단 바뀌었어요.
3: 아. 예. 아, 인사는 누구도 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긴 하니까요.
1: 그리고 뭐 정치부가 워낙 인기들이 좋아서 출입처에서 그러니까 조직 가면 서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못 있는 문화도 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 있다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서민성 기자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간의 공방이 뜨거운데 자기 정치 관련돼서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5: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압도적 결의로 당의 리더십을 교체해 주십시오.
6: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당 일에 오해받을 소지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기 정치를 서로 자기 정치한다고 좀 다투는 모습인데 네가 더 나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김완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가 싫어 이런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좀 언어.
1: 네가 싫어 네. 이거군요.
3: 아, 최성곤인가요 요새?
4: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좀 약간 구체적으로도 서로 얘기를 해서 평가할 지점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날선 발언만 오고 가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치인이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정치를 안 하는 정치인이
1: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4: 예. 자기 정치를 하는 건데 그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하는 동안 이러이러한 점이 대통령이 가는 방향하고 문제가 있었고 나는 그럴 때 당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지점을 말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코멘트나 이런 게 될 텐데 서로 약간 인상비평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1: 예.
4: 그다음에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른바 이제 친청계 쪽에서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거의 뭐 이 같은 당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공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불상사납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1: 불상사납다. 예,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드디어 각이 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먼저 화두를 꽤 던졌었거든요. 예. 각을 좀 세우기 위해서 1인 1표제도 던지고 그리고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각에 서지 않게 소위 말해서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는 아이 그래 그거 다 하자 이런 식으로 오면서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만들려고 했던 각 혹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무해화되는 좀 지점들이 있었.

0: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할까, 뭐랄까, 쟁점화되지 못하면서 좀 제, 소위 말해서 제 미치 관전자로서는 좀, 아, 이거는 각이 안 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니까 이 이슈를 생각보다 김민석 전 총리가 빨리 던졌고,
1: 예. 그러니까
0: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한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지난 1년 동안의 정청래 전 대표의 당무를 평가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 예.
0: 당대표로서 지난 역할을 잘했냐, 소위 말한 심판선거 프레임을 끌고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첫날만 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가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음날은 입장을 바꿔가지고는 아니 너는 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했던 발언이 훨씬 더 자기 정치적이다, 도움이 예.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던진 걸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물었기 때문에 각이 섰다 이렇게
1: 각이 섰다.
0: 보는 것 같습니다.
1: 원래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강조한 거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당장 폐지,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였는데 김민석 총리가 나도 그거 하자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각이 안 섰다는 말씀이죠.
0: 좀 김을 세게 만든 게 있는 것이죠.
1: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정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명청 갈등, 청와대와 네. 계속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냐. 근데 명청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과 맞선 모습이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자기 정치 정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여러 행보가 민주당에서의 평가들도 그렇고 이제 연임을 전제로 한 이제 행보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연임을 전제로 한다는 게 무시무시한 얘기인 게
1: 예.
2: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 전제가 흔들린 게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1: 예.
2: 흔들린 거고 지금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기 정치라는 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바로 연상할 수 있는 뭐 대통령 순방 갈 때마다 당에서 무슨 일을 벌인다 뭐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의 그 대표의 행보가 모두 다 연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 예.
2: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5년 그럼 정청래 대표 임기도 그 사이에 3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인이 그거를 전제로 한 행위
1: 예.
2: 이거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김민석 그 의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년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길다 있었던 뭐 3년은 너무 길다, 5년은 너무 길다 이제 이런 구호도 있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그런 것처럼 김민석 총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1: 이성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성윤 의원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해제 표결한 날 뭐 했냐?
0: 네.
1: 감기약 먹고 잤다는데 그래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데 감기약 성분이 뭐냐?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한 사람은 못 깨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맞냐? 표현이 세요.
0: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거기에서 바로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보는 것 같다라는
1: 예.
0: 식의 이야기인데 사실 대장동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센 수위의 반발 혹은 뭐 비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변한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낙연 캠프에서 꺼내들었던 대장동 프레임으로
1: 예.
0: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돈을 받았거나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무리한 문제 제기로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1: 민주당 내에서요.
0: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비유로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성윤 의원의 문제 제기를 직격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이성윤 의원을 좀 몰아붙이게 하는 말로 보이게 하는 게 좀 있는 것이죠.
1: 예.
0: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계엄 때 표결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뭐랄까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1: 예.
0: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계엄과 관련돼 있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해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건 스스로도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할 거다, 불법 계엄을 할 거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
0: 그랬죠.
1: 정작 당사자가 못 왔다.
0: 예.
1: 이 부분이 뭐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 앞에 이야기를 굉장히 무화시키고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 문제 제기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 한 게 이성윤 의원의 좀 주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1: 예.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전에는 이제 이른바 친청계 쪽 스피커들 뭐 스피커라는 건 당내에도 있고 당 바깥에도 있겠지만 목소리가 좀 거셌는데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지금은 약간 지금 이성윤 의원 방금 반격한 게 하나 있고 좀 약해진 모습도 보여요.
2: 약간 뭐 고립이라고까지 표현하면 동의하지 않겠지만 정청래 의원은
1: 예. 그러니까
2: 입지가 많이 줄어든 건 확연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입지가 스스로 좁아지는 거를 보면 지금 정청래 의원

0: 언론을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현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윤석열의 당무 개입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물매를 맞고 이제 물러나는 예. 일이 있었고 그때 사실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안 했었거든요. 공론장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먼저 꺼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미키루크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노사모 초기 예. 이상호 부산 사학합 전 위원장 이상호 의원이 이제 강훈식 의원 비서실장을 공격하면서 그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역풍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DJ 때부터 내려온 이제 말하자면 세력 연합을 통한 집권 전략 자체를 부인하는 거냐 이런 예.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어제 그제 이제 이성윤 의원의 이 발언도 그러니까 여러 긴 글이지만 사실 비상기업 나니까 당신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무서워서 도망갔냐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맥락은 그거죠.
0: 맥락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감기약이나 이런 것까지 넘어가면 저는 정치에 뭐 그 선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금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더군다나 이게 당내 선건데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대본에 정치하기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받은 거 아닙니까?
1: 그것도 세더라고요.
0: 그거 굉장히
1: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가 KBS 인터뷰였나요?
2: 네 어제.
1: 저는 그렇게 가면 정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분.
2: 뭐. 실제로 본인은 국회에 이제 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박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러니까 부당한 공격이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긴 하죠.
0: 네. 굉장히 서늘한 얘긴데 김민석. 예. 이거 만약에 대표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정치하기 어려워지겠다는 얘기는 앞서도 제가 얘기했던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되는 건데
1: 그렇죠.
0: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서늘하게 받은 건데 지금 이제 이 자체가 뭔가 쫓기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나 그 주변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이제 내일
2: 오늘입니다.
1: 오늘 그, 오늘 예,
2: 오늘 성선. 고민정 의원과 송영길 의원 둘 다
1: 그렇군요. 예. 송영길 고민정 두 사람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고민정 의원도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하게 됐네요.
2: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이제 후보의 그러니까 전 대표의 표를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는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예. 계산들이 당내에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선호투표제이지 않습니까? 1등으로 정청래 이제 후보를 찍는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떤 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혹은 고민정 후보를 찍는 사람의 2등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지금 복잡한 수싸움이 있기 때문에 예. 정청래 후보로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한 친문표에서 어떻게 나눠지느냐라는 점에서는 부담스러운 뭐 결정일 수 있겠다. 특히나 고민정 의원이 지금 출사표 를 던지면서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김민석, 송영길이기보다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정청래 후보로서는 그 지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송영길 의원이 이제 나오면 이건 이제 친명 쪽 김민석 전 총리와 표를 약간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현재 뭐 여론조사 보면 일단은 호남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제 송영길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경우들이 김희석 후보가 앞서 있는 경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은 친문표가 될 테니 정청래 후보표를 나눠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0: 오늘 아침에 고민정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통합 청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본인이 많이 하는 얘기는 접착제예요. 그러니까 접착제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 갈등이 너무 치열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접착제, 그다음에 이제 세력으로 보면 이제 외부에서 얘기하는 친명과 친문 뭐 이런 관계들의 예. 접착제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 부분 세력 기반을 잠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정 의원이 뭐 처음에 런닝메이트로 나온다는데 고민정 의원이 나올 것 같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붙는 얘기가 그러면 정청래 의원 좀 어렵겠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실제로 그게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던 본인이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 기반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예. 해왔는데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면 상당 부분 이제 형에 와야 됐고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출마해 버리면 이거 친문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반 측면에서 보면 고민정 의원의 출마 자체는 고민정 의원이 뭐 본인도 선택을 받겠다고 나오는 거지만 이 선거 구도에서 이제 기반을 좀 무너뜨리는 뭐 이런 출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고민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그러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와 같은 편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정반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이 많고요. 그러니까
2: 결이 좀 다른 면도 있고요. 그리고 네. 사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같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예.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만나보면 굉장히 이재명 당시에 이제 당대표랑은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그 말씀하신 접착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0: 스스로도 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쭉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네, 김한선의 선을 담당했다.
0: 아, 네. 벌써 보고 싶네요.
1: 라커. 라커 서민선 기자를 연결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나와 계십니까?
2: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서민선입니다. 네.
1: 예, 서민선 기자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지금 스튜디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요. 사진으로 네. 보니까 멸결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예. 일단 서민선 기자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아, 민주당 전당대회요?
1: 예.
2: 제가 그 지금 계속 들었는데 예. 출입처 바뀐 지 지금 이틀이 됐거든요.
1: 아, 이틀 했군요. 예.
2: 네, 제 이틀 동안 근데 그 정치 관련 기사를 안 보면서 좀 정치물을 좀 빼고 있는데.
1: 예, 지금 경제부 네. 중기 담당 이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2: 네네, 정부 부처 이제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1: 정부 부처요.
2: 예. 어쨌든 지금 보니까 뭐 그 계엄 당일날 그 감기약 성분이 어떻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 예.
2: 네. 좀 제 밖에서 보니까 참 멀리서 보니까 예.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 네. 유통 담당 정부 부처 유통 담당 네. 중기 담당 기자가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발 떨어 제가 볼 때 한 다섯 발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것 같은데
3: 많이 떨어져서 한가해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네. 지금 뭐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 얘기하는 따끔한 일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죠. 좀 정치가 좀 더 우리 삶에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틀 전에 정치부를 떠난 경제 담당 기자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한 다섯 발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는 아주 핵심적인 멘트를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3: 경제부가 이제 이틀 만에 민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 그러네요. 네. 기자들 역시 적응의 동물이에요. 네.
0: 벌써 간 지 한 달 되신 분 같은데요.
3: 정치 잊어먹은 것 같은데요.
1: 예. 아니 삼성전자는 최고 실적에도 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2: 아, 제가 그쪽은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1: 아 예, 아 그렇군요. 중기 담당이라고 했죠. 삼성전자는 뭐 세계 네. 1위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중기라고 보기엔 중소기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2: 대기업은 제가 안 합니다. 네.
1: 아 예, 대기업은 안 한다. 다른 네. 말로. 피했습니다.
2: 아,
1: 오랫동안
2: 진짜,
1: 예
2: 네, 김민석이 뭐고 정청래가 뭐고 막 이런 부분들이 예. 좀 별로 이렇게 그 뭐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 예.
2: 조금 우리 삶에 좀 가까운 이야기로 좀 서로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1: 아니 보령에 두 번 찾아가서 나는 장동혁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던 서민선 기자가 이 자리에 나올 땐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더니 경제부로 출입처 옮긴 다음에. 좀 민생과 가까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튼 당황스럽습니다.
2: 아, 네.
1: 예. 알겠습니다.
2: 아무튼 네, 네.
1: 예, 청취자분들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엘라스틴 서 경제부 각훈이라는 얘기도 지금 댓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향해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저 그. 그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제 얘기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예. 제가 되게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고요.
1: 예.
2: 근데 저는 뭐 물론 지금 코너에서는 하차하지만 기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2: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그 아쉬운 분들 계시면 예. 예, 제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면은 제 기자 계속 볼 수 있으니까.
1: 예.
2: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지금 팀 홍보나 또는 기자 개인 홍보는 서민선 기자가 업계 최고인 것 같아요.
2: 네. 아, 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박성태 앵커랑
1: 예.
2: 우리 뉴스 디테일 코너 예.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조직 생활에.
2: 네. 아, 목이 매네요, 지금. 네.
1: 아, 예. 어디서 조직 생활을 배웠길래. 자, 김은지 기자, 김학 기자도 짧게 한마디씩 선민성 기자에게.
3: 조만간 한번 봐요.
2: 네.
0: 네, 너무 지금 대답이 늦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고 싶은가 봐요.
3: MG인가?
1: MG네요. 네.
0: 아, 네. 곽설이 님이 서민선 서민스럽네요. 전공이 급 바뀌어서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또 꼭 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예.
1: 경제나 중소기업 얘기 있을 때 저희가 연결해서 또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대기업은 중소기업 담당이니까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달 서순 기자다라고 좀 댓글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고맙고요. 종종 보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 서민선 기자랑 쭉 얘기했는데, 연차에 비해서 말이 되게 좋아요.
0: 아. 아, 네. 머리 관리 계속 잘하세요. 이렇게 댓글이 덕담이 달리기도 하네요.
1: 예.
3: 물 올랐는데 갑자기 나가버렸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1: 아, 그러네요.
3: 물 오를 때까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기다려주셨는데, 네. 막 나가버렸다. 이런 네. 얘기죠.
1: 아파트님이 네. 비달 서순 얘기하십니다. 이주연님이 방송이 너무 장난 같아요.
0: 죄송합니다. 얼른 죄송합니다. 네, 돌아오도록.

0: 가시죠.
1: 저희가 이제 본방은 여기까지 끝내고 대구쇼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네, 오늘 박성태의 뉴스쇼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대구쇼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쇼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CBS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3: 경기도가 드릴게요.
4: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3: 드릴게요.
5: 예술인 기회소득.
4: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3: 당연히 드립니다.
5: 예술인 기회소득.
3: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0: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적게는 50mm에서 많게는 중부지방에 150mm 이상, 충청과 전라북도는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오늘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는 내리지만 남부지방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주의보 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 대구가 32도, 부산 30도, 대전 광주 29도, 서울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한울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한울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